새로운 눈을 얻는 데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인데요. 그저 새로운 걸 찾아 나서는 일만이 아니라 새로운 감수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새로운 눈을 얻게 되면 굳이 새로운 풍경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많은 걸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이전엔 미처 못 보았던 세상의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감수성이 형성되죠. 또 그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도 포용할 수 있는 드넓은 시선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은 피리의 풍성한 음색을 만날 수 있는 곡 자진한 잎 골랐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연주입니다.

개면조 두거 선율을 연주한 음악 자진한입 감상하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남긴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얻는 데 있다 하는 말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눈, 새로운 시선은 이전에 못 보았던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똑같은 풍경이라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예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시선도 포용할 수 있어서 일단 그런 눈을 지니게 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도 아주 귀하구나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도 다시 들여다보고 당연히 여겼던 것도 새롭게 생각해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도 더 깊이 바라볼 때 새로운 눈이 생겨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산책길 화두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얻는 데 있다 하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7월 22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연주하게 될 음악도 들어보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순조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궁중정제 하나, 춘행무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춘행무의 정식 명칭은 춘행전이죠. 전자는 입구변에 구를 전자로 형성된 지적일 전자를 씁니다. 어느 봄날 꾀꼬리가 지적이는 그런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춤이라서 춘행전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화문석 돗자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 명이 추는 춤이라서 동작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춤이고요. 춤을 추는 사람은 섬세한 춤사위를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828년에 창덕궁의 연경당에서 초연이 됐는데요.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는데요. 민간의 사대부가를 모방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이 아담한 공간에서 춘행전이 초연된 건데요. 이 사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 베풀어진 연향에서 이 춤을 처음 추도록 했습니다. 이때 도입부에서 부르는 창사는 효명세자가 직접 지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무원이 춤을 출 때 입는 옷도 꾀꼬리를 상징하는 노란 앵사함을 입고 춥니다. 이번에 춘행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이거희의 박, 이준하의 창사,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춘행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거희의 박, 이준하의 장사,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창사를 들으셨는데요. 이 창사는 오원절구 중에서 첫 번째 다섯 글자인 빙정월하보 이렇게 다섯 글자만 노래했는데요. 곱구나 달빛 아래 걸으니 이런 의미죠. 예전에 실제 순원 왕후 사순연 때에는 이 오원절구 시를 모두 노래했겠지만 들으신 대로 첫 번째 구만 노래해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 오원절구 시 전체의 창사가 이렇습니다. 빙정월화보 나수무풍경 최애화전태 군왕 임다정입니다. 곱구나 달빛 아래 걸으니 비단 옷소매에 바람 일렁이네 꽃 앞에 자태 참으로 사랑스러우니 군왕의 정을 맡기시도다. 이렇게 오원절구시이고요. 효명세자가 지은 창사 중에 첫 구만 오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혜성 님께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총각 거시기가 이런 노래가 있나 봐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곡이 노총각 거시기가라는 제목이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 판소리라서 저희가 국악산책에서는 전통음악을 위주로 전해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입니다. 이 가곡장단이 원래 16박 한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곡의 노랫말로 장형시조를 쓰게 되면서 노랫말을 좀 더 촘촘하게 엮어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6박 한 장단을 10박 한 장단으로 엮어서 만든 편장단이 나오게 됩니다. 편장단으로 가곡을 노래할 때는 노랫말 전달이 아주 비교적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들으실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의 시조시는 우리에게 해동가요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수장이 지은 겁니다. 여러 꽃을 의인화해서 풀어내는 내용인데요. 장별로 한번 읽어볼게요. 초장 모라는 화중왕이요. 2장 향일화는 충신이로다. 3장 연화는 군자요. 행화 소인이라. 국화는 은일사요. 매화 한사로다. 박꽃은 노인이요, 석죽화는 소년이라, 규화 무당이요, 해당화는 창녀이로다. 4장 이중에, 5장 이화 시객이요, 홍도 벽도 삼색도는 풍류랑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조창훈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종희의 해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들으셨는데요. 조선 후기의 가객 김수장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다양한 꽃 이름이 나와서 마치 꽃잔치 한판 벌인 화사한 장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열박 한장단인 편장단의 여러 꽃 이름을 엮어 부른다 해서 우리가 화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조창훈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종희의 해금, 김호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수제천 골랐는데요. 이 곡의 원래 곡명은 정읍입니다. 백제시대로부터 이어지는 긴 역사의 음악인 만큼 시간의 무늬를 간직한 곡인데요. 오늘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느린 행보라서 언제 도달할까 생각했는데 우보천리라고 하죠.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어느새 다 들어보셨네요. 16분 좀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더 많은 걸 자세히 볼 수 있게 허용하는 걸음이죠. 우리 음악의 유장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곡 수제천 공명으로 정읍 1장부터 4장까지 느긋하게 들어보셨죠.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도 즐거운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고요. 마들째님께서 함께 걷는 산책길은 새로운 눈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산책지기님은 새로운 눈으로 멀리 보고 가세요. 우리 길동무는 새로운 눈으로 옆을 살펴 함께 걸어갑니다. 누군가가 뒤처지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새로운 눈은 다른 사람과 달리 360도를 모두 살필 수 있는 눈이겠죠.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옆을 살피는 걸음, 뒤처지는 사람을 돌보는 행보 아주 중요하죠. 우리 마들째님 두루 고맙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제7회 가곡풍류 보존회 정기연주회.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고 그 무대에 오를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7월 30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오후 7시 반에 열릴 가곡풍류보존회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가곡풍류보존회의 제7회 정기연주회가 되는데요. 지난 2017년에 창단된 이래 여창가곡, 남창가곡, 남녀교창 등 여러 형태의 가곡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간 다양한 기획을 통해 우리 가곡을 보존하고 발굴하고 전승하기 위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특히 올해가 금하 학율 선생이 이왕지 가학부에서 가곡 가사 시조를 전수하신 지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해라서 이번 공연은 바로 그 해를 기념하는 무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곡풍류보존회에서는 2022년부터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남녀창 가곡 다른 노랫말 발췌 작업입니다. 그간 잘 불려지지 않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랫말을 발굴하고 그에 걸맞는 반주를 연구해서 무대에 올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가곡의 여러 노랫말들은 사실 몇몇 한정된 노랫말만을 반복해서 주로 듣고 있는데요. 우리 가곡의 융성기인 조선 후기 무렵을 보면 하나의 선율에도 다양한 시조시들을 얹어 노래했기 때문에 가곡의 연주 곡목이 매우 풍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집에 수록돼 있는 노랫말이 기본적으로 몇백 수에 달하는데요. 가곡 원류만 해도 900여 수에 달하는 가곡의 노랫말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 많은 노랫말들 중에 지금 전승되고 있는 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곡풍류보존회에서는 그런 현실을 생각해서 계속 남녀창 가곡, 다른 노랫말 발췌 작업을 해오고 있는 거죠.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될 가곡 노래는

말은 아마도 처음 듣는 작품이 대부분일 텐데요. 어떤 노랫말을 부르게 되는지 프로그램을 일부 잠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곡으로 무대에 오를 남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노랫말은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조십니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구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 빛을 세울 새라.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덜어일까 하노라. 이런 시조십니다. 이 시조시로는 그간 평시조 선율로만 노래됐습니다만 이번에 남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선율로 노래하게 돼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곡은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인데요. 역대 효자인 왕상과 맹종 등의 이야기를 담은 시조시 내용입니다.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뜬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평생의 양지 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 하는 박일로의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세 번째 곡 남창가곡 우조 두건데요. 그간 평시조로 주로 불렸던 시조 태산이를 우조 두거 선율에 얹어 노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곡은 여창가곡 우조 두거인데요. 노자의 도덕경 44장을 노래한 시조시 내용입니다. 지족이면 불욕이요 지지면 불태라 하니 공성 명립하면 많은 것이 기오르니 어주버 환해 제구는 모다 조심하소서 이런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이들 모두 평소 가곡의 노랫말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요. 새로운 시도라서 많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남창가곡 개면조 초수대엽, 여창가곡 개면조 평거, 남창 개면조 얼롱, 여창 반개반우 평롱 이런 선율에 역시 그간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시조시를 얹어 부르고요. 끝곡 남녀창 개면조 태평가 한 곡만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보시던 곡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체 13곡이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될 텐데요. 이번 제7회 가곡풍류보존회의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새로운 노랫말들과 그 노랫말에 맞춘 가곡 반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대에서 노래할 분은 국립국악원 정악단 수석을 역임한 홍창남 그리고 국가무용유산 여창가곡 이수자 강권순 두 분이고요. 가야금의 이지영, 검은고의 유영주, 대금의 김상준, 피리의 박영기, 해금의 윤문숙 등 여러분이 반주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리는 제7회 가곡풍류보존회 정기연주회 무대에 가곡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곡 태평가 듣겠는데요. 이번 공연 무대에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번 공연 무대에서는 홍창남, 광권순 두 분의 노래로 부릅니다만 두 분이 함께 부른 음원이 없어서 오늘은 강권순의 노래로 태평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가장 끝곡으로 노래하는 음악이죠.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공연을 가시면 이분의 노래를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2026년 7월 30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무대에 오를 제7회 가곡풍류보존회 정기연주회 남녀창 가곡 다른 노랫말 발췌 그 다섯이란 제목의 공연 무대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곡풍류보존회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랫말을 발굴 소개하고 그 새로운 노랫말에 걸맞는 반주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무대가 벌써 다섯 번째가 됐습니다. 가곡풍류보존회의 이와 같은 작업이 앞으로도 쭉 전통을 쌓아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음악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성과로 남게 될 텐데요. 이 공연에서 새롭게 무대에 오른 노래들이 1회에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음원화돼서 우리가 계속 듣고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는데요. 경기 12작가의 하나 제비가 준비했습니다. 곡 제목이 제비가인데요. 이런 제목이 붙게 된 건 이 곡의 노랫말 중에 판소리 흥보과와 관련된 내용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 첫 부분은 춘향가의 긴 사랑과 노랫말인 만첩산중 늙은 범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남도잡가 세타령의 노랫말을 취하고 있어서 19세기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러 음악 속 노랫말을 엮어서 잡가화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육박 도드리 장단과 삼박 세마치 장단에 맞춰 노래하는 음악 경기잡가 제비가 듣겠는데요. 오늘은 검은고 반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효주의 소리 김준영의 검은고 연주 경기잡가 제비가 감상하시겠습니다.

검은고와 잡가발성의 조화가 멋스러웠네요. 춘향가와 흥보가 남도작가 세타령의 노랫말을 엮어 부른 곡이죠. 경기작가 제비가 들으셨는데요. 강효주의 소리, 김준영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폭염 경보에 따른 고지사항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7월 22일 11시 현재 경남 진주 산청 북부 합천 남부 경북 상주 예천 의성 청송 안동 서부 영양 평지 광주의 광주 동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도 함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폭우의 폭염에 이번 7, 8월도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아쟁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인데요.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선의 음악을 이어받고 많은 부분 김일구 명인이 자신의 가락을 더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김일구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소리 공부를 하셔서 소리를 통한 내공이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했고요. 이분의 아쟁산조 또한 소리더늠에서 나올 수 있는 예술성 깊은 음악이 되도록 해서 섬세하고 세련된 가락이 두루 펼쳐져 있습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1970년대 후반 무렵에 틀을 갖추게 됐는데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장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 듣겠습니다. 조성재의 아쟁,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힘찬 운궁법이 주는 시원한 맛이 듣기 좋은데요.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어진 김일구류 아쟁산조 들으셨습니다. 조성재의 아쟁,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쟁 연주자 조성재는 연주단체 바라지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연됐던 돈의 신이란 창극 무대에 올라서 연기와 연희, 연주를 함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산재 심청가 중에 골랐습니다. 신봉사가 우연

0: 우여곡절 끝에 황성에 들어왔는데요. 신봉사가 들어가니까 성명을 묻게 되죠. 이내 심황후에게 안내가 되는데요. 드디어 신봉사가 황후가 된 청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둘의 상봉 과정에서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 극적인 장면 이번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이난초의 소리 조용복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야 수백 명 봉사들이 궐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 때 신봉사는 말썽 참내하였겠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게.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명이시다. 신봉사를 메시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이랑 제가 있난지라 어쩌려고 이러시오? 놈종케 죽을 때잘 찾아 들어왔다. 내 궁에 들어가니 그때의 심황후는 은간 용궁의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는지 더욱 백수가 되었으니 심황후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인 나무로 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부러지며 예! 예! 아리리다 예! 소맹기 아리리다 소맹기 사업기는 황주도 화동이고 더웠고 성명은 심하구요 중년 3월 따르고 산호탈로상 저고 어미길은 딸자

면서 통장 쩌도 더 먹여 개우게

밥을 빌어 그한건도색 지내 갈제 요망한 중이 찾아와서 공양비 300석을 몽운사로시 주하면 소맹이 눈을 뜬다으니 효성인 등 내 딸 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임당수 최수로 죽은 지가 3년이요 눈도 뜨지 못하옵고 저 18

입술을 끊어주어. 심황후가 부친을 모를 리가 없지만은 소리를 허자니 자연적 듣게 알았던가 보더라. 심황후가 동바라 이 말이 지듯마다 산호주름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

지가 5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어. 아버지 눈을 떠서 서서 나를 보옵소서. 임당에서 빠져 죽은 푸르여 식심정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예. 아버지 눈을 떠서 정의를 보옵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 눈을 번덕거리면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냐.

돌구느냐. 조금 없는 내 따신 저 여기가 어디라고 사로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냐. 아이고 아까워요라.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지. 눈을 금쩍금쩍 금쩍거리더니 눈을 번쩍 떴구나.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적해적하구나. 신봉산 눈뜬 바람에 만자 맹인이 모두 일시에 눈을 뜨는 뒤 눈 뜨는데도 장단이 있던가 보더라. 만자 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남양 세갈무띠란 소리가 쫙쫙쫙 하더니만은 모다 눈을 떠 근잔치에 먼저 와서 잡내하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저 그 집에서 눈을 뜨고 이처 당동 무담맹 종로에서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해내다가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앉아뜨고 서서뜨고 무단히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끈적거리다가 뜨고 눈을 비벼 보느라고 뜨고

신봉사가 중모리 장단에 맞추어서 그간 지내왔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심황후가 그 말을 듣고는 산호주렴을 걷어버리고 버선발로 우르르르 달려들었다 하는 대목 감동적이죠. 또 딸의 얼굴을 보려고 눈을 꿈쩍꿈쩍 하다가 드디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훈김으로 만좌 맹인까지 모두 일시에 눈을 뜨게 되는 장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언제 들어도 마음 훈훈해지는 대목이죠. 강산제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뜨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이난

최수리였고요. 조용복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타악장단의 시원한 음악 들을 수 있는 별신 골랐습니다. 별신은 동해안 별신굿의 별신을 말하는데요. 동해안 별신굿의 그의 특징이 바로 타악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이란 점입니다. 다양하면서도 난이도 높은 온갖 타악장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오늘 이 음악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와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동해안 별신굿이 타악기 위주라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가죽악기는 장구 하나고요. 쇠악기가 꽹과리, 징, 바라 이렇게 세 가지가 편성이 되죠. 또 여기에 태평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2박과 3박이 혼합된 여러 장단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드렁갱이, 푸너리, 청보, 삼공제비, 삼오동 장단으로 이어진 음악입니다. 별신 듣겠습니다. 김덕수 삼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입니다.

징소리의 여운이 오래가네요. 동해안 별신 곳의 여러 장단을 들을 수 있는 타악 연주 별신 들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2박과 3박이 혼합된 매력적인 장단들이죠. 드렁갱이, 푸너리, 청보, 삼공제비, 삼호동 장단을 이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 별신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재님께서 앞서 심청가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는데요. 신봉사가 눈 뜨는 대목이 새로운 눈을 찾는 순간을 노래하고 있군요. 신봉사는 한평생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새로운 눈을 찾았으니 이제는 청이와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업 모라는 들으면서 요즘 피어나는 꽃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잠시

꽃 구경하는 듯 마음이 풍성해졌는데요. 충신을 상징하는 향일화, 그리고 군자를 상징하는 연꽃, 노인을 상징하는 흰색의 박꽃도 벌써 피어나고 또 희고 탐스러운 모습 아주 보기 좋던데요. 이런 꽃들이 한참이라서 요즘 우리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푸른 연못의 시선을 온통 사로잡는 연꽃, 참 보기 좋게 피었던데요. 아직 주중이라서 나들이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꽃이 다 지기 전에 이번 주말 혹은 휴가 때에 이런 꽃들 보러 나들이 나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준비한 음악은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자준굿거리인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송지원이었고요. 여러분 오늘도 안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자진굿거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벌레에 못을 파는 이들이 언제 올라오는가? 내가 면제해주고자 한다. 그러자 도승지가 아뢰었다. 천재지변이 이러하니 급하지 않은 수리는 일체 다 멈추시옵소서. 세종 16년 7월 24일의 실록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신주희의 대금 연주, 산사의 풍경 소리 듣고 왔습니다. 요 며칠 폭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저희도 생방송 중에 재난 안내 방송을 또 해드리기도 했었고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지 좀 걱정이 됩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모두 안전하기를 그리고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 증편에서 잔 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 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앉아 향을 피우고 책을 보십니까? 딸아이 노는 양은 보십니까?

0: 한승석의 노래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함께 들었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볼 때마다 3주가 훌쩍 지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1: 맞아요.
0: 굉장히 습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1: 저도 이제 날씨가 너무 막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막 뭘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0: 그쵸.
1: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겠다 싶더라고요.
0: 뭐가 있을까요?
1: 차 마시는 일을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커피 대신요?
1: 네, 커피 대신 이렇게 녹차 잎 우려가지고 약간 닭이도 예쁜 것 좀 구비해놓고
0: 네. 네.
1: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홀짝홀짝 마시는 재미 지금 좀 누리고 있었어요.
0: 네, 그거 괜찮네요.
1: 괜찮습니다.
0: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유럽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 비교해서 들어봤잖아요.
1: 네.
0: 그런데 오늘은 바로크 시대의 황금기를 보냈던 악기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1: 네.
0: 네,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좀 처음 알게 됐는데 시대별로 좀 주목을 받았던 악기가 있었다는 게 좀 네. 흥미롭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저도 이제 처음에는 세상에 이제 서양 음악을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피아노랑 바이올린이 그냥 언제나
0: 맞아요.
1: 어느 시대에서나 예. 쭉 사랑받아서 줄 알았었는데 어느 시대는 막 피아노가 없었고 바이올린이 우세하기 전에 무슨 또 비올이라는 다른 악기가 있었고 하는 식의 이 악기들의 역사가 생각보다 이제 그 시대별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저도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0: 네.
1: 생각해보면은 악기라고 하는 것은 늘 개량되기 마련이고 또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원하는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희 네. 아버지는 네. 어쿠스틱 기타, 통기타 치는 취미가 있으신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막 치기도 하세요. 근데 저의 친구들은 일렉트릭 기타를
0: 네.
1: 치죠.
0: 그래서 네.
1: 막 이렇게 거친 소리를 내는 걸 또 좋아하고 그래서 같은 기타더라도 이 세대에 따라서 이제 좋아하는 기타의 그 스타일과 이제 양식이 다른 것처럼 이걸 조금 더 이 관점을 넓혀보면은 기타가 유행하기 전에는 또 다른 악기들이 이제 인기가 있었고
0: 기타와 비슷한 형식의
1: 네, 류트 같은 악기가
0: 네.
1: 막 훨씬 유명했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했던 것이 음악이나 어떤 장르, 스타일만이 아니라 악기이기도 하다라는
0: 네.
1: 점에서 오늘 바로크 악기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러면 아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바로크 음악을 막 떠올리시면서 아 거기에 어떤 소리가 들렸지? 이건 어떤 악기였지? 아마 생각했을 텐데 바로크 시대에 가장 사랑받았던 악기는 그럼 뭘까요?
1: 네, 그 바로크 악기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먼 시대, 먼 지역의 일이다 보니까 낯선 것이지 않을까,
0: 네.
1: 다른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문방구에서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악기가 바로크 시대에 가장 널리 사랑받았었던
0: 설마요.
1: 악기입니다.
0: 진짜요?
1: 정말이에요.
0: 그게 뭘까요? 두 가지 생각납니다.
1: 네, 어떤
0: 하나는
1: 네.
0: 하모니카와
1: 리코더.
0: 있죠.
1: 네. 네, 정답이 리코더예요.
0: 맞아요?
1: 네.
0: 네.
1: 이제 문방구에서 이제 파는 악기들 군에는 이제 뭐 단소, 하모니카,
0: 네.
1: 리코더, 아니면 오카리나 뭐
0: 네.
1: 이런 악기들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리코더는 정말 유서 깊은 악기예요, 사실은.
0: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1: 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은 이제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제 음악 시간에 같이 한 번쯤 악기 연주를 해보는 경험을
0: 네.
1: 하기 위해서 교육해주는 그런 악기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 바로크 시대에는 이렇게 막 문방구에서 우리가 몇천 원 혹은 조금 비싸면 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악기가 전혀 아니었고
0: 네.

0: 귀족들 그리고 왕궁의 이제 사람들이 엄청 이제 공들여서 수집하고 또 연주를 많이 하기도 했었던 악기이자 무대에서 이제 늘 빠짐없이 오르는 최고 인기의 그야말로 황금 시대를 보냈었던 악기가 어머, 이제 리코더였어요.
1: 세상에 리코더 새로밖에 봐야겠네요.
0: 대단한
1: 그러면
0: 악기예요.
1: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리코더 형식의 악기였나요? 그때도?
0: 네.
1: 부는 거의, 방식도 비슷하고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운지법이나 뭐 이런 약간 크기에 따라 가지고 뭐 이것을 소프라노 리코더라 부르냐, 뭐 알토라 부르냐, 아니면 독일식 운지법이냐 아니냐. 아. 뭐 이런 식의 디테일한 차이들은 있지만 기본적인 악기의 골격, 구조, 소리 내는 방식 이것은 그 이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떤 뭐 대단한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이렇게 길게 이 같은 포맷으로 악기가 이어지다니.
1: 네. 네. 그냥 수행평가용으로 우습게 알았던 것이 네. 사실은 바로크 시대에 가장 사랑받았던 악기가 리코더였다니 네. 굉장히 흥미롭고 그러면 그 악기 말고도 있을까요?
0: 네. 이제 바로크 시대에 또 다른 이제 황금기를 보냈었던 악기가 하나 있는데 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건반 악기라고 하면은 단연 피아노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 피아노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만 같아요.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뭐 조성진, 임윤찬 네. 이런 연주자들 덕분에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었는데 이 피아노가 있기 전에 건반 악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부르는 챔발로 혹은 이제 하프시코드라고 불리는 건데
1: 네.
0: 챔발로는 이제 프랑스식 이제 하프시코드는 독일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악기도 이제 리코더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크 시대를 대변하는 악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악기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바로크 음악에 대한 관심이 20세기 중후반 들어서 확 많이 생기면서 재발견되고 있는 악기인데 바로크 시대 음악을 연주할 때 이 챔발로라는 악기가 없으면 좀 심심하다?
1: 아.
0: 바로크적인 그 느낌, 그 맛이 쫙 안 산다? 해서 꼭 빠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연주가 많이 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1: 그 옛날 영화 바로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늘 한 번씩은 등장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모양은 그랜드 피아노처럼 생겼죠?
0: 네, 맞아요. 작은 그랜드 피아노처럼 생겼고 그랜드 피아노보다 조금 여러모로 가벼워 보여요.
1: 가벼워 보이고
0: 네.
1: 대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의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0: 네.
1: 그런 건반 악기?
0: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바로크 시대에 리코더와 챔발로가 어떻게 연주되었을지 그 연주법도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챔발로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0: 네.
1: 이게 그러면 이제 챔발로가 먼저였으니까 그 이후에 발전이 돼서 피아노가 나오게 된 것 같고 아니면 그 두 악기가 원래부터 공존을 했는데 바로크 시대에 얘는 챔발로가 더 인기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됐을까요?
0: 말씀하신 두 내용이 모두 이렇게 딱 적당히 이제 맞는데 원래 챔발로가 굉장히 우세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챔발로라는 악기의 주법 자체가 저희가 어떤 현악기를 이렇게 손톱으로 뜯는 것 같은 소리를 내요.
1: 네.
0: 그래서 기타를 칠 때 이제 결국 우리가 손으로 뜯게 되는 그런 주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타를 뜯거나 뭐 하프를 이렇게 뜯을 때의 소리처럼
1: 네.
0: 현을 이렇게 뜯는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세게 치면은 뭐 손도 아프고 뭐 그렇게 큰 소리가 잘 나지가 않고 계속 뜯으면서 물리적인 충격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조율도 많이 풀리는 그런 챔발로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조건 같은 게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챔발로를 사람들이 오래오래 잘 쓰고 뭐 불만 없이 좋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메디치 가문 그 예술을 오랫동안 후원했다고 하는 메디치 가문에
1: 네.
0: 악기 창고를 이제 관리하던 악기 전문가가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토폴이라고 하는 이제 발명가이자 악기 관리자였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챔발로라는 악기의 그 작동 방식은 너무 좋아. 건반을 쳐서 현을 뜯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보수의 문제나 이제 계속 현을 뜯으면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는 걸 좀 바꿔볼 수 없을까 하면서 혼자 이제 그 악기 창고에서 나름의 이제
1: 실험을 한 거죠.
0: 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피아노를 딱 만들어요. 1700년에 그 피아노라는 악기를 새로 만드는데
1: 네.
0: 그게 물론 이제 새로운 우리도 이제 어떤 신상품이 나왔을 때 바로 시장에 이렇게 막

0: 잔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유행을 선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렇죠. 사실은 더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피아노랑 챔발로가 같이 나름의 경합을 이루던 좀 시기가 있었어요. 아. 이 새로운 악기 제작자들은 계속해서 이 새로운 악기의 어떤 매력 같은 걸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시연하고 음악가들 찾아가서 이제 뭐 만나서 이 악기 좀 사용해봐라 하는 식의 이제 설득의 과정을 오래오래 네. 오래 거쳤고 네.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가 확실히 좋네 하는 순간이 오면서 이렇게 확 뒤바뀌게 됐죠. 아. 그리고는 챔발로가 이제 좀 사라지게 된 어머. 그런 역사의 교체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아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 한 번 놀랍네요. 아까 리코더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사실과 함께 그쵸. 그냥 피아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아노, 바이올린은 그냥 뭐랄까 그냥 원래부터 기본적으로 있었던 악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들을 발전시켜 가면서 과거의 악기는 조금씩 사라지고 또 새로운 악기가 주목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피아노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거의 의식이 생길 때부터 예. 그러니까 4살, 5살 이때부터 듣고 지냈던 그렇죠. 악기 소리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피아노 학원에서
1: 무조건 다니죠.
0: 배웠던 경험 너무 있으시잖아요. 네. 요즘도 초등학교 앞에는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던데 그래서 너무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었던 악기가 피아노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조금 더 맞아요. 생경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1: 네. 챔발로와 피아노의 차이가 아까 이제 그 연주하는 방식, 네. 작동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있을까요? 아니면 그로 인해서 소리가 좀 다르게 나는 이유일까요?
0: 네, 그로 인해서 소리가 다르게 나는 건데 이제 챔발로에서는 이제 그 줄을 튕기거나 이렇게 뜯는 방식으로 연주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건반이 달린 하프 같은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1: 그래서 하프 C 코드로 불리는 건가요?
0: 어머 그런 것 같아요.
1: 맞나요?
0: 네.
1: 그냥 던져본 건데
0: 그 스펠링이 네. 딱 맞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맞아요. 그 앞에 하프가 그 하프예요. 아, 그래서 이런 뜯는 악기들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걸 또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막 손으로 뜯었던 막 오르페우스라는 신이 썼다고 하는 리라라는 악기, 뭐 류트, 기타, 하프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닥으로 눕히면은 하프 C코드가 되는 것 같은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런 그 뜯는 계열의 악기들이 이제 쭉 오랫동안 만들어지다가 피아노에서 이제 확실히 달라진 건 이 뜯지 않고 이것을 치자. 그래서 어떤 손뭉치가 달린 해머를 이렇게 현을 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바꿨어요. 그랬을 때 이제 달라지는 것이 음량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 아, 챔발로는 음량 조절이 안 돼요?
0: 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하프라면은 사람 손으로 이렇게 계속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음량 조절이 되는데 이제 건반을 달아놓고 이제 건반이 지나가면 눌리면은 그냥 요 손톱 같은 것이 이렇게 딱 치고 넘어가게 네. 하는 거여서 안에 뭐 약간 깃털 가시 같은 것을 이제 주로 썼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음량 조절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한계였기 때문에 이제 후대 제작자들이 음량 조절을 하고 싶어. 작을 땐 작게, 네. 클 땐 커야지 해서 만든 악기가 이제 피아노고 그래서 악기 이름에서 아까 또 하프시코드의 어떤 그런 하프와 코드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아노도 사실 풀네임이 따로 있어요. 사실 피아노 포르테.
1: 피아노 포르테인가요?
0: 네, 예. 그게 그 악기의 원래 이름인데 네. 피아노와 이제 포르테의 결합어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라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어로 이게 작게, 포르테라는 건 크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악기 이름이 작고 크게인 것이죠.
1: 그만큼 챔발로와의 그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다. 음량 네. 조절을 할 수 있는 건반 악기다. 네, 그걸 보여주는 거네요.
0: 네,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피아노 포르테 혹은 뭐 포르테 피아노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이제 피아노라고 줄여가지고 부르는 게 오늘날의 이제 관습이 된 거죠.
1: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챔발로가 어떤 음색을 가진 악기인지 살짝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떤 곡이 좋을까요?
0: 네, 보통 저희가 피아노 곡으로 많이 들었었지만 원래는 챔발로를 위해 쓰였던 곡이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고 하는 곡을 네. 가져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데이빗 폰 스포드의 연주로 바흐의

0: 네. 확실히 아시겠죠. 예, 데이빗 폰스포드의 연주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4장조 네 번째 변주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 곡을 듣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까 챔발로는 뜯는 악기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일까요? 242번 쓰시는 분께서 아, 악기의 역사, 과거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갈비나 악기나 뜯어야 하는군요. 챔발로의 이 매력에 빠지신 분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쨍쨍하는 그 소리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무슨 강약 조절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크 시대 사람들은 왜 챔발로를 좋아했을까요? 그러면?
1: 그쵸. 사실 피아노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렇게 좀 비슷한 음량으로 같은 톤의 소리가 쭉 지속된다는 게
0: 네.
1: 조금 오히려 생경한 음색이기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 챔발로 소리 들으면 약간 전자음악 비슷한
0: 그러네요.
1: 느낌도 예. 들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악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어요. 그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바로크 시대의 어떤 시대 그 당시의 시대를 구현하려는 연주자들의 음악들을 쭉 따라 듣다 보면은 아, 이 악기 소리가 가진 이 특유의 챙챙거리는 약간 금속성의 어떤 성질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가 굉장히 화려하다. 그리고 이게 뭐 별 이게 더 작고 크고 이 안에서 너무 많은 다이나믹을 표현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늘 대부분 다른 악기들과 같이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악기의 성질 자체로 굉장히 충분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이 악기를 실물로 보고 있으면은
0: 네.
1: 조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기가 너무 예뻐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악기들이 이제 바로크 시대의 챔발로도 그렇고 오늘날 쓰이는 챔발로도 그렇고 그랜드 피아노는 사실 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0: 그렇죠.
1: 까맣고
0: 굉장히 약간 크고,
1: 네. 크고 광택이 있고
0: 그래요.
1: 아무 문이 없고 그냥 로고만
0: 맞아요, 맞아요.
1: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의 악기인데 챔발로는 굉장히 맥시멀한 악기예요.
0: 아.
1: 여기저기 다리 모양도 그냥 받침대일 뿐인데 막 장식이 막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거나
0: 아, 디테일이 다 있군요.
1: 네, 뭐 이렇게 동그란 것들로 이제 뭐 다리를 만든다거나 어떤 악기는 이렇게 챔발로 뚜껑을 열어서
0: 네.
1: 그 앞 안쪽 판을 보면은 거기에 막 유화 같은 엄청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0: 네.
1: 뭔가 조각 과 회화와 이런 당대의 예술적인 표현들, 시각적인 표현들이 거기에 또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공연을 할 때
0: 네.
1: 챔발로 하나 무대 위에 딱 있으면
0: 네. 그 자체로
1: 아 멋지다, 다 됐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오브제이기도 했어요.
0: 아니 그러면 엄청 비쌌겠네요.
1: 상당히 비쌀 것으로 추정이 돼요.
0: 네.
1: 그래서 그 장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대 어떤 수공예 어떤 정점에 이른 아티스트들이 한 것이겠지만 그 재료 자체에서도 이제 꽤나 비쌌었는데 특히 이제 건반에서 저희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피아노도 그렇게 썼었는데 그 흙건과 이제 백건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흙건은 보통 이제 흑단 나무를 써서 굉장히 그 강도가 높은 단단한 나무를 쓰는

0: 근데 그 흰색 건반은 그 코끼리 상아를
1: 아,
0: 썼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뭐 다른 재료를 쓰지만 뭐이 상아라는 재료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 비싼
1: 그렇죠.
0: 일이고,
1: 네.
0: 그래서 흑단도 가장 비싼 목재 중에 하나여가지고 둘다 모두 귀한 재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악기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의
1: 네.
0: 상징이었었던 시절도 확실히 있었죠.
1: 그거는 우리 과거에 피아노 집에 한대 있으면
0: 그쵸.
1: 부의 상징이었던 것과 비슷하네요.
0: 네. 그래서
1: 네.
0: 이렇게 큰 악기들은 사실 집에서 어떤 가구 역할을 또 해야 되다
1: 맞아요.
0: 보니까
1: 맞아요.
0: 예뻐야 되고 이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1: 그렇죠. 거실 한가운데.
0: 딱 있어야
1: 네,
0: 되잖아요.
1: 이게 사람이 주인인지 피아노가 주인인지 알수 없는 그런 우리 풍경들 다 알고 있잖아요.
0: 그쵸,
1: 그렇죠.
0: 그쵸. 챔발로도 같은 운명이 있었던 것으로. 네.
1: 피아노에 그 꽃무늪 레이스 이런 거 덮어본 기억 있으세요?
0: 아우, 저 집에도 아직도 있어요. 너무 귀한 거다
1: 너무
0: 보니까.
1: 귀하잖아요. 이게
0: 네.
1: 철마다 약간 겨울 되면 약간 용 느낌으로 갈아줘야 되고.
0: 맞아요. 그 위에 액자들도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되고.
1: 아,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0: 네. 네.
1: 진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챔발로 연주자가 역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지휘자 역할까지도 했었다면서요.
0: 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에는 막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지휘자가 이렇게 딱 별도로 한명 있어서 막 지휘봉으로 이제 지휘를 하던 그 시기는 아니었고, 이 시대에 챔발로가 어쨌든 건반 악기다 보니까 화성, 화음을 이제 낼수 있는 악기였고,
1: 네.
0: 그래서 그 음악 전체를 이끄는 그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중심축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이 이제 바로크 스타일로 연주를 할때 보게 되는 것이 챔발로 연주자가 이렇게 음악가들을 싹 마주보고 앉아요.
1: 네.
0: 지휘자, 오늘날의 지휘자 자리에. 그래서 치면서 지휘를 이렇게 손짓으로 적당히 하면서 이제 연주를 같이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챔발로 연주자의 어떤 덕목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이 음악이 흘러가게끔 잘 흐름을 만들어주는 뭔가 화성, 리듬 반주 이런 것들을 하는 동시에 이제 음악가들에게 잠깐 한손 놀고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역할 이런 것을 겸했다고 합니다.
1: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챔발로의 이 매력에 좀 빠져 있다가 그 이후에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여 피아노가 등장했다가 다시 요즘에
0: 네.
1: 그 현대에 들어서 챔발로가 다시 연주가 좀 많이 되고 있다고? 네,
0: 네.
1: 예.
0: 맞아요. 그래서 이 챔발로는 피아노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는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좀 사라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바로크 시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750년으로 딱 기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요.
1: 네.
0: 18세기 중엽인데 그때 이후로는 한 150년간은 챔발로의 그 역사를 뭐잘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음악사가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1: 네.
0: 막 사라졌다가 지난 3주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이 고음악의 어떤 르네상스였어요. 그래서 그 20세기에 들어서 우리 너무 고전 낭만만 하는데 그 이전 시대의 음악들을 어떻게 되살려 볼수 없을까 하면서 다시 발굴하고 발굴하고 또 발굴하면서 완전히 잊혀져 있었던 챔발로가 이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1: 네. 그 바로크 시대의 챔발로와 그 요즘 시대의 그 다시 부활한 챔발로 악기는 또 조금씩 다르겠죠?
0: 조금 더그 원래 악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쉬운 점들을 훨씬 더 보완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조율도 너무 자주 했어야 됐고 악기의 내구성도 조금 약한 편이었는데 물론 오늘날에도 이제 그 조건 그대로 복원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조금 더 강한 뭐 물질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식으로
1: 네.
0: 약간의 개량을 해서 쓰는 경향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음악 한 곡을 더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 중에 하나고,
1: 네.
0: 이런 약간 어둑어둑한 날씨에 너무 한번딱 산뜻하게 환기를 해줄 수 있는 음악인데요.
1: 네.
0: 프랑스와 쿠프랭이라고 하는 프랑스 바로크 작곡가의 틱톡촉이라고
1: 오,
0: 하는
1: 네.
0: 이름도 너무 귀엽죠. 그래서
1: 그러네요.
0: 정말 이렇게 뭔가 작게 두드리는 소리 같은 것을 이렇게 의성어로 묘사를 한 것인데,
1: 네.
0: 정말 듣고 있으면은 잊을 수 없, 틱톡촉이라는 제목을 잊을 수 없는
1: 아,
0: 그런
1: 그런가요?
0: 매력적인 곡입니다.
1: 빨리 듣고 싶습니다. 올리비에 보몽의 연주로 프랑스와 쿠프랭의 클라

0: 올리비에 보몽의 연주로 프랑스와 쿠프랭의 클랍생 소품집 제3권 중 틱톡촉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이 손놀림을 한번 보고 싶네요. 연주할 때.
1: 그러니까요. 이거 유튜브에 피아노로도 치고 챔발로로도 네. 치는 영상이 많은데 네. 손이 정말 튀어오릅니다.
0: 오, 보이지 않을 거 1초보다도 빠르잖아요. 네. 와, 굉장히 경쾌하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이 제목을 진짜 잘 지었네요. 진짜 잊어버리지 그렇죠. 않겠네요.
1: 네, 아주 청량해요. 멋집니다.
0: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크 시대의 황금기를 보냈던 또 다른 악기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리코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리코더 뭐 엄청난 인기였다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였는지 누가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알려주세요.
1: 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의 리코더는 이제 왕족과 귀족들이 이제 즐기던 고상하고 우아한 악기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그래서 당시 귀족들의 초상화나 뭐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리코더를 들고 있거나 혹은 그가 이제 있는 방 안에 악기가 이렇게 놓여 있거나
0: 아.
1: 악보와 악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
0: 네.
1: 그런 장면들을 꽤나 그 오래된 그림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리코더 이야기 하면은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16세기의 왕이었던 헨리 8세 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특히 리코더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0: 네.
1: 사망할 당시에는 리코더를 76개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뭐는 상아로 만든 거 막 박스우드, 호두나무 뭐 온갖 다양한 재료로 만든 악기들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합주를 할 때도 여러 악기들을 또 골라서 써야 되니까 이제 음역대별로
0: 네.
1: 뭐는 작고 높은 소리를 내는 악기,
0: 아.
1: 뭐는 이제 길고 큰 것들 하면서 리코더를 완전 이렇게 수집해놓고 뭐든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냈었다고 해요.
0: 네.

0: 기사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당대의 권력자들이 음악적 교양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장치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도 리코더가 등장을 해요.
1: 그런가요?
0: 네, 이 리코더가 연주를 이제 누군가 이제 햄릿이 리코더를 들고 길든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리코더 한번 불어봐라. 이것을 한번 연주해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그냥 손을 막 구멍을 막고 뭐 숨을 불어 넣으면은 바로 연주가 되는 거다.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못 분다고 하는 거죠. 아, 나 리코더 같은 거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햄릿이 다시 말하기를 이 작은 악기 하나 못 다루면서 나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다루려는 사람에게 이제 일침을 놓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딱 리코더가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비유로 한번 쓰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리코더를 우리가 초등학교나 뭐 수행평가용으로 부는 악기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막상 옛날에도 리코더 불때 쉽지 않았어요.
0: 맞아요.
1: 잘 막아지지 않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그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악기더라고요.
0: 연주할 때 이제 몇개 음은 그래도 잘 나는데 특히 손가락을 다 막아야 나는 음 같은 거는
1: 아,
0: 쉽지
1: 쉽지 않습니다.
0: 않죠.
1: 저만 그런 건 아니었군요.
0: 네. 전공자들도 여전히 어렵다고
1: 아,
0: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까?
0: 네.
1: 근데 그 리코더의 영문 스펠링이 녹음기를 뜻하는 리코더와 같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걸까요?
0: 제가 악기의 이름 중에 가장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리코더인데 이 많은 악기들이 그러하듯 악기 이름의 어원을 막 뾰족하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다 이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설이고 피아노 정도만 명확한 이제 그 제작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알수 있지만 이렇게 오랜 역사는 또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녹음기가 결국 이제 기록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어원이 이제 곧이 리코더라는 악기의 이제 어원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암기하다, 낭송하다, 머릿속으로 되짚다라는 이제 말뜻을 이제 이 악기의 이름으로 이제 썼던 것인데 중세 음유시인들이 이제 시와 노래를 기억하고 이제 특히 어떤 곡조 이제 가락을 이제 기억을 할때 이제 이 악기를 통해서 많이 기억을 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음유시인들이 노래를 기억할 때 이제 불러보는 그런 악기로 이해가 됐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어쨌든 음정이나 박자를 맞추는 때 어려움을 겪는 어떤 가수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음악을 잘 반주를 할때 이제 이 리코더로 연주를 막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내 기억의 저장고처럼 이 악기가 들려주는 소리에 따라서 다시 이제 음악을 맞춰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들, 기억과 기록의 도구 이런 차원에서 이 리코더라는 악기가 정말로 이제 기록하다는 그 의미가 이제 악기의 이름으로 굳어졌다는 그런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정말 리코더를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네요. 오늘은 진짜로. 바로크 시대의 그 리코더는 그러면 주로 어떤 음색을 표현했을까요?
0: 네, 지금 우리가 리코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좀 연상이 잘 되는 것이긴 한데요. 이제 새소리, 이제 나무 위에 사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이제 표현할 때 리코더가 정말 너무 잘 맞는 악기인 것 같고, 목동의 피리소리라거나, 혹은 누군가 이제 되게 로맨틱하고 스윗한 연애하는 장면, 오페라 속에서나, 뭐,
1: 그러네요.
0: 노래 속에서나, 이런 것을.
1: 낭만적인 장면에서.
0: 그래서 온통 좋은 것들은 이제 리코더가 다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1: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 연주가가 연주하는 리코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곡이 좋을까요?
0: 네, 이제 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었던 춤곡들을 이제 몇개 엮어가지고 연주하는 이제 리코더 앙상블 그룹이 이제 연주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약간 경쾌한 그런 맥락이 살짝 있는 곡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더 로열 윈드 뮤직의 연주로 파빈 오브 알바트 앤 갤리아트 함께 듣겠습니다.

0: 더 로얄 윈드 뮤직의 연주로 팝인 of Albert and Gilead 함께 들었습니다. 와, 리코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리였네요.
1: 그럼요.
0: 저는 무슨 소리를 냈던 거죠? 그동안.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뭐 전문 연주가가 했으니까 더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1: 네.
0: 제가 알고 있던 그 리코더의 그 쨍쨍하고 찍 삑 소리 나던 소리와 다르게 고급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1: 네.
0: 그런 소리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렇게 리코더가 메인 악기로서 주 악기로서 어떤 그 곡의 흐름을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1: 네, 너무 좋죠.
0: 네, 좋네요. 리코더 역사가 중세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는 이건 정말 맞습니까?
2: 네, 아니 정말 중세 이제 중세의 끝무렵이긴 한데 예. 이제 가장 여태까지 발견된 리코더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이제 14세기에 와. 이제 나온 것이라고 해요. 정말 네. 중세가 끝날 무렵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이제 주로 상아나 나무로 이제 제작을 했었고 그런 악기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포맷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악기 박물관 같은 데 이제 사진들을 보면은 오늘날 저희가 보는 플라스틱 그 리코더랑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물론 그 소재나 네. 비율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좋겠죠.
0: 그렇군요.
2: 네.
0: 그러면 그 지금은 사실 모든 대학에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에는 피아노 학과가 있죠.
2: 네.
0: 리코더과도 있습니까?
2: 있습니다. 네.
0: 그래요?
2: 사실 이제 이 리코더의 역사가 오늘날 이제 플루트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오래전에는 리코더의 것이었다고 상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피리와 세로피리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에도 이제 단소가 있고 대금이 있는 것처럼
0: 그렇죠.
2: 이제 가로피리가 플루트였고 세로피리가 이제 리코더인데 이제 세로피리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전공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플루트 전공은 여기저기 다 있고 피아노도 네. 다 있지만 리코더 전공은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딱 한 군데에만 있고
0: 네.
2: 리코더를 전공한다고 하면 또 리코더 전공이 있어? 그럼 뭐 캐스토네츠 전공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할 정도인데
0: 네, 네.
2: 사실 이제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였으면 어디 상상도 못할 일이죠.
0: 상상도 못하죠. 네. 리코더를 한다고 우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2: 그렇죠.
0: 귀하네요 어쨌든.
2: 대단한
0: 네.
2: 일입니다.
0: 리코더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정말 저는 이 달콤하고 투명한 소리가 이제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0: 네.
2: 챔발로의 소리가 정말 챙챙 울리는 그 금속성 소리였다면은 리코더는 나무

0: 악기가 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느낌을 가장 극대화시키고 있는 네.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장치도 정말 없고 인간의 숨으로 그냥 정말 나무관을 울리는 굉장히 단순한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부드럽고 그만큼 예민한 악기이기도 해서 정말 삑사리도 많이 나지만 그 음색이 압도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근데 우리가 아까 챔발로도 한창 그렇게 황금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피아노의 등장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이 리코더가 뭐 중세 끝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작곡가들에게 인기가 있었었는데 왜 존재감을 잃어간 걸까요?
0: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챔발로의 운명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챔발로도 결국 강약 조절이 되지 않아서 너무 이제 같은 톤으로만 이제 소리를 쭉 들려준다는 게 구조적 한계로 작동을 했었는데 네. 리코더도 이제 불어봤었던 기억을 되살려 보신다면은 숨을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내야 되잖아요.
1: 그러네요.
0: 좀 큰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 하고 숨을 빽 넣으면은 바로 삐 소리가 나잖아.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이 강약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면은 음정이 바로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고
1: 네.
0: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보완할 수 있었던 게 가로필이었었던 플루트는 그게 된대요. 근데 이제 이 세로필이의 모양에서는 그 강약 조절을 하면은 소리가 그냥 다 벗어나버리는.
1: 플루트 어쨌든 숨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건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 봐요?
0: 그 뭔가 구조가 메커니즘이 살짝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1: 네.
0: 플루트에서는 좀 큰 소리를 내고 작은 소리를 내고 이게 훨씬 더 용이한데 리코더는 그 감도가 훨씬 예민해가지고 큰 소리를 쉽게 내기 어려운
1: 네.
0: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악기 자체의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 점점 더 극적인 표현, 뭐 작고 큰 것이 더 대비가 많이 되게 이런 소리들을 꿈꾸던 사람들에게는 리코더 소리는 늘 작기만 한 네. 것이었죠.
1: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취향이나 어떤 욕망, 음악적인 욕망이란 게 더 드라마틱하고 더 디테일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 같네요.
0: 그렇죠.
1: 작은 것보다는 크고
0: 강하고
1: 크고 작은 게 막 섞여 있고
0: 네. 엄청 다 뭔가 극단으로 가는 네, 것들
1: 그러니까요.
0: 훨씬 자극적인 것들을 찾는 거죠.
1: 그렇죠. 리코더로 유명한 현대 연주자, 연주팀 있을까요?
0: 저희가 방금 들었었던 팀이 이제 로열 윈드 뮤직이라고 하는
1: 네.
0: 이제 아주 로열한 그런 그룹이에요.
1: 예.
0: 그래서 정말 리코더로만 모아가지고 연주를 하는 팀이고 암스테르담에 기반한 팀인데 이 팀이 정말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들을 다 데리고
1: 네.
0: 정말 특별한 앙상블 공연들을 막 하고 있어요. 다 악보 외워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그 아주 작은 리코더부터 엄청 큰 리코더 막 2미터 막 이렇게 되는
1: 그런 리코더
0: 그런 리코더까지도 네. 이제 다 보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지휘자 없이 자기들끼리 다 외워서 정말 몸에 체화된 지식으로 연주를 하는
1: 네.
0: 로열 윈드 뮤직이라는 팀이 있고 그 팀이 이제 10월에는 또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까?
0: 네. 네. 그래서 아직 이제 티켓 오픈을 할 시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뛰어난 리코더 연주자들이 한 번에 오는 거는 한 번쯤 꼭 보고 싶어가지고
1: 네.
0: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1: 우리 문화시대에서 또 이렇게 뮤직 큐레이션 시간에 또 리코더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고 실제로 더 로열 윈드 뮤직의 연주를 들어보기도 했으니까
0: 네.
1: 조금 기다리셨다가 10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게 될 이들의 공연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코더 우리 비평가님은 어떻게 잘 부세요?
0: 저는 잘 불지 못했어요. 보통 초등학교 때 잘 불면은
1: 네.
0: 알아서 음악 선생님들이 간택하신대요. 너 리코더 조금 더 해봐.
1: 아 진짜요?
0: 그 학교에서 이제 애들끼리 조금씩 모여가지고 더 리코더 앙상블처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합창단 같은 개념의
1: 네.
0: 뭐가 또 있대요. 그런데 간택받지 못했습니다.
1: 네. 우리는 음악을 듣는 것으로
0: 네, 듣기의 기쁨이 아주
1: 만족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자, 네.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네, 방금 소개해드린 그 로열 윈드 뮤직의 또 다른 곡들을 가져와 봤는데
1: 네.
0: 아까는 그래도 두 개의 춤곡이 섞인 거였어요. 파반과 갈리아드라고 하는 한쪽은 약간 느린 거, 뒤쪽은 약간 경쾌한 그 춤곡이 결합된 것이었다면은 이 마지막 곡은 이제 칸조나라고 하는 그 곡의 형식이에요. 예전에 노래로 하던 것을 악기로 이제 모사해서 부르는 형식의 음악들인데 약간 여기에서 어떤 노래 선율이 들렸었을까 한번 상상하시면

0: 더 들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바로크 시대 황금기를 보낸 두 악기, 챔발로와 리코더 음악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또 3주 뒤에 뵙겠네요.
0: 네, 시간이 또.
1: 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섬섬옥수님께서 하모니카도 원초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언제 이것도 한번 해야겠네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보더콜리 레고님께서는 리코더 음악 너무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그만 악기 속에는 많은 음악과 훌륭한 소리가 들어있어. 셰익스피어의 햄릿 중 리코더에 관한 문장 남겨드리면서 또 저희 마지막 곡 소개 또 해드릴게요. 더 로얄 윈드 뮤직의 연주로 르네상스 시대 기악곡 칸초나 라 크레마스카 함께 듣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세찬 장맛비가 번갈아 오가는 날씨 속에서도요. 이맘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바로 창밖을 가득 채우는 매미 소리인데요. 날짜도 잊을 만큼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울창하게 퍼지는 매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비로소 진짜 한여름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새벽녘을 깨우는 우렁찬 소리부터 노을 질 무렵 나직해지는 소리까지 누군가에게는 더위를 잊게 하는 청량한 계절의 신호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아득한 추억을 불러오는 소리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한여름이라고 실감하세요? 지붕을 시원하게 때리는 빗소리? 유리잔 속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투명한 소리? 저마다 다 마음에 품고 있는 여름의 소리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소리들이 가져다주는 특유의 생기만큼은 같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황해도 방언으로 매미 울음소리를 뜻하는 말이 싸름입니다. 노래에서는 매미 울음소리가 처량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들어보니까 신나는구나. 이 계절을 만끽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던데요. 요즘 정말 매미 소리 들으면서 진짜 한여름 딱 그 가운데 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요란하게 울리는 매미 소리 들으면서 그 지나온 수많은 여름의 소리들을 좀 가만히 떠올려 보게 됐어요. 사실 그 매미 한 마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노래하기까지 땅속에서 견뎌낸 시간이 자그만치 몇 년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 가장 뜨거운 여름 한철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소리다라고 생각하면 덥고 소름스럽게만 느껴지던 이 매미 소리도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죠. 우리가 무심코 스쳐보내는 이 계절의 소리 속에서 저마다 치열하게 견뎌낸 시간 또 묵묵한 인내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소나기가 지나간 자리에 햇볕과 매미 소리가 막 쏟아지고요. 다시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이 계절에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차성은의 소금 연주로 초록빛 기억 듣고 올게요.

차성은의 소금 연주로 초록빛 기억 듣고 오셨고요. 7208님, 아 오늘 1등으로 참석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인설님께서는 맛있는 라디오 12시의 소리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요. 매미 소리 나면 여름이군 합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아 이제 진짜 한여름이구나. 해가 이제 쨍쨍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동시에 느껴져요. 6642님께서 비 내리다 그치다 반복되는 날씨, 도시 매미는 한 톤 높은 울음소리, 또 한 톤 낮은 시골 매미의 조용하고 시적인 소리, 그 시골 매미의 억세지 않은 부드러운 소리를 듣고 싶은 오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매미가 우는 게 그 수컷이 짝을 찾기 위해서 구애하는 그런 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량하게 들리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씩씩하다 우렁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6642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매미하고 시골 매미하고 그게 이제 그 토종 매미인지 아니면 외래종인지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울음소리의 리듬이나 톤이 달라서 외래종과 또 토종 이 그 사이에 차이가 좀 있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시에 있는 매미가 이제 외래종이 좀 많다 보니까 소리가 좀 더 크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게 되죠. 딱 들으면 좀 느껴지던데요. 이 소리는 너무 큰데? 아 이건 외래종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아 시골 매미의 그 특유의 우리가 따라하는 소리 있잖아요. 맴맴맴맴 이 소리. 아 들을 수 있는 날인지 언제까지일까?

저는 근데 그 생각해요. 이렇게 한창일 때 사실 이제 절정이니까 점점 이제 줄어들겠구나. 아니 그래도 한 달 이상은 들리겠죠. 이 소리 역시도 이때 지나면 들을 수 없는 소리니까 즐겨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2시간 채워갈게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덕현의 누구에게나 가슴을 후벼 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던 우리 드라마 속의 명대사들과 함께 대중문화평론가인 작가의 철학을 만날 수 있는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자룡이 아두 구하는 대목을 박동진 명창의 소리, 김동준 명고의 북장단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문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이 번호 이용하시면 돼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오늘 같은 이 더위, 무더운 날씨 여러분 어떻게 더위 식히고 계시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도 좋고요.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청해 주셔도 좋아요. 탁계석의 시를 안현정이 작곡한 곡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준비해봤어요. 고즈넉한 정원의 풍경을 담은 곡인데요. 이유경의 노래 홍세린의 가야금 연주로 듣고 오시죠.

이유경의 노래로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전해드렸어요. 어느 돌담을 스쳐온 바람이런가 담장이 넝쿨 흔들던 바람아 세월 묵어 이끼 낀 석등 위에 깊은 산골 산세라도 쉬었다 가나. 아, 바람에 실려서 반가운 소식이 올 것만 같은 설렘. 달빛 아래 고요히 숨쉬는 우리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그림의 연주곡인데요. 은하수를 보던 날 감상해 보시죠.

가고 한옥 찻집. 청춘이 힘겨운 건 모르는 것들 투성이기 때문이다. 도무지 뭘로 채워야 할지 모를 빈칸들이 눈앞에 수두룩한 시험 같다고나 할까? 돌아보면 그 빈칸들에 정답은 없었다. 하지만 왠지 누군가 정답지를 들고 채점할 것만 같은 공포. 그리고 남들과 다른 답을 쓰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내 20대는 늘 숨막히는 시험 시간이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대사. 봄날을 청춘에 비유하는 건 저 순식간에 져버리는 벚꽃 같은 찬란함 때문이다. 너무나 짧고 또 처음 경험하는 것들 앞에서 청춘은 불안해한다. 그래서 응답하라 1994의 빈글에는 누군가 정답지를 들고 자신이 채운 빈칸을 채점할 것 같은 두려움에 방황한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 초속 5cm의 속도로 봄도 청춘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초속 5cm를 그리던 시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단편 영화 극장 톨리우드에 자주 갔다고 한다. 자신이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50석 좌석의 극장에서 혼자 보던 일이 잦았다고 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장이지만 50석도 채우지 못했던 시절의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상처 많고 몹시 불완전하던 그 시절의 작품이 눈부시다고 했다. 지금은 절대 만들 수도 만들지도 않을 작품이라고. 그러니 빈칸 앞에 서 있는 청춘들이라면 뭐라도 써넣길. 그것이 뭐든 눈부신 순간들이 될 테니까.

대나무는 너무 올고다 큰 바람에 금방 부러지지만 풀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대나무처럼 하시더라도 마음은 풀처럼 일어나십시오. 버티세요. 부러지지 말고. 드라마 모범 택시 대사. 아버지의 등은 결코 부러지지 않을 듯 단단하고 꼿꼿한 대나무 같았다. 기억도 가물한 어린 시절, 양장점을 하실 때는 거의 잠도 안 자고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옷장사를 하셨고, 모은 돈으로 땅을 사서 여관을 할 때도 겨울밤이면 방마다 연탄을 가느라 잠을 설치셨다. 그래도 돈 버는 재미에,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식들 키우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다고 하신다. 아버지가 특히 더 힘들었던 건 그 대나무 같은 기질 때문이 아니었을까? 삶의 질곡과 위기 속에서 슬쩍 휘어지면 쉬웠을 텐데, 그저 꼿꼿하게 서서 버티려 했으니 그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을 게다. 아버지의 등은 이제 나이 들어 절로 구부러졌다. 애써 꼿꼿이 설 힘도 빠져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기질은 변하지 않았다. 이미 구부러진 허리로도 애써 꼿꼿이 서려 하신다. 그럴 땐 모범택시에 나온 대사처럼 말하고 싶어진다.

드라마 조선 미인별전 OST 가운데 청춘의 곡에 전해드렸어요. 여원 김난희의 노래 원나경 외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대중문화 평론가인 정덕현이네요. 정덕현의 누구에게나 가슴을 후벼 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줬던 K-드라마 속 명대사들을 모아서 엮은 글이었는데요. 돌아보면 드라마 속의 대사 한 줄이 그 어떤 긴 위로보다도 더 깊게 가슴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저는요, 노희경 작가 드라마 중에서 치매에 걸린 고두심이 딸 배종옥 앞에서 가슴에 빨간 약을 바르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약 발랐어, 미호가. 그 장면이 오래도록 남더라고요. 정답을 몰라서 안절부절하던 내 젊은 날의 빈칸 앞에서 혹은 부러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던 지친 하루의 끝에서 문득 마주친 그 대사 한 줄에 마음이 덜컥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기도 하죠. 수많은 드라마 속에 그토록 아름다운 명대사들이 남은 건 아마도 그 문장들 속에 바로 우리네 삶의 기쁨, 슬픔, 그리고 버텨온 세월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드라마에 어떤 대사 한 줄이 선명하게 남아있으실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소소한 하루 역시도요, 훗날 돌아보면 그 자체로 참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이자 눈부신 정답이 돼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덕현의 누구에게나 가슴을 후벼파는 대사 한마디가 있다와 함께 해봤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노래로, 음악으로 부정적인 기운을 누르면서 위로하고 힘이 돼주겠다는 마음을 담은 곡 전해드릴게요. 다울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라라라 듣고 옵니다.

잔잔한 위로와 응원이 담긴 곡 전해드렸어요. 다올 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랄랄라 듣고 오셨습니다. 2242님께서 오늘도 공사다방하지만 만나려고, 음악마루 만나려고 왔습니다. 청주인데요.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오늘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좀 크네요. 전주, 제가 있는 전주는 해가 쨍쨍인데 지금 청주는 비가 내리고 곳곳으로 흐리고 비 오거나 아니면 맑거나 이렇게 차이가 좀 큽니다. 근데 맑다가도 갑자기 또 소나기 내릴 수 있으니까요. 우산은 언제든 좀 챙겨 다니셔야겠어요. 그러시면서 이 곡 청해 주셨어요. 좀 시원한 느낌으로 만나보시죠. 최재구의 노래로 사이다 듣고 옵니다.

0: 저 사이다 먹기 딱 좋은 날씨네.
1: 2242님께서 신청해 주신 최재구의 노래 사이다 듣고 오셨어요. 답답한 상황들을 한 번에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일들이 한 번씩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 노랫말은 영화 대사를 인용한 거라고 하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요. 232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준비했어요. 장명서 박한결의 노래와 연주로 대나무 숲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철철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비오의 연주로 덩덕쿵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으로는 바로 수요일 2부 시간에는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 만나볼 거예요. 적벽가 가운데 자룡이 아두 구하는 대목을 박동진 명창의 소리, 김동준 명고의 북장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0750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두꺼비님께서 아, 제 대사는요. 아, 일부에서 저희 한옥차집에서 그 명대사 아, 얘기했었잖아요. 제 대사는 음악마루 진영님이 들려주는 모든 대사를 포켓 속에 넣어서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미소 짓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아, 직접 만든 대사군요. 음악마루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글. 항상 이렇게 또 저희 아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7740님께서 영화 대사는 아닌데요. TV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내 맘 같은 사람은 없다. 내 맘 같은 사람 오직 나뿐이다. 아, 성격은 다 달라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안 바뀌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바꾸려고 하면 내 마음만 막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냥 내 마음 편하려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 스스로를 차라리 바꾸자. 내 생각을 바꾸자. 오늘의 명언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전주는 아침에 오다가 비가 그쳤는데 조금 더 왔으면 하네요 하시는데 비를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요즘은 날씨 살펴보는 게 아침에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우산 챙겨 나가야 될지 아니면 또 외출할 때 비 막 내리면 집안으로 비 들이닥치니까 창문 또 닫아야 하고 여러 가지들 살펴야 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날씨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장마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7월 말이면 거의 끝나고 이제 해가 쨍쨍하면서 휴가철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휴가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뭐 휴가 지금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계획 세우셨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여름 휴가 계획도 살짝 알려주세요. 이 사이의 노래와 연주로 감돌아든다 준비했는데요. 이것과 저것 사이의 전통이라는 뜻의 팀명으로 이사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개성 남봉가를 박연폭포라고도 하죠. 박연폭포의 절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인데요. 폭포수가 휘몰아치는 감돌아든다라는 구절의 역동성에 주목해서 이것을 강렬한 청각적 에너지로 형상화한 곡입니다. 이사이의 노래와 연주로 감돌아든다 만나보시죠.

이사이의 노래와 연주로 감돌아든다 전해드렸어요. 아, 폭포 소리가 시원한 곡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원한 소리로 더위를 달래보지만 또 여름은 여름인지라 더운 건 어쩔 수가 없죠. 폭염경보 발효 관련 안내 드릴 텐데요. 2026년 7월 22일 13시 10분

광주, 광주 서부, 전남, 담양, 화순, 곡성 북부, 곡성 남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조금 전에 감돌아든다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아, 소리만 들어도 좀 시원해진다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시원한 것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즐겨 드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닐까요? 그 여름에 얼음 가득 채운 커피 한 잔 들이켜면 가슴 속 저 깊은 곳까지 좀 청량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지쳤던 정신이 반짝 깨어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네, 하지만 그 시원함에 너무 자주 기대다 보면요. 어느새 불면, 불안, 더 깊은 피로 이런 불청객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곤 하죠. 그런데요. 어떤 날은 커피나 음료가 우리 몸에 참 이롭다고 하고요. 또 어떤 날은 멀리해야 할 해로운 것이라고 하니까 참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실 이 카페인이 가져다주는 건 피로를 깔끔하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요. 졸음을 느끼지 못하도록 잠시 커튼을 쳐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 커튼 뒤에 숨어있던 피로들은 효과가 거치는 순간 더 무거운 무게로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뭐 무조건 멀리하고 참을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카페인을 찾기보다는 물 자주 드시면서 스트레칭도 한 번씩 해주고요. 창밖에 하늘 바라보면서 깊은 숨을 내쉬어보는 거. 이런 것들도 내 몸을 깨우는 비결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여유 있게 생활하시면서 이 무더위, 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룡음 감상하시면서 차 한 잔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계희의 생황연주로 수룡음 전해드리죠.

김계희의 생황연주로 수룡음 전해드렸는데요. 6642님 계신 곳은 비가 내리나 봐요. 비 내리는 굳은 날 흘러오는 우리 음악. 생황 소리에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이 곡 들으시면서 쉼을 좀 충분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인설님께서는 저는 습관적으로 카페인 섭취하는데 물 더 많이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안 그러면 잠이 좀 안 깬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침은 괜찮은데 오후 들어서 이제 저녁 무렵 돼서는 이제 안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숙면에 좀 방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오후 무렵부터는 물 충분히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 시각쯤이면 이제 점심 드시고 살짝 출출하고 간식 먹고 싶은 간식 생각이 나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물 딱 챙겨놓고 떡 한 조각 간식으로 먹으면 이것도 좋겠다 싶은데요. 절대가인의 노래로 떡 먹고 엿 먹고 전해드립니다.

떡 해변 사람은 잘해 떡 배를 지어 조천강에 띄어놓고 혹을 두리도 둥둥 치는 떡.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바탕은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홀로 조조의 50만 대군을 뚫고 어린 주인을 구출해내는 장수의 서슬퍼런 기계가 빛나는 대목, 자룡이 아두 구하는 대목 준비했는데요. 박동진 명창의 소리, 김동준 명고의 북장단으로 감상해보겠습니다. 소리를 듣기 전에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조조의 대군에 쫓겨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유비 선생의 진영. 당양벌 당양현에서 적군에게 둘러싸인 조자룡 장수는 피비린내 나는 혼전 속에서 죽은 유비의 아들인 어린 아두와 미부인을 찾아 헤매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미부인을 만났지만 이미 중상을 입은 부인은 자신이 짐이 될까 우물 속에 스스로 몸을 던지고 맙니다. 자룡은 슬픔을 삼키며 적들이 시신을 욕보이지 못하게 우물을 덮은 뒤 젖먹이 어린 아두를 품에 안고 단단히 갑옷을 묶어 졸라매는데요. 한 손에는 긴 창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보검을 빼든 채 50만 적진 한가운데로 홀로 뛰어듭니다. 적장 여광을 단칼에 베어넘기고 장합과 겨루다 말이 함정에 빠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어린 주인을 보호하는 장수의 기계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함정 속에서 뻗어나온 맑은 검광에 적들이 놀라 도망치는데요.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여름날 번개 치듯 적진을 누비는 조자룡. 동쪽을 치는 척하며 서쪽을 치고 생문으로 들어가 사문으로 솟구쳐 나오니 조조의 명장 수십 명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언덕 위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조조조차 참으로 범 같은 장수다. 절대로 활로 쏘지 말고 생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였는데요. 마침내 수많은 적장을 찌르고 겹겹의 포위망을 뚫어낸 자룡은 장판교에서 기다리던 장비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0: 유비 선생이 쉬고 있는 나무 아래에 다다라 땅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가슴 속 갑옷을 풀어 헤치니 다행히 어린 아두는 무서운 전쟁터 속에서도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요. 두 손으로 아두를 받아든 유비 선생은 기뻐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아기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울부짖습니다. 너 같은 유아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나의 소중한 일원대장을 잃을 뻔하였구나. 자신의 목숨보다 장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준 주군의 눈물겨운 진심에 자룡은 그 자리에 꿇어앉아 간과 뇌가 땅에 떨어져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맹세하는데요.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 목숨을 던진 장수의 아찔하고도 뜨거운 충절.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자룡이 아두 구하는 대목을 각동진의 소리, 김동준의 북장단으로 들어볼 텐데요. 팔부녀의 호흡으로 만나보시죠.
1: 이렇듯 통곡하고 조군이 부인의 시신을 도적질해서 장난할까봐 담을 밀어 우물을 덮고 갑옷을 끌으더니 앞가슴에다가 아두를 품고 갑옷을 다시 입은 후에 자룡이 분기 댕천하야! 자룡이 분기 댕천하야! 적군을 헤쳐서 나올 적에 장창을 휘두르고 한 손에다 칼을 쥐게 들고 한 곳은 낭도가니 기론이 대장이 기론을 막으니 조공이 부장 한 명이라 장으로 질러 죽인 후에 또 한 곳 낭도가니 기론 대장이 기론을 막으니 기론 장갑이로구나 자력이 그 동보소 삼아벌을 싸우더니 싸울 마음 없어 옆길로 단 하나다 자룡이 단말이 실조가야 안창고 던지만 함정에 떨어졌네 하늘이 무심해요 함정에 빠져있으니 어찌 보면 하겠느냐 장갑에 거동보소 장으로 질러 죽이라 한지 홍방에 번뜻 헛던지만 한 줄기 무지의 개가 그저 함정 속으로 빠져 나오는구나 장합이 대경하여 뒤로 물러 도망하니 자룡이 감지에서 나와 한 손에 장창 쥐켜들고 또 한 손에 정강금 들고 적군을 개쳐서 나올 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썩은 풀을 피는 듯이 조조 50만 대군을 죽일 적은

그때요 조조는 경산에서 바라보니 한 장수 이르는 곳이 도대체 당할 놈이 없지. 조조가 가만히 바라보고 도대체 저 장사 이름이 무엇이냐. 아는 장사 하는 말이 예, 그 바로 상산 조자룡인디 손권이 지금 마카에서 아주 장수 노릇을 하는디 대단한 장수지요. 조조가 입맛을 짜금짜금 다시면서 그 참 범 같은 장수다. 내 마땅히 사로잡을 것이니 너희들은 활로 쏘지 말고 저 장수를 상치 않게 잡아라. 해놨겠다. 그때여 조자룡은, 그때여 조자룡은 아들을 품이다 품고

내가 본 뜻하면은 이 장은 바로 뚝 떨어질 저 백속오리 공차도 두꺼비 발이 접도 은양도 걸빼도 요즘 날 봉해 쳤듯 행거여 다닐 저거 군사 이 머리 흔든 춥보다 이겨고 그리워 피글로 쓰네 뜨고 죽음이 태산이로구나 근기 둘을 분지르고 조조명장을 50명을 죽였구나 대진을 벗어나 전포를 살펴보니 피 흘러가도구나 양자인이 쫓아오니 하나는 장을 들고 또 하나는 칼을 들고 양자인이 쫓아온다 자조인 달란 장으로 총진을 찔러 죽인 후에 말을 아서서 달아날 때 종신이 그동 모소 저의 형이 죽었더니 분기가 탄 저의 장을 들고서 쫓아온다 잘조인 달랜 장으로 종신이 창을 맞고 우수를 번쩍 들어 종신을 때려놓니 종신이 어깨 머리가 두 쪽하게 다른구나 장판교로 도망할지 그때의 문빙이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자룡을 쫓는구나 자룡이 대홍하여 그 장판교 선널 쟁비는 나를 구하라 쟁비가 하는 말이 장군은 먼저 가시오 추병은 내가 막으려다

때려 동곡하니 현덕이도 세는구나. 작은 예가 하는 말이 미부인이 좌편 다리의 창을 맞으시고 말을 다시라고 아무리

갑옷을 끌고 보니 공자는 잠이들어 계절을 아니한다. 자료이니 대그하야 쌍수로들로 현덕 끄드려놓으니 현덕에 가가 누가도 땅에다 내던지며 하는 말이 똑같은 유아로서 한발 뜨면 나의로운 대장을 손상을 받 그였구나. 차종이가 급히 받고 꾸러갔던

0: 길을 못 가겠소.
1: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적벽가는 삼국지연의 웅장한 서사를 바탕으로 장수들의 거침없는 기계와 강렬한 서장미를 가장 선굵은 소리로 풀어내는 바탕이죠. 오늘 들으신 자룡이 아두 구하는 대목은요. 조조의 50만 대 군에 둘러싸인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단기 필마로 적진을 뚫고 어린 주인을 구출해내는 조자룡의 용맹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대목이에요. 백송골이 꿩 차듯 여름날 번개 치듯 적진을 두비는 빠르고 역동적인 사설과 잦은몰이 장단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긴박한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이번 주부터 아이들 여름방학 들어가는 학교 많죠. 방학이 오면 아이들은 참 신나지만 매일 출근길에 나서는 부모님들은요, 마음 한구석이 괜히 바빠지고 걱정도 앞서는데요. 다행히 돌봄 교실이 많이 확대가 됐대요. 그래서 보육이나 끼니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 맡길 곳 찾아서 동분서주하던 부모님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온 가족이 무사히 이 한여름의 고비를 잘 넘기고요. 아이들에게도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여름방학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지방 곳곳에서도 한여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국악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오후 4시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선 공명콘서트 기린자리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오산문화재단이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의 첫 무대로 선보이는 공연인데요.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무대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공명은 박승원, 송경근, 강선일로 구성된 공연단체로 60여 개국, 200여 회가 넘는 해외 공연을 통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인정받아 왔는데요. 이번 공연엔 판소리 신유진, 전통무용가 장수지를 비롯해 건방과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들이 함께하고요. 기린자리, 전쟁과 평화 등 모두 14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음악의 세계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7시 남원 국악공연장 청아원에선 청년예술단체 청연과 LED 무용팀 달빛유랑이 함께하는 빛나는 밤의 청연이 펼쳐집니다. 여름밤의 어둠을 아름다운 빛과 신명나는 연희로 채워가는 공연인데요. 빛을 따라 펼쳐지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속옷춤, 번화놀이, 꽃춤, 죽방울놀이, 부채춤, 용기놀이까지 우리 전통 연희의 흥과 화려한 LED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여름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음악과 전통 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생황의 매력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인천에서 펼쳐집니다. 오는 7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인천 트라이보울에선 2016 트라이보울 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 생황 연주자 김효영의 숨, 굿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김효영은 우리 전통악기 가운데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생황의 매력을 꾸준히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연주자이자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이번 공연은 제목처럼 숨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생황의 깊고 맑은 숨결이 전통음악과 전자음악 그리고 무용과 만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창작 공연입니다. 이렇게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생황의 신비로운 울림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김효영의 이번 공연과 함께 특별한 여름밤 보내보세요. 우리 전통 성악의 가장 깊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됩니다. 오는 7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제7회 가곡풍류보존회 정기연주회가 열리는데요. 가곡풍류보존회는 2017년 창단 이후 우리 전통 성악인 가곡풍류의 보존과 연구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전통 가곡의 기틀을 세운 금하 하규일 선생이 이왕직 아악부에서 가곡과 가사, 시조를 전수하기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은 이를 기념해 남녀창 다른 노랫말 발췌 그 다섯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는데요. 평소 자주 접하기 어려웠던 가곡의 노랫말 12곡을 엄선해 소개하며 익숙한 가곡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매력과 깊이를 새롭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무대엔 국가무형유산 가곡이수자인 강권순 명인이 여창을, 홍창남 명인이 남창을 맡아 깊이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요. 여기에 가야금 이지영, 검은고의 유영주, 피리 박영기, 대금 김상준, 장구 김웅식 등 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해 가곡 특유의 품격 있는 선율을 완성합니다. 또 서울예술대학교 명예교수인 하주화 교수가 해설을 맡아 가곡의 음악적 특징과 감상 포인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줄 예정인데요. 천천히 흐르는 선율 속에서 우리 전통 성악이 지닌 절제의 미학과 깊은 여운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최근 한 20대 여성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하철을 탈 기운도 없어가지고 평소에 자주 못하던 택시를 탔다 그래요.
1: 이 여성분이 사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택시에 탄 이 20대 여성은 가족과 통화를 하면서 하루 종일 참았던 그 고단함을 말하면서 그만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2: 네.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택시비를 내려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네. 택시 기사님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도 사 먹고 가라면서 5천 원짜리 지폐를 한 장 꼭 쥐어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하, 진짜 이거 새로운 기술이.
2: 에? 기술이요? 무슨 기술이요?
1: 아무튼 이 통화 중에 이 여성분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말을 듣고 당신의 딸 또래의 젊은 사람에게 위로와 응원을 그렇게 건네주신 거라고 합니다.
2: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얼떨결에 5천 원을 받은 그 20대 여성은 SNS를 통해서 사연을 올리면서 지친 하루를 따스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 참 날은 덥고 세상살이가 힘들지만 그래도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또 하루를 버티게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께 현금 5,000원은 못 드리지만
2: 주세요.
1: 5,000원 이상의 그런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2: 주세요.
1: 웃음으로 행복으로
2: 돈으로 주세요. 현찰
1: 여러분과
2: 캐시
1: 함께합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구이임의 음악으로 풍경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 여기 상암동은 또 비가 많이 내리네요.
0: 네.
1: 여러분들 살고 계신 곳은 오늘 날씨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0: 그러게요.
1: 네. 그리고 이런 그 2열 7열이죠. 날이 아무리 더워도 이런 또 따뜻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기분이 좋아져요.
0: 네. 그 20대 여성 그때 받은 5천 원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1: 써야죠. 뭐 맛있는 거라도 좀 사먹고.
0: 그러라고 주신 돈이긴 한데.
1: 자랑도 하고.
0: 근데 네. 그 20대 여성은 쓰지 않고요. 가장 아끼는 책 사이에 딱 넣어가지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어느 날 또 힘든 하루가 찾아온다면 그 5천 원을 꺼내보면서 힘을 내겠다. 이런 SNS에 글도 올렸다고 하던데.
1: 네네.
0: 그냥 다 모든 게 아름답네요.
1: 그렇죠.
0: 네. 네.
1: 택시기사님께 받은 그 다정함과 베품을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도록 살아가겠다라고 기사님의 그 건강을 당부했었는데 택시 기사님도 진짜 멋지시네요. 진짜.
0: 그러니까.
1: 예.
0: 아니 뭐 잔돈을 거슬러 주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이렇게 돈을 쥐어 주는 경우는
1: 생판 모르는 그냥 손님인데.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데
1: 네.
0: 그렇게 줬다라는 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네. 진짜. 아우 참 감동적인 이야기로
0: 그러게요.
1: 오늘 한번 시작을 해 봤고요. 저도 어제 진짜 감동을 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0: 어떤 거요?
1: 어제 우리 김봉영 소리꾼이
0: 네.
1: 아 제가 배고플까봐
0: 네.
1: 짬뽕을 사주셨어요. 해물 짬뽕.
0: 아 예예. 예, 예.
1: 와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0: 저는 그냥 짬뽕 시킬 줄 알았는데 3천 원이나 비싼 해물 짬뽕을 시키시더라고요.
1: 아 본인은 그냥 짬뽕 드셨죠?
0: 저는 원래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1: 아, 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0: 아, 예.
1: 이거 방송에서 꼭 얘기해야겠다.
0: 감사합니다.
1: 했고
0: 너무 너무 감사하고
1: 네.
0: 어떻게 뭐 약간 짜거나 너무 뭐 좀 조미료가 많아서 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1: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면 저는 이제 먹고 나서
0: 네.
1: 목이 엄청 타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런 네. 조미료 반응이 있는데 어제 집에 가서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0: 아, 그럴 만한 게 짬뽕 다 드시고 밥도 네. 말아 드시고
1: 아.
0: 국물까지 다 드셨죠. 남김없이 다 드시더라고.
1: 아니, 누가
0: 단무지를 막 세 개씩 집어가지고 드시고.
1: 누가 사준 건데요.
0: 어쨌든 또 이런 미담을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네요. 감사드리고.
1: 네네네. 네, 네, 네.
0: 자 오늘 문자 주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나이가 이제 들면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택시 기사님도 아마 그런 거고요.
1: 그렇죠.
0: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5천 원을 건네신 거 아니겠습니까?
1: 이게 또 아빠 마음인 거죠.
0: 그렇죠. 네, 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 마음 혹은 공부하는 어려움이라든지 그 직장 다니는 고단함 등등등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1: 네.
0: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알겠다.
1: 아하.
0: 이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1: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나이대에

0: 네. 그 느끼시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되죠.
1: 그렇죠.
0: 예. 네. 뭐 20대가 되셨는데 10대 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아는 거. 뭐 그런 거 자연스럽게.
1: 우리가 어차피 뭐 인생을 다 산다고 인생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0: 정답도 없고.
1: 정답도 없고.
0: 또 자기만의 경험치에서 그렇게 또 나름의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1: 그럼요.
0: 네.
1: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알겠다 하는 것들, 이제는 예전에 몰랐는데 이해가 간다 하는 것들, 공감이 된다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로 소통 기다려 보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무료입니다.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도 무료고요. 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참고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아, 물 한 모금 더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왜요?
0: 어제 먹었던 짬뽕이
1: 어제 국물까지 다 드시더라.
0: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1: 바투의 상사디아입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이정표의 노래로 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1: 아, 오늘 비도 내리고 음악도 촉촉하니 분위기 너무 좋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아 예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된 것들,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네. 윤혜성님께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약초를 캐셨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험한 산속을 헤매면서 약초를 캐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일하신 거를 이제 알겠습니다.
1: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뭐 아버지께서 약초를 캐서 가지고 오면 그 결과물만 보고 뭐 우아하거나 애기하거나 뭐 이랬다면
0: 그러거나 아니면 나 그냥 뭘 더 갖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걸 사줄 수 있나 없나.
1: 네.
0: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결과만 봤는데 그 과정에서 여정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가 이제 나중에 느껴지는 거죠.
0: 세상에.
1: 1125님 어릴 때는 김치, 야채 이런 거 안 먹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김치하고 야채가 좋아지네요. 그 맛을 알게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속에 부담도 없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0: 어른이 됐는데도 아직 또 김치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1: 취향에 따라 또 그럴 수 있죠.
0: 그런데 또 김치 없으면은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 열무김치 이런 거 없으면 또 안 되고
1: 김치뿐만 아니라 이제 야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 슴슴한 맛을 무슨 맛으로 먹고 이랬다면 그 야채만이 가지고 있는 신선함 생생함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0: 1207님도 어렸을 적에는 가지나물 이런 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가지나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요즘 가지가 제철이거든요 하시면서
1: 가지에다가 튀김가루 입혀가지고 부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0: 맛있죠.
1: 가지의 그 촉촉함이 오히려 쫀득함으로 변하더라고요.
0: 저는 막 그 고사리하고 미나리 이런 걸 왜 먹지? 어렸을 적에는 진짜 그랬거든요. 와 그런데 맛있어요.
1: 지금은 한 젓가락 듬뿍 퍼가지고 입안에 가득 넣죠.
0: 그리고 굴 이런 거 왜 이걸 먹을까 막 그랬었는데.
1: 저는 어렸을 때 굴 좋아했었는데.
0: 아 그래요. 그랬었는데 이제 크고 나서는 먹게 되더라고요.
1: 아버지께서 여수에 한 번씩 이렇게 낚시를 갔다 오시면 굴을 자루라고 하나요?
0: 그죠 그죠. 크게
1: 크게 자루로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0: 맞아.
1: 집 마당에다 불 지펴가지고 막 석화구이 해먹고 했던 기억이 나요.
0: 맛있죠.
1: 대구는 흐린데 비는 안 옵니다. 0750님. 남부지방은 비가 지금 안 오고 북쪽에 장마전선이 있나 봐요.
0: 0189님께서 우리 대학생 아들 여름방학인데도 쉬지 않고 알바며 공부하러 다니느라 정말 바쁩니다.

0: 같습니다. 요즘 20대들, 대학생들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해서 걱정이 많을 텐데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하시면서
1: 아들을 보면서 아들과 같은 청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네요.
0: 나도 그 시기를 지나왔고 나 또한 처음 사회생활을 접하는 초년생이다 보니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 과정을 지났고
1: 네.
0: 근데 지금의 이제 20대 내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얘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시죠. 진짜 또 잘 해낼 겁니다.
1: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여름방학인데도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얼마나 쉬고 싶고 친구들과 막 여행 가고 싶고
0: 또 근데 요즘 또 알바 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 아 그래요.
0: 네. 그래도 이렇게 또 대견하게 또 하나 딱 잡아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아드님께 저희들이 응원의 선물로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드님께 이렇게 드리시면서 같이 맛있게 드십시오. 네.
1: 9172님께서 어릴 때 나물 맛을 몰랐는데 지금은 몸에 좋은 나물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0: 같은 생각이시네요. 네.
1: 6419님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집이 반지하라 가난한 것도 부끄러웠고 어머니가 식당 일 다니시는 것도 창피했던 지난 날들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어머니가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가족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없던 지난 날을 반성합니다. 어머니 많이 사랑합니다. 어휴, 감동적이네요.
0: 아기를 딱 낳아서 기를 때 키울 때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키우셨을까를 또 한번 느끼게 되고
1: 네.
0: 예. 또 애들이 성장하면서 그 우리 가족만의 그 터전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때 그때 또 한번 부모님의 그 고생이 또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아 진짜.
1: 뭐 진짜 자녀가 있으면 더 그럴 수 있지만 자녀가 없어도 야,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0: 남의 돈 벌기가.
1: 그 설거지 하는 일이 그렇게 고단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손목이 나간대.
0: 그래.
1: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지내는 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는 얘기를 아들만 있을 때도 얘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 있을 때도 한 번씩 얘기를 해요.
0: 잘했다.
1: 그러면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네. 꼭 그렇게 한 번쯤 말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0: 네.
1: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0: 유산균 잘 드십시오.
1: 네.
0: 번호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남겨주셔가지고
1: 익명 처리해 드립니다.
0: 익명으로 제발님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정했습니다. 우리 동네 날씨는 흐릿하고요. 비가 소나기처럼 와서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래요.
1: 이걸 왜 익명 처리한대?
0: 아, 왜 그럴 수 있죠.
1: 아, 그런가요?
0: 그렇죠. 예. 이것조차.
1: 아니, 날씨 얘기하는데 왜 번호를. 저는 기대했어요. 익명 처리라 그래가지고.
0: 아, 왜요?
1: 뭔가 아슬아슬한 사연이 들어오나 했더니 아주 지극히 너무? 일상적인 날씨 이야기 해주셨어요.
0: 너무 아슬아슬하지 않나?
1: 우리 동네가 어딘지 밝히기 싫으시구나. 반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0: 괜찮습니다. 네. 저희들은 다 맞춰드리니까
1: 네. 네,
0: 끝번호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
1: 익명 처리 저희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로 남기실 때 익명 이렇게 남기고 자유롭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0: 그렇습니다.
1: 같이 소통합니다.
0: 네.
1: 자,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 것들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 계속 남겨주시고요. 끔대타령이라고 이 곡이 있습니다. 유지숙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유지숙의 소리로 끔대 타령 듣고 왔고요. 이게 그거죠. 나물 타령.
1: 나물 타령.
0: 이죠.
1: 네. 네. 좋은 곡이었습니다.
0: 나물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고추장이랑 비빔밥이랑 아 저 참기름 둘러서
1: 네.
0: 비빔밥 해 먹고 싶네요, 진짜. 계란 후라이.
1: 저희가 약간. 이제 제작진들과
0: 아, 네네.
1: 다음 주에 해 먹기로 했죠.
0: 아 그래요?
1: 랜덤 뭐 그래요?
0: 맞장구 쳐드리잖아.
1: 아 그런가요?
0: 네.
1: 랜덤 비빔밥이라고 요즘에 그게 또 이렇게
0: 그게 뭔가요?
1: 유행이라고 하던데.
0: 네네.
1: 이제 구성원들이
0: 네.
1: 서로 발설하지 않고
0: 오
1: 재료 하나씩을 가져와서
0: 자기가 원하는 거.
1: 네. 그 재료가 뭐가 됐던 양푼에 때려 넣고. 각자 배분해서 무조건 먹어야 되는.
0: 그럼 무조건 아니 다 만약에 콩나물만 다 왔어.
1: 콩나물 비빔밥 되는
0: 아,
1: 거야.
0: 그것만 에이. 먹는 거야. 어. 뭘 가져오지?
1: 홍어 가져오신다면서요.
0: 홍어를 흑산도에서 제가 아, 이제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후배가 이 바닷가 쪽은 친하지를 않아요. 응, 그래서
1: 삭힌 걸 잘 먹는.
0: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싫다. 먹는 것도 싫다.
1: 산중놈이라 그래요.
0: 산중놈이라. 네. 그래서 네. 홍어를 한번 먹여 보고 싶어서. 예. 네.
1: 근데 저만 경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 네. 제작진 반 이상이 경악을 했습니다.
0: 아.
1: 싫어!
0: 싫기는 다 먹어야죠.
1: 괴식이죠, 그러면.
0: 네. 아무튼 네.
1: 오, 여러분들도 그 랜덤 비빔밥 한번 해 드셔보시고
0: 네,
1: 회사에서
0: 재밌을 것 같아요.
1: 점심 밖에서 사 먹으려면 비싸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같이 구성원들과 양푼, 네. 밥, 요 기본 세팅에다가
0: 네네네.
1: 딱 요거 한번 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5197님께서 직장 생활한다고 서울에서 살 때 엄마가 밑반찬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바쁘니까 김치며 된장 고추장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았어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보니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엄마 반찬을 얻어먹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취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보내주셨었는데
1: 어머니들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서
0: 그죠.
1: 적당히가 없죠. 최대한
0: 많이
1: 풍족하게
0: 에이.
1: 우리 자식이 굶을까봐.
0: 아이고.
1: 네, 그 사랑인데 어릴 때 이제 모르고 아 그만 좀 보내. 라든지 너무 많아. 맨날 버려야 된단 말이야.
0: 그랬었어.
1: 이렇게 투덜거릴
0: 아이고.
1: 그 어린 시절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네, 저도 죄송하고요.
0: 네.
1: 꽈배기님께서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고고고고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시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도 에고고고 하시고 저도 에고고고 하고 있고 모두가 에브리바디 에고고고 하고 계시다고.
0: 네.
1: 네.
0: 저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죠.
1: 네, 그렇죠.
0: 네, 에고고고.
1: 아가가가가. 예, 애구구구는 굉장히 귀여운데
0: 왜 이렇게 이게 나올까요?
1: 현실은 이제 아가가 아구 죽었다.
0: 참 신기합니다. 6814님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월급 때마다 술이 취해서 들어오시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돈 벌기 참 힘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1: 힘들어요.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0: 사장님이 돼도 힘들고
1: 사업을 해도 힘들고 직장을 다녀도 힘들고
0: 아휴, 진짜
1: 다 힘들어요. 진짜
0: 쉬운 게 없습니다.
1: 에.
0: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1: 네.
0: 또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런 괜한 걱정을
1: 괜하지 않죠.
0: 하게 됩니다.
1: 걱정하게 됩니다.
0: 네. 뭐 물려줄 재산도 없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1: 네. 네. 우리네 현실이죠. 어차피 물려줘도 세금으로 많이 내야 됩니다.
0: 그래서 물려줄 게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재산을 물려줘.

0: 주는 것보다는 네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1: 힘?
0: 힘, 아. 근력, 마음의 근력까지
1: 그래요.
0: 그런 걸 주는 게 제일 좋죠.
1: 네.
0: 그리고 그걸 주면은
1: 네.
0: 어, 잘 줬다.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근력이 생긴 것 같다. 그러면 걱정도 없어요.
1: 아,
0: 알아서 잘할 거라는 걸 알아서. 믿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너무 걱정, 근심 그것도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0: 8318님. 어릴 때 친구가 많아가지고 친구의 소중함을 몰랐는데요. 50대 중반이 되니까 힘들 때 친구들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사람 귀하다는 거.
0: 맞아요.
1: 네, 맞아요. 주변에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지만
0: 맞아요.
1: 그래도 진짜 소중한 내 지인들
0: 네.
1: 잘 함께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라는 건 정말 얼마나 귀한 겁니까?
1: 그렇죠.
0: 아 하면 어 해주고 오 하면 우 해주고
1: 맞아요.
0: 참 큰 힘이 되죠 친구.
1: 그렇습니다. 6287님께서 저는 오늘 방학식을 한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내일 우리 아들 생일이라서 친정엄마와 여행 갈 준비를 하면서 짐 싸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아버지랑 살아오신 걸 이제서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엄마에게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0: 그렇죠.
1: 하시면서
0: 아마 이 메시지 많은 어머님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제 너 아니었으면 내가 네. 진작 이 집을 나갔는데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살았다.
1: 아니 뭐 솔직히 제 주변에도 대학을 딱 졸업한 거에 동시에 딱 이혼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0: 계시긴 하죠.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1: 네.
0: 네, 괜찮아지고 남편도 좀 이해가 되고
1: 안 된대.
0: 아 그래.
1: 참고 참다가 에, 에, 에. 딱 이렇게. 아무튼 행복하게 여행 잘.
0: 그래서 이혼하라고요 지금?
1: 아니
0: 어떻게 좀 수습 좀 해봐요 그러면.
1: 아니, 그러니까 6287님의 어머님이. 에. 그래서 더 대단해 보이신다. 네, 그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0: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 그쵸? 아버지 분들도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1: 네네.
0: 다 각자가 할 얘기가 있는 있겠죠.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가 또 너무 엄마 편만 들면은 또 안 돼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0: 아버지들도 또 얼마나 고생 많았는데. 아유 정말 나의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1: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정말 그런 대서사 드라마죠.
0: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1: 맞아, 맞아.
0: 자식과
1: 가족을 위해서
0: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막
1: 참고.
0: 진짜 더럽지만 내가 참는다. 맨날 사표 이 안에다 안주머니에다 꽂고 다니면서 이걸 내 하다가 아니야 또 가족을 위해서 참고
1: 오늘
0: 아버지들의 세상 그것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1: 뭐 힘든 일 있어요?
0: 아 저는 안 돼요.
1: 아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제대로
0: 저는 되는. 아버님들에 비하면 고생도 아니죠.
1: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0: 예, 그 시대 때 아버지들은 우리가 겪은 고충과 또 달라요.
1: 그렇군요.
0: 얼추 마무리 됐죠?
1: 잘했어. 넘어가. 4741님께서 저는 직장인인데요. 이제야 공부하는 재미가 좀 생깁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재미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근데 그때 돌아가도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지금도 아마 돌아가면 그럴 것 같고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공부가 재밌어지는 때
1: 나에게 필요성을 절실히 맞아요. 느꼈을 때 그게 재밌지.
0: 그리고 자발적이어야 돼요.
1: 그렇죠.
0: 누가 시켜가지고 막 상사님이 시켜서 막 이거 공부해와. 그치. 얼마나 하기 싫은데.
1: 네, 맞아요. 아무튼 재미있게 꾸준하게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몰랐던 걸 알아가는 재미가 진짜 찐 재미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1: 네.
0: 계속 보내주세요. 들어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겠고요.
1: 네.
0: 이번에는 김대성님의 신청곡으로 김소희 소리 춘향가중 농부가 듣겠습니다.
2: 두리둥둥둥둥 두리둥둥둥둥둥 그럴럴럴 상사류요.

서면 우리 농부가 세절이로구나 비래.

사지요 롤롤롤 상사지요 돋는 달 드는 해로

물을 상사지요. 일이 한참 매기더니만은 해가 슬프시 넘어가니 자진 농부가로 넘어가던 것이었다. 두리둥둥둥둥 꽤갱매께 룰룰룰 상사지 상사리요 룰룰 상사리 돌아와.

상상이 우린다면은 사판이요 어찌 허여 사판인가 우리 원론님은 두리판요 거부장자는 뺏기는 판 육방관수에 먹을 받았으니 우리 백성들을 죽을 판이로다 해 아그로 상사리요 럴럴 상사리 여보 손동부님 말 들어 와도 말 들어

0: 머리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1: 이놈 저놈
0: 묻지마
1: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3: 파투의 상사디아.
4: 어머머머머 어머 들키면 어쩌려고 저래. 봉다 봉다
5: 상콜리
4: 근무 중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검은 돌 흰 돌 지금 다 뭐예요 지금? 지금 근무 중에
5: 상콜리 바둑알이잖아요.
4: 몰라서 물어봐요 지금.
5: 그리고 뉴스도 안 봤어요? 어제 바둑 세계 랭킹 1위인 우리나라의 신진서 구단과 알파고를 뛰어넘는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와 최종국을 펼쳤잖아요.
4: 아 근데 그거 지금 근무 시간인데 지금 아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5: 아하 뉴스를 못 봤군요. 1국에서 AI 카타고가 이겼고 2국에서는 인간 신진서 구단이 이겼고 어제 마지막 최종국에서도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거머쥐었다고요.
4: 어 진짜? 역시 바둑도 K바둑이네요.
5: 그래요. 인간 대표로 대국을 둔 신진서 구단은 인공지능 AI 카타고와의 대국을 앞두고 AI의 수법을 모방하기보다는 자기 스타일대로 판을 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4: 아, AI는 바둑기사들의 수만 가지 수를 다 모방하지만 사람, 바둑기사는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대국을 펼친 거군요. 진짜 멋있다.
5: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은 한국 사회가 인공지능 AI를 처음으로 실감한 날이었는데 10년 뒤인 올해 신진서 구단은 AI와 함께 발전해온 인간 바둑의 가능성을 또 한번 증명해낸 거죠.
4: 정말 미안한데 신진서예요. 신진스예요. 신진수예요.
5: 미안해요. 신진서 구단이에요.
4: 아 신진서 구단이구나.
5: 그래요.
4: 어우 혀가 이상한가 봐요. 자꾸 발음이 그래가지고
5: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4: 그러셨구나.
5: 어제 짬뽕을 잘못 먹었나 봐요.
4: 그러셨구나. 알겠어요. 신진서 구단은 10년 전 알파고 등장 이후 발전한 AI를 상대로 2국 연속 승리를 거둔 최초의 프로 기사가 되는 건가요?
5: 맞아요.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이 그걸 해낸 거죠.
4: 세상에 세상에.
5: 신진서. 신진서. 신진서.
4: 신진서가 맞죠?
5: 그래요.
4: 봉더 우리도 오목 한 판. 아니다. 알까기.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판 어때요?
6: 남해용왕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아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

0: 김나니 커먼그라운드의 난감한에 듣고 왔고요. 2628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네. 자, 세계 랭킹 1위인 우리나라의 신진서 구단이 AI와 이제 대결을 했습니다.
2: 카타고와
1: 네. 함께 최종국을 펼쳤는데 신진서 구단의 그 어떤 전략이랄까요?
2: 네.
1: 마인드 이게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요. 진짜.
1: 어떤 걸 모방한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대국을 펼친 겁니다.
2: 야, 이분은 진짜 젊고 아직도 그러신데
1: 네.
2: 전 세계 1위잖아요 지금.
1: 그러니까요.
2: 네.
1: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 걸까요?
2: 중국 선수들이 쫙 있어도 네. 못 해본대요.
1: 그러니까
2: 진짜.
1: 원래 중국이 강대국인데.
2: 아, 맞아요.
1: 신진서 대단합니다. 구단 너무 대단하고요.
2: 네.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활동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자, 바투이 상사대 오늘 수요일 2부는요. 대한민국 국악 신인 발굴 쇼 끼룩끼룩이 준비가 돼 있는데
1: 네.
0: 아, 이름도 오늘 나오실 분이 별입니다. 별.
1: 그렇습니다. 이미 스타가 될 준비를 마친

0: 똑딱이 똑따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자, 첫 번째 퀴즈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이 뉴스도 참 난감한데요. 최근 외교부는 미상의 공격자가 외교부 산하

0: 2번 뱅킹, 3번 해킹. 야,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진짜.
1: 근데 이걸 하려고 마음 먹으면 진짜 다 뚫을 수 있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0: 이제 이거 전문가들이
1: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1: 그쵸,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AI라는 너무 날카로운 칼이 잘 쓰면 너무 좋은 도구인데 잘못 쓰면 이렇게 많은 어떤 문제들을 발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파킹, 뱅킹, 해킹. 이건 뭐 힌트를 따로 안 드려도
0: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1: 어떤 거요?
0: 땡커들은 땡충보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땡충, 기생충. 네, 땡충.

0: 있고, 예? 네. 그러는 거죠, 뭐.
1: 그래요?
0: 네.
1: 선킹 어때요?
0: 아, 선킹.
1: 예, 선킹.
0: 그냥 업이세요.
1: 선킹으로
0: 땡과 달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1: 그렇습니다. 그럼 맞아, 맞아. 홈캠 이런 거 설치하는 거
0: 맞아요.
1: 두렵다고
0: 맞아요.
1: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진짜.
0: 그래서 노트북 쓰시는 분들도 이 카메라 달려 있는 부분에 일부러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그럼 맞아 맞아. 홈캠 이런 거 설치하는 거
0: 맞아요.
1: 두렵다고
0: 맞아요.
1: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진짜.
0: 그래서 노트북 쓰시는 분들도 이 카메라 달려 있는 부분에 일부러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1: 네네네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 맞아요. 무섭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완전 봉쇄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참 걱정입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할게요. 다 아시죠? 정답은 3번.
1: 3번 해킹이 정답이었습니다.
0: 네.
1: 아무튼 현재까지 이 해킹의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고 하네요.
0: 추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성상.
1: 네.
0: 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떡 선물은 2715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0: 네.
1: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허!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서울대병원과 이대서울병원 공동연구로 40세 이상 성인 14만 명을 대상으로 육류 섭취와 암종류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아 불안한데 육류를 얼마나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남녀에 따라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요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먹는 경우 사망 위험이 2.45배 높았고요. 여성의 경우는 이것을 많이 섭취하면 유방암과 췌장암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상화 씨도 이거 좋아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좋아하는데요. 못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0: 형수님이 안 드신다고.
1: 네.
0: 네, 안 좋아하신다고.
1: 진짜 지금 한 12년째.
0: 네.
1: 한 번 먹었을까?
0: 일단은 보기 먼저 가볼까요?
1: 아.
0: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청취자분들이
1: 1번입니다.
0: 네.
1: 붉은 고기. 2번 곱창. 3번 닭고기.
0: 네. 진짜 성원 씨가 찐으로 이걸 좋아하세요.
1: 네. 저는 힌트로
0: 네.
1: 대구 드리겠습니다. 대구.
0: 아, 대구 이거 네. 아주 유명하죠.
1: 지역. 대구라는 맞아요. 지역을
0: 네.
1: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네.
0: 좋네요.
1: 강력했죠?
0: 네.
1: 네.
0: 막도 있죠, 막.
1: 그렇죠?
0: 네. 네. 막땡.
1: 그렇습니다. 예. 좋았죠. 힌트가 깔끔했습니다.
0: 네. 네. 내장 쪽이죠.
1: 아, 그렇죠. 자, 네. 힌트 주십시오.
0: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1: 아,
0: 네, 내장 쪽.
1: 아, 내장
0: 막 땡도 있다.
1: 네. 네. 그렇게.
0: 아, 맞다. 그게 있구나.
1: 뭐요, 뭐요, 뭐요.
0: 한자 힌트인데.
1: 네.
0: 항상 상화 씨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
1: 네.
0: 상화 씨는 땡배기로 드시잖아요.
1: 어제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0: 짬뽕을 시키고 밥 한 고기를 추가했으면 땡백이라고 봐야죠.
1: 아,
0: 사실상.
1: 예. 그래요 진짜.
0: 그리고 해물 짬뽕이 저 기본 짬뽕보다 양이 많던데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0: 그릇도 약간 크던데.
1: 똑같았어요.
0: 아 똑같았어요.
1: 그래요?
0: 자 정답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힌트 들으시고 맞추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1: 네.
0: 일단은 저는 육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 네.
0: 약간 불안했었는데 일단 남성의 경우는요 소세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성의 경우는 이것을 섭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게 하시거나
1: 네.
0: 소세지 베이컨은 제가 잘 안 먹습니다.
1: 저도요.
0: 네.
1: 잘 안 먹고
0: 네.
1: 이것도 지금 정답도 거의 못 먹고 있고.
0: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뭐 이게 그렇게 나쁘다라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으니까.
1: 알겠습니다. 자, 정답을 발표할까요?
0: 네.
1: 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곱창이 정답이었습니다.
0: 네, 곱창 진짜 맛있죠. 쫄깃쫄깃하고. 우리 담당 PD도 너무 좋아한다고 하네요.
1: 조심해야겠네요.
0: 네.

0: 여성분들 특히
1: 드시지 마세요.
0: 왜 이렇게 명령죄예요?
1: 귀한 몸이니까. 아.
0: 내가 다 설레네요. 내가 다 설레.
2: 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는데.
0: 알았어요. 안 먹을게요. 약간 이렇게 되네요.
1: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0: 네. 자, 두 번째 문제 정답.
1: 지금 문자로도 다 2228님도 네. 그렇고 너무 곱창을 좋아하는데 줄여봐야겠어요 하시네요. 8878님도 그럼 막창은 괜찮은가요? 그러게 막창? 근데 막창도 안 되지 않을까요? 같은 내장류고 또 그 기름기가 어쨌든 그러니까, 뭐 많잖아요.
0: 그게 문제죠.
1: 예, 막창이든 곱창이든.
0: 그렇죠. 네. 저 선물 드려도 될까요?
1: 드시지 마세요. 8878님 귀한 몸이니까요.
0: 왜 이렇게 느끼해졌어요?
1: 몰라요.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0: 선물도 한번 드려보세요.
1: 유산균 3419님께 드리겠습니다.
0: 귀한 몸일까요?
1: 귀한 몸 유산균으로 네. 챙기시고요.
0: 곱창은 드시지 마시고 유산균만 드세요. 3419님. 귀한 몸이니까요. 자, 1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1: 자, 2부에서는 정말 네. 또 멋진 소리꾼, 멋진 활동하고 있는 신한별 씨가 출연합니다. 라이브 네. 있고요. 재밌는 토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좋습니다. 자, 1부 끝곡 지금 이제 저희들 1부 끝곡 또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음악을 좀 선곡하거든요.
1: 네. 네. 근데 6, 7월 흐린 날이잖아요. 아, 예. 목소리가 전병훈 씨네요.
0: 오우, 네. 좋겠습니다, 진짜.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건.
1: 아니요, 아니요. 연애 전선에 좀 맑은 날이 있기를 바라는 네네네. 형들의 마음으로 띄워드립니다.
0: 아, 진짜 너무 걱정돼.
1: 아, 좀 밝은 날.
0: 아, 공부도 오기를. 좀 그만하고.
1: 제자 너무 많이 육성하고 있어요,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0: 하, 나중에 헛헛할까봐 인생이. 그게 걱정됩니다.
1: 아, 음악 다 못 듣겠네요. 빨리 들읍시다.
0: 예, 예. 자, 전병훈 씨의 6, 7월 흐린 날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까지 국립극장에서 다양한 한국 음악의 모색과 도전을 만나볼 수가 있지.
1: 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도 25일까지 아닌가?
0: 맞아. 28년 만에 우리나라가 공식 초청됐고 아시아 최초로 초청 언어로 선정이 돼서 제주 4.3을 배경으로 한 섬 이야기부터 이인보의 긴 연희 해체 프로젝트 등 모두 9개 작품이 아비뇽 페스티벌 무대에서 글로벌 관객들을 만났지.
1: 서리꾼 이자람의 눈눈눈은 오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다더라고.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만나는 판소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0: 그러게. 국내에서 펼쳐지는 여우락 페스티벌, 프랑스에서 열리는 아비뇽 페스티벌 모두 K-공연 예술과 K-컬처가 주인공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
1: K컬처의 뿌리인 전통의 매력 발산, 재발견이 이어지면 좋겠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22일 수요일 2부 이자람과 그림의 길로 출발합니다.
1: 네. 국립극장의 한국음악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과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국내외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두 축제 모두 이번 주 토요일이죠. 7월 25일까지 네. 진행이 됩니다.
0: 그리고 오늘 여우락은 소리꾼 김수인 씨와 블루스 밴드 그리고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가 함께하는 장마라는 공연이 달오름 극장에서 열립니다.
1: 블루스 밴드 리치맨 이게 맞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오늘과 내일은 김수인 또 불금과 토요일 마지막은 소리꾼 유태평양 씨가 여우락의 대미를 장식한다고 하니까
0: 네.
1: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이 가보시면 좋겠죠.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비뇽에서 소리꾼 이자람 씨의 눈눈눈이 오늘 또 펼쳐진다고 합니다.
1: 기립박수를 받으셨대요.
0: 이자람 씨 그 땡스타그램 보니까 진짜 기립박수를 받으시더라고요. 아주 뜨거운 반응들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1: 네.
0: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펼쳐지고 있는 K컬처 공연들 모쪼록 잘 마무리되고 행복한 시간들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봉용 씨도 네. 뭐 저기 가야죠. 아비뇽 한번 가야죠. 봉용 씨 만든 작품들.
0: 예. 아, 예. 뭐 예.
1: 기대해 보자.
0: 일단 만들어야죠.
1: 아니 뭐
0: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1: 만들기만 하면 네. 아비뇽 가야죠.
0: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선을 다하도록 네, 하십시오.
0: 네. 예. 피곤해요.
1: 예? 왜요?
0: 피곤해요. 왜요? 만드느라고.
1: 헉, 세상에. 그럼 쉬세요.
0: 그랬더니 상호 씨가 그러더라고. 밤새. 밤새. 고생이 많지가 아니라 아이 밤새 이래요.
1: 너만 힘드냐? 뭐 이랬죠. 너만 힘들어?
0: 감사하죠.
1: 네.
0: 자, 이제 또 앞으로 우리 K컬처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또 이끌어갈 멋진 신진 예술가죠. 신한별 씨를 지금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0: 날 좀 보소
1: 끼 좀 보소 끼룩 끼룩.
0: 작창부터 극작, 연출에 창작 판소리, 소리극, 싱어송라이터까지 정말 다 되는 팔방 미인 국악 신인이 오늘 끼룩끼룩에 납셨습니다.
1: 2019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거쳐서 2023년에는 국립창극단 작창가 프로젝트에서 차세대 작창가 4인에 선정이 되기도 한 촉망받는 신인인데요. 판소리 창작자 신한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이자 판소리 창작자 신한별이라고 합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이세요.
2: 네, 네, 왔습니다.
1: 이 스튜디오에 얼마 만에 오시는 거죠?
2: 제가 21살 때 왔었으니까 이제 네. 28살이 되었습니다.
1: 7년 전인가요?
2: 오. 네.
1: 그때 오름 맞아요. 멤버로 함께 네. 또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3: 그렇습니다.
1: 그 사이에 어떠셨습니까?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이미 야 진짜 열심히 사셨구나 네. 싶거든요. 어떠세요?
2: 그냥 즐겁게 하나하나씩 뭔가 퀘스트 깨는 것처럼 지내다 보니 예. 또 여러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네요.
1: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2: 너무 새롭습니다.
0: 지금 국립창극단의 차세대

0: 작창가 4인에 선정됐을 때가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 그때가 25살이었습니다.
0: 네. 네. 어떻게 저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셨죠?
1: 그때는 이제 윤미연 작가님과 팀을 이루어서 공연을 올렸었는데요. 네. 이제 시연회다 보니까 30분의 이제 창극 작품을 올리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깨비 감투, 전래동화 도깨비 감투를 조금 재해석해가지고 만든 작품을 올렸습니다.
2: 그럼 그때 처음으로 작창을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좀 해보셨어요?
1: 그 전에 작창은 이제 하나 두 개씩 해보고 네. 이제 창극 작품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작창을 했던 건 처음이었어요.
2: 처음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1: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2: 어렵죠.
1: 왜냐면 어쨌든 이제 남자 배우도 계시고 여자 네. 배우도 계시는데 그거에 어떤 음역대를 맞춘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아무래도 정답이 없는 일이다 보니까 네. 하면서도 계속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작창을 하는 거하고 극작을 하는 거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1: 다르죠, 네.
0: 네. 근데 이제 전통 판소리뿐만 아니라 왜 직접 극작을 하고 작창을 하는 창작 활동까지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을까요?
1: 사실 저는 이제 예술가라는 직업이 네. 질문을 계속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저도 공감합니다.
1: 네, 근데 그 예술을 통해서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게 여러 갈래들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또 예술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또 다르고요.
2: 네.
1: 그래서 저는 뭐 글도 쓰고 그리고 판소리로 작창도 하고 그리고 작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저만의 네. 색깔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술가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내 안에 뭔가 말하고 싶은 걸 극작으로 말할 때 다르고
1: 그쵸, 네.
2: 작창으로 표현할 때 다르고 또 직접 올라갔을 때 다르잖아요.
1: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쌓여가는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네.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2: 마인드가 너무 예술가이시네요.
0: 작년에 두 작품을 무대에 올리셨네요.
1: 네. 맞아요. 네.
0: 1인극 판소리 1인극 기적을 삼킨 소녀
1: 네.
0: 또 무해한 것들의 죽음
1: 네 맞습니다.
0: 요거는 어떤 질문이 담겨 있는 작품인가요?
1: 일단은 판소리 동화 무해한 것들의 죽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작년이죠 경북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2: 네.
1: 근데 이제 기사에서 목줄에 묶여서 죽은 강아지가 있는 그런 불에
2: 맞아요.
1: 타서 죽은 기사를 되게 좀 인상 깊게 봤어요.
2: 네.
1: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2: 네.
1: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사실 인간에 의해서 희생되는 존재는 가장 이렇게 무해하고 작은 존재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기억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해한 것들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썼고요.
2: 네.
1: 그리고 이제 기적을 삼킨 소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청이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2: 네.
1: 아무래도 이제 전통 판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 동시대성을 찾지만 좀 부딪히는 부분도 아무래도 있잖아요.
2: 이제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어감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1: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심청이가 결국에는 사실 인간일 뿐인데 이 효녀라는 어떤 타이틀 때문에 희생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저는 굉장히 강단 있는 소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2: 네.
1: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2: 맞아요.
1: 인간 심청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드러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2: 네.
1: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2: 접근이 너무 멋지시네요.
0: 오늘 그치? 라이브를 해주실 건데 이 두 작품을 오늘 보여주시는 걸까요?
1: 오늘은 무해한 것들의 죽음의 이제 주제곡이었던 그래도 괜찮아라는 곡과 그리고 이제 그 또 주인공이 있었는데 까마귀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0: 까마귀?
1: 네.
0: 까마귀 노래는 뭔가요?
1: 까마귀는 어떤 인간에 의해서 희생되는 어떤 동물들을 보고 상처받지 않고 뭐 죽음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사실 조금 본인의 욕심을 투영을 하는데 결국에는 또 이들이 하나가 돼서 노래를 부르는 또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에 의해서 또 까마귀도 까마귀 나름의 또 자기의 생각을 또 정리하게 되는 그런 또 네, 역할이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0: 의인화한 작품인가요?
1: 아닙니다. 정말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0: 그래요?
1: 네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가 무해한 것들의 죽음
1: 맞습니다.
0: 중에서 그래도 괜찮아?
1: 랑 그리고 방울이 운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프로킴566님께서 신한별 소리꾼 나온다고 뒤늦게 정보를 듣고 왔는데 혹시 벌써 지나갔을까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도 들려주실 거니까요. 자, 준비되시면
1: 아까 떨린다고 하셨는데 떨리신가요?
2: 떨려요.
1: 그 자리가 참 떨리는 자리예요. 그래도 편안하게 신한별 씨의 라이브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람이 불고 햇살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사랑이는 아침 햇살 아래 목줄 곁에 떨어진 나뭇잎을 사뿐사뿐 밟으며 장난을 쳤고, 하루는 조금 떨어진 바위 위에서 조용히 그물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느 날이었어요. 숲 가장 높은 감옥까지 위, 그곳에는 까마득한 밤처럼 검고 반들반들한 깃털과 번뜩이는 눈빛을 가진 존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반짝임, 숲에서 나지 말아야 할 소리가 들리는 것. 까마귀는 날갯짓 없이 미끄러지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사랑이 목에 걸린 작은 방울을 유심히 내려다보았죠.

아주 작은 소리로 달랑 아주 깊숙이 소풀 찌르는 소리다. 하하하하하 하찮고 귀엽다고 너희는 모른다.

바보 같은 개한테 방울을 채운 것도 인간일 것이다. 소폰 기억한다. 고래 탄 동지에 벗어진 고목 전부 인간의 흔적이니 사라져야 한다. 진짜 숲의 소리를

0: 아,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1: 두 곡이었습니다. 두 곡. 네. 그래도 괜찮아.
0: 그리고 방울이 운다.
1: 방울이 운다.
0: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때요? 떨렸는데 잘했죠?
2: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괜찮아. 너무 잘하셨어요.
1: 지금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0: 신비롭고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현됐네요 하신 6287님의 메시지 있었고요.
1: 유찬미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오. 예쁘다 이렇게 왔습니다.
0: 네.
1: 오,
2: 감사합니다.
0: 연기에 소름 돋았대요. 꽈배기님.
2: 꽈배기님.
1: 한세희님께서 네. 라이브가 음원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6287님 신한별님 반갑습니다. 닭볶음 하면서 듣고 있어요.
2: 오.
1: 한별님의 노래를 들었으니까 맛있게 되겠죠? 하시면서
0: 얘기하셨고요.
1: 프로킨님께서 우리 아기들의 최애 노래라고.
0: 어머.
1: 그래도 괜찮아. 우린 와. 괜찮아.
0: 너무 좋으시겠다.
2: 영광입니다.
0: 그러니까
1: 소리님께서 일본 애니메이션 원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났어요 하시면서
0: 실제로 지금 땡튜브에서 올려진 뮤비를 보면 그래도 괜찮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죠?
2: 아 맞아요. 그 무해한 것들의 죽음에 또 그 스토리를 예. 동화로 만든 겁니다.
1: 이거는 네. AI로 만드신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네 맞아요.
1: 딱 AI 그 톤이 딱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제작을 자꾸 하시는 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겠죠?
2: 그렇죠. 이제 또 많이 제 노래를 또 찾아주시고 또 이제 사실 그것이 대중성을 또 찾아가는 또 명목이어서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1: 요거 1인극으로 하셨잖아요.
2: 네.
1: 계속 공연을 올리고 계시나요?
2: 무해한 것들의 죽음은 이제 이번에 음원이 이제 나왔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작업들을 계속 해가고 있고 이 공연을 다시 재공연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1: 요 음악은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뭐 작곡가와 함께 협업해서?
2: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1: 다?
2: 네, 가사
1: 음원도?
2: 네, 음원도 만들고 가사도 직접 쓰고 네.
1: 그러면 미디

0: 이 작업을 하신 거네요.
1: 네, 맞아요. 야.
0: 밴드 사운드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제가 음악 장르, 다양한 장르를 좋아해가지고 네. 이 곡에 이제 좀 이런 사운드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거의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요거 좋다 하면 이제 요거 넣고 요거 좋다 이런 또 넣고 네, 그렇습니다. 네.
2: 계속 지금 성장해 나가는 네,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0: 1인 창작자시네.
2: 6109님 노래를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네요. 신인이라더니 굉장히 멋지십니다.
0: 아, 신인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잘하겠어?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2: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0: 노래를 아, 그러면 판소리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 판소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을 했고요. 근데 네. 사실 되게 늦은 편이잖아요.
2: 그렇죠. 다른 늦고, 사람들에 네. 비하면.
0: 늦다면 늦고. 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원래 동요를 계속 해왔고요. 네.
0: 원래요?
1: 네, 이제 어머니께서 동요 지도사셔가지고.
0: 아이고, 그러면 그러셨구나. 어디 어린이 합창단에 있었겠네요.
1: 어린이 합창단 내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누가 누가 잘하나 이제 KBS에서 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 출신입니다. 네.
2: 아하.
1: 버금상을 탔던.
2: 그럼 이제 동요를 부르다가 어떻게 하다가 판소리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1: 사실 이제 국악을 접한 거는 되게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단순히 노래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라고 이제 엄마께 말씀을 드렸었대요.
2: 네.
1: 근데 그러면 이제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 어머니가 합창단에 계셨었는데 어머니의 이제 친구분께서 국악을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국악도 좋은데 목소리도 원체 좀 걸걸한 편이기도 했었어요.
0: 아, 친구랑 달라요?
1: 그 당시에 좀 걸걸한 편이어가지고
0: 어떻게 맑아졌네요?
1: 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동요 중에서도 국악 동요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2: 아하.
1: 네, 뭐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잠자리 뭐 이런 곡들이 있는데 예. 그 곡을 굉장히 재밌게 제가 할 수 있더라고요.
2: 어떻게 그러면 네. 네,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0: 너무 궁금하거든요.
2: 걸그룹이 부르는 그 노래는 어떤 느낌일까?
0: 동요 기억나시죠?
1: 아, 네. 네. 불러볼까요?
0: 짧게
2: 어떤 식으로 걸걸했어요?
0: 아니 뭐 일부러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고
2: 그때 당시
1: 아, 걸걸하게
2: 아니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목소리
0: 아 그냥 지금 목소리를 하시면 되는데
1: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자리 잠자리야 나리꽃에 앉아라 앉던 자리 앉아라 빙빙 돌아서 요런 곡이 있었습니다.
2: 잘하는데?
0: 근데 그때는 좀 약간 탁했었어요.
1: 근데 제가 그 녹화된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예. 맑더라고요.
2: 그러니까
0: 누가 탁하다고 한 거지?
2: 걸걸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0: 탁하다가 맑아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2: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누가 들었을 때 걸걸한 목소리 덕분에 판소리와 연결이 된 거군요.
1: 맞습니다.
2: 그럼 처음 판소리 배웠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1: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2: 동요랑 너무 다르잖아요.
1: 너무 다르죠.
2: 네.
1: 그래서 처음에 이제 훈련을 할 때는 선생님께서 동요처럼 판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2: 예.
1: 네.
0: 아니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건데.
1: 근데 또 선생님은 또 오랫동안 판소리를 하셨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빨리 좀 알아차리고 아 이게 다르구나라고 깨달았던 것 같기는 해요. 네.
2: 아무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사철 가로 이 산 저 산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니까.
1: 맞아, 눈빛도 이제 눈썹 좀 올리면서
2: 네. 이제 판소리 톤을 이제 배워간 거고요.
1: 네 맞아요.
2: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소리를 또 하시게 되셨고 그러면 지금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작창도 가능하고 극작도 가능하고 뭐 지금 음원도 만들고 판소리는 당연하고 그랬을 때 본인의 성향 판소리가 사실 성향에 내가 맞아서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1: 네 그쵸. 처음에 접근은
2: 처음에 그쵸. 접근은 사실 이렇게 연이 된 거고 그럼 지금은 다 할 줄 아는 상황에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소리가 나한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1: 그럼에도 저는 그 판소리를 중심으로 두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 네.
1: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도 여전히 더 훈련을 해야겠지만
2: 네.
1: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거여가지고
2: 네.
1: 더 사실 즐거움을 그 예전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2: 오히려.
1: 네네.
2: 지금은 이제 한별 씨의 인생에 마음속에 판소리라는 기둥이 떡하고 큰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사실 그전에는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1: 판소리를 그쵸 아무래도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마음이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왜냐면
2: 그런 순간이 있죠.
1: 네, 엉덩이를

0: 거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가야 되는 어떤 장르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 네.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 소리를 하는 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노래를 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어서
1: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게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0: 뭐 엉덩이 좀 땀띠 좀 나고 그랬던 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
2: 그만둘 뻔한 계기가 있습니까?
0: 아, 네. 뭐 계기가 있었긴 했죠. 네.
1: 아하.
0: 사실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큰 수술을 한번 받았었어요. 어?
1: 무슨 수술이요?
0: 그 이제 선천적으로 좀 뇌 쪽에 문제가 좀 있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1: 네.
0: 근데 굉장히 떨리네요. 이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처음이라.
1: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0: 네, 네, 네. 근데 네. 그 이제 판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압이 올라가잖아요. 저희는 이제 전신을 써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뭔가 이렇게 다른 증상들이 생기더라고요.
1: 아, 진짜요? 네.
0: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마 원인은 그것 때문일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너가 살아가는 게 더 먼저지 않겠냐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1: 판소리 그만둬라.
0: 네, 그만뒀으면
2: 노래를
0: 좋겠다.
2: 노래를 하지 말아줘.
0: 네, 맞아요. 네.
1: 근데 노래 중에서도 판소리는 압이 워낙 세니까.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서워서라도.
2: 그렇죠.
0: 맞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집으로 길에 네. 엄청 엄마랑 손잡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1: 그쵸.
0: 근데 그 끝에 근데도 그럼에도 하고 싶다를 말씀드렸거든요.
1: 어머니께서 뭘 하셔요?
0: 엄마도 엄마 마음으로는 이제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1: 네.
0: 그럼에도 너가 하고 싶다고 하니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1: 네.
0: 그렇게 네 부모님은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2: 그래서 고등학교도 예술 관련된 학교로 간 겁니까?
0: 네, 전통예중 전통예고 나왔고 네 그래서 그때 수술 받고 그 1년 안 돼서 바로 고등학교 준비해가지고 간 거니까 네. 뭐 잘했습니다. 네.
1: 잘했어.
2: 많으셨네 세상에.
1: 그 이후에는 괜찮아요?
0: 네. 아, 제가 그래서
1: 네.
0: 21년도에 21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병원을 졸업을 했어요.
1: 네.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0: 그렇죠. 21년도에 졸업을 했고 그때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좋아지고 있는 그 루트를 타 가지고
1: 예.
0: 졸업을 했습니다.
1: 그때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그때도 어머님과 함께 우셨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그때 그래서
1: 네.
0: 순식간에 이제 제가 가사를 써내려왔었어요. 그때의 마음을 담아서 나한테 이제 노래를 하는 게 뭘까 하면서 써내려갔던 이 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앨범으로도 냈고요.
2: 그게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0: 나의 노래라는 곡인데
2: 나의 노래요?
0: 네. 좀 이따 또 아마 들려질 예정이라고
2: 그래요. 듣는 음악에 있네요. 나의 이게 이제 그때 바로 쓴 가사예요?
0: 맞아요. 네.
1: 그냥 술술 써지든가요?
0: 네.
2: 삶이 약간 선물처럼 느껴지겠네요.
0: 네. 저는 그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2: 네. 앞으로 뭘 하고 싶다가 더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연출부?
0: 네.
2: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0: 연출도
2: 이 네. 연출부 활동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보니까 어떤 작품들을 좀 하셨죠?
0: 제가 작년에 최백호 선생님이랑 박승원 선생님께서 하셨던 여우락 페스티벌에 이제 연출부에 같이 선생님 도와서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에서 수상음악 프로젝트의 웨이브라는 공연의 연출부에도 있었고
1: 네.
0: 또 이제 소리극 조선 9급 공무원 만세소리꾼 김경배 연출부 이렇게 좀 계속 조금씩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1: 그 말고도 이제 방탄 철가방, 네. 노원 별산대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연출부의 이력이 있는데 이게 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예요.
2: 연출부 활동한다는 것은 뚜렷한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0: 사실 이제 제가 극작 뭐 작창 작곡 이런 그리고 실연 배우로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1: 네.
0: 이 무대를 진짜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연출가의 어떤 그 직업이 위치가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1: 그럼요.
0: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그 정말 정답이 없는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1: 네.
0: 굉장히 매력적이고 제가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이 일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공부한다는

0: 느낌으로 사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1: 쉽지 않았을 텐데.
2: 그렇죠.
1: 연출부 진짜 고생 많은데 진짜.
2: 사실 연출부에 있으면 그 연출보다는
0: 맞아요.
2: 딸려오는 잡일이 엄청 많고
1: 연락해야 되고
2: 사람 관리해야 되고.
1: 죄송합니다가 기본
2: 맞아요.
1: 멘트예요. 네. 안녕하세요하고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 세 가지.
2: 거기서 연출 배우기는 물론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0: 맞아요.
2: 얻어지는
0: 네.
2: 체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확실히 그런 것들이 창작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시죠?
0: 엄청 됩니다. 왜냐면 네. 사실 예술이라는 것도 사람이랑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연출부의 자리는 정말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위치여서
2: 맞아요.
0: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2: 네.
1: 팀 활동도 지금 하고 계시나요?
0: 네, 팀 여러 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0: 제가 퓨전 국악 그룹 하늘이란 팀이랑 국악인가요? 이렇게 팀을 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작 집단 하소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극을 쓰고 극을 올리는 네, 팀입니다.
1: 하소라는 팀은 극 중심이고
0: 네.
1: 국악인 가요는 밴드.
0: 맞습니다. 네.
2: 다음에 어디 가실 때는 이력서를 한 장 뽑아주세요. 엄청 많은 이력들과 활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평소에 잘 쉬기는 하십니까?
0: 아, 잠이 제일 중요합니다. 좀 덜 자면서 하고 있습니다.
2: 덜 자면서 한다고요? 중요한데. 그리고 쉬는 날에는 그럼 뭐 하세요?
0: 쉬는 날에는 쉽니다.
2: 뭐 네. 하면서 쉬세요?
0: 뭐 사람 만나고요. 그리고 네. 뭐 좋은 카페를 간다든지 맛있는 네. 거를 먹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2: 아, 책. 아까 네.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책을 굉장히 다독하실 것 같다. 청취자분께서 그러면서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시냐 소리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질문.
0: 다양한 책을 뭐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 네.
0: 제가 뭐 최근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그 흰이라는 책인데
2: 네.
0: 그 네, 그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한강 작가님의.
2: 네.
0: 그 작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네. 이야기여서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2: 아무래도 책이 또 창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0: 그렇죠. 이게 경험이 달라지는 거더라서 책으로 통해서
2: 맞아요. 시각이 달라지고
0: 네, 맞아요.
2: 그리고 생각이
0: 네.
2: 달라지고 접근이 달라지고
0: 맞습니다.
2: 결과물이 달라지고 멋지시네요.
1: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전통 판소리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떤 소리 들려주십니까?
0: 심청가 중에 중타령을 한번 불러보려고
2: 언머리요?
0: 합니다. 맞습니다.
2: 네.
1: 이걸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중타령이 사실 이제 제가 기적을 삼킨 소녀에서 중이라는 그러니까 그 스님의 역할을 조금 캐릭터를 좀 더 부여를 했었어요. 뭔가 사건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의 어떤 중심 인물로서 스님을 설정을 했던지라 이 중타령이 그대로 녹여졌었거든요.
2: 네. 그래서 원작에서도 사실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네,
2: 심청전.
0: 네 그래서 한번 중타령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2: 단가처럼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작품 내에서는?
0: 작품 내에서 사실 그 작품 안에서는
2: 네.
0: 그 심청이를 희생되게 만드는 어떤 조금 더 악역으로서 네, 네. 드러나서 네 그렇게 드러납니다.
2: 사실 심청가에도 그게 있지만 그걸 조금 더 부각시키셨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네.
2: 그러면 약간 전통 판소리 중타령과 이 작품 안에서 중타령은 약간 뭐가 또 차이가 있나요?
0: 그대로 근데 작품 안에서 그대로 녹여냈었기 때문에
2: 뭔가 시김새에 뭔가 더 이런 거 없어요?
0: 그대로 녹여냈었어서
2: 그래요.
1: 한국말을 잘 서툴러가지고 그대로
0: 그대로.
2: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심청가 중에 중타령을 그대로
1: 네
2: 그대로 네, 가져와서 또 다른 해석을 넣었다고 합니다.
1: 네.
2: 자 신한별 씨의 또 전통 판소리 아까부터 듣고 싶다 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요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1: 네.
2: 자 준비되셨나요?
0: 네.
2: 네. 가겠습니다.
3: 일모 도궁하였으니 뒤라서 사람 살 일이 오마는 사람 살 곳은 곳곳마다 유지겄다. 뜻밖의 중 하나 올라가는디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이 중이 어느 종인고 행색을 알 수 없네. 년년 보고

헌중 허허디 헌중 공운사 화주 승인대 철중 장허량하고 권선문매고 시주집 찾아갔다 철 찾아가는 길이라 정사는 함함하고 서로리 도다오는 길 세경을 빗긴 길로 인도 한 곳을 올라간다 저중에 호사보소 굴가쓰고 장삼입고 백팔염주 목에 걸고 탄주팔에 걸어 백조포장삼을 진홍띠 둘러띠고 소년당상은 배랑을 귀호에 딱 꽂히고 용두색인 육환장 쇠고리 반이 달아 저절절 톡톡집고 흔들 흔들 흔들 그리고 올라간다 육관대사 성진이 용궁의 문난 갔다 과약주 취해 먹고 팔선녀 희롱하던 성진태사 거둥이라 종이라 하는 것은 절에 들어도 염불이요 숙가에 가도 염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보살 염불하며 올라갈제 한곳 당도하니 궁편에 들리는 소리 사람을 구하거날 저중이 깜짝 놀래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바로

이리기오 저리기오 소리 다는 곳 찾아가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월에 봄도 빠져 보어보 거의 죽게가 되었구나. 저중이 급한 마음 저중이 급한 마음 골갈장삼 홀을 벗어 대는 대로 내던지고 고도노비 바지깔에 저절 말아 자개미다 보치고 무로의 백로 격으로 징검 징검거려 들어가 신봉사 곧두리 상토에 뚫미치 이것이 무엇인구나 큰 전옥 코

0: 우리 신한별님의 심청가 중 중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소리로 하실 땐 또 느낌이 다르네요.
0: 그렇습니다.
1: 판소리도 굉장히 연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눈빛이나 표정이 살아있네요. 4951님. 그런 얘기 하셨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8293님께서 창작이 재미있으세요? 전통이 재미있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2: 굉장히 답변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어려운
0: 질문. 다 재밌다고 해도 됩니다.
2: 하지만 또 확실한 게 좋으니까
1: 네.
2: 지금은 창작에 즐겁습니다.
1: 아하.
0: 창작에 어떤 점이 재밌으세요?
2: 창작은 그 제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떠다니는 여러 가지 뭔가들을 다 중심을 잡아서 제가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 작업이 사실 정답이 없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 정답이 없어서 재밌어요. 네. 내가 세우는 그 기준이 정답이라 재밌고.
2: 네, 맞습니다.
1: 맞아요.
0: 연기도 따로 배우셨어요. 아까 그 라이브 해주실 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2: 연기는 사실 따로 배운 적은 없고요. 그냥 그 텍스트에 그대로

0: 뭔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성우 씨도 연기 안 배운데 잘하잖아요.
2: 나요? 네. 연기 잘해요?
1: 잘하죠. 예, 기본적으로 판소리가 극성이잖아요.
0: 맞아요.
1: 스토리텔링이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아무래도 소리꾼들이 좀 비교적
0: 맞습니다. 영,
1: 그러니까 그 배우들과는 또 다른 사실 연행술
0: 맞습니다.
1: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2: 아니, 화술도 좋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0: 예. 감사합니다.
2: 어, 김프로님께서 신한별님 윤슬이라는 곡으로 오. 입덕했습니다.
0: 네,
2: 추천합니다.
0: 이게
2: 이렇게
0: 윤슬이라는 곡이 제가 싱글 앨범으로 처음 낸 그런 앨범의 곡입니다.
1: 오. 네.
0: 감사합니다.
2: 어, 팬분들이 되게 많네요.
0: 저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알아갈 수 있어서 네. 저 너무 행복해요.
1: 다 숨어있던 팬들 수면 위로 네. 드러났어요.
2: 저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라는 또 그 문자가 있는데요.
0: 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아지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2: 그냥 저는 혼자 추측을 했어요. 혹시라도 이제 안 좋아질까봐 피치를 너무 높이지 않고 살짝 낮추거나 중음이랄지 중저음으로 아예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발달된 게 아닐까? 혼자 추정을 했습니다.
0: 사실 이제 이게 압이 올라가잖아요. 고음을 많이 지르면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무리가 가기는 하더라고요.
1: 당연하죠.
0: 그 당시에 이제 왜냐하면 네. 고등학교 때 시절은 더 훈련량이 많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더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사실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저만에 맞는 청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2: 그러니까.
0: 네.
1: 생존을 위해서.
0: 맞습니다.
1: 그러면서도 노래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0: 생존 소리꾼이네요.
1: 그러니까요.
2: 노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0: 네. 저는 사실 힘들죠. 힘들고 그치만

0: 야, 그러면 언제예요?
1: 그 날짜가 8월 29일 토요일이고요.
0: 네.
1: 제가 알기로는 내일 아마 티켓이 오픈되는 걸로
0: 내일.
1: 알고 있습니다. 내일인지 모레인지 네, 이번 주 안으로.
0: 아,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8월 네. 29일 공연 어디서 한다고요?
1: 광무대.
0: 광무대에서 네,
1: 합니다.
0: 네. 저 동대문 쪽에 있는
1: 맞습니다.
0: 광무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창작자로서 뭐 계획 같은 혹은 목표라고 할까요?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 저는 이제 먼 미래를 생각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0: 아, 네네네.
1: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판소리를 중심으로
0: 네.
1: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저로서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0: 행복해 보여요.
1: 네, 왜냐면 네.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는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동시대성을 찾아가는
0: 맞아요.
1: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좀 더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0: 맞아요.
1: 뭔가 그 세상에 뭔가 잊혀지고 있는 그런 다정함 을 계속 뭔가 이렇게 끄집어 올려내는 그런 좀 소리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0: 그게 이 시대의 예술가가 있는 존재 이유일 수도 있고요. 11월 달에도 창작 소리극 진진과 푸른 이끼용.
1: 아, 네 맞습니다.
0: 작품 또 올라가죠.
1: 네, 김포아트홀에서 네. 진진과 푸른 이끼용이라는 작품을 올리는데
0: 네.
1: 이것도 이제 김포 대명왕의 용바의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진진이 자신의 목소리를 또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0: 아,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갑니다.
1: 네.
2: 아이들 좋아하십니까?
1: 아이들 좋아합니다.
2: 아이들을 네. 질문의 핵심은
0: 싫어해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2: 아니, 목소리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 관련된 공연으로 만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 이 진진과 푸른 이끼용이
2: 그게 그거예요?
1: 가족극입니다.
2: 가족극.
1: 네,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극이어가지고 네. 배우로도 출연을 합니다, 제가.
2: 알겠습니다.
1: 네, 작창
0: 잘 좀 보세요.
2: 아니 아니. 가족극.
0: 한별 씨 복싱 취미로 하신대요.
1: 어? 어떻게 하셨어요?
2: 진짜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1: 아, 사실 1년 정도 했고 제가 1단이고 태권도도 유단자여서 3단인 도합 4단입니다.
0: 이따 한별 씨가 상원 씨 따로 보자 그러는데요.
2: 아니 저 바빠가지고
0: 따로 보자. 저기 밖에서
2: 보자.
0: 자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됐습니다. 한별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아 감개무량하고요.
0: 네.
1: 또 이렇게 많이 또 댓글도 남겨주셔서
0: 네.
1: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0: 아,
1: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0: 잘하고 계세요.
1: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2: 좋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활동 저희들도 응원하겠고요. 한별 씨 보내드리면서 그 1필 위주로 써 내려갔던 그
0: 네.
2: 가사 나의 노래 오늘의 끝 음악으로 띄워드리면서 한별 씨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신한별의 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자, 신한별 씨 같은 이런 멋진 예술가가 또 많아지고 네.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 참 우리 K컬처 전통음악도 한자리 크게 위상을 떨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0: 네. 자, 오늘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의 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넬벼우. 네.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0: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꽃망울을 덧뜨리는 그야말로 신기한 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분꽃인데요. 시계가 귀했던 시절의 어머니들은 마당 한 구석에 있던 분꽃이 하나 둘 피어나면 슬슬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당 한켠에 분꽃이 피어있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분꽃처럼 오늘도 오후 4시에 어김없이 찾아온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도 우리 음악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따뜻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서도민요 건드렁타령 보내드립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서도민요 건드렁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분꽃이 시계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한데요. 오후 4시가 되면 바로 피는 꽃. 이게 꼭 시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그때쯤 됐군, 때가 되었군 하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아침이 왔구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요즘에도 저희 옆집에 방송 시작할 때부터 함께 지낸 닭이 있는데 7년이 지났는데도 어김없이 새벽 3시부터 겨울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닫고 자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즘같이 창문을 열고 자는 이때는 왜 저 아이는, 아무리 닭이 새벽을 알린다고는 하지만 저 아이는 왜 시계가 나보다 두세 시간은 빠른가에 대해서 오늘도 새벽 3시에 깨서 역시나 바로 잠들지 못하고 그 닭을 원망하면서 한 5시쯤에 다시 잠들었는데, 아무튼 이 닭을 계속해서 찾고 다음 복날에 너에게 복수하고 말리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주변에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학교 종소리도 그렇고요, 엘리베이터 딩 소리, 그 택배기사님들 오시면 그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녁 무렵에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녁 무렵에 이렇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잖아요. 삑삑삑삑삑 이거 들리면 문을 안 열었는데 안에서 딸들이 이렇게 두두두두두 달려오는 소리가 나거든요. 누군가에겐 참 반갑고 기다려지는 소리. 예전에는 뭐 편지 왔어요 뭐 이런 소리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배 타고 들어오시는 소리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바로 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이 소리만 들려도 아 누가 집에 왔네, 혹은 이제 저녁 시간이네 하고 또 오늘도 무탈하게 지나갔구나, 괜히 마음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계보다 이런 익숙한 소리로 하루를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4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이 하루를 또 채우는 소리들 만나보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 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어김없이 4시에 방송

기다리다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방파제에서 낚시 갈 준비하며 노래가 좋다 듣고 있어요. 대박 기원하며 준비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만선해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안전 꼭 유의하시고요. 또 큰 물고기 잡으시면 지난번처럼 사진으로 저희가 저건 냉동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큰 물고기 잡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쟁 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대목을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은 박대성 명인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1979년에 녹음된 음원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박대성 명인의 아쟁 연주로 아쟁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1979년 녹음.

0: 버전이었습니다. 박대성 명인의 아쟁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공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매년 여름 전주에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음악과 세계 각국의 음악을 소개하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열리고 그 중에서 8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산조의 밤 공연에 노래가 좋다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산조의 밤은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대표 브랜딩 공연 중 하나인데요. 박대성 명인이 직접 연주하는 박대성류 아쟁 산조와 박범훈 명인이 선보이는 박범훈류 피리산조를 만날 수 있는 공연입니다. 관람을 원하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공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6님께서 흐흐 저는 아침마다 손자 유치원 데려다 주러 딸네 집에 가면 현관 소리 삐삐 나면 손자가 할머니 보고 자기 찾으라고 발소리가 꽁꽁꽁 뛰는 소리가 얼마나 귀여운지요. 아침마다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잘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아 역시 이 손자와 할머니의 사이도 있겠습니다만 엄마와 딸 예, 그런 느낌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이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시죠. 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부터 창극 그냥 춘향전도 아니고 대춘향전을 만나고 있는데 당시 최고 명창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증명서 같은
2: 앨범이죠. 예. 예. 당대 최고 명창들의 그 소리를 쭉 나열해 놓은 예. 또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약간 경력 증명서 느낌이 좀 있는데 예.
2: 그렇습니다.
0: 이게 보통 이때에 나오는 음반들이 이제 LP로 쌤 제작이 되지
2: 그렇죠.
0: 않습니까?
2: 당시는 CD가 없던 시절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성기 음반도 이제 수명을 다해서 예. 6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유성기 음반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제 LP 음반으로 거의 대체가 돼 있던 그 시절이에요.
0: 이때의 LP들이 저도 이제 그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특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중고 LP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는데 그 옛날의 극장의 선생님. 네. 간판 보면 다 직접 그린 간판이잖아요.
2: 그렇죠. 그 옛날에는 극장마다 그 화가들이 예, 예, 있어서 예. 간판 전문으로 그리는 분들이 계셨죠.
0: 예. LP 표지도 약간 그런 느낌의 그 표지들이
2: 예,
0: 많던데요.
2: LP들이 예, 지금 보면 뭐 조금 예스럽죠. 예.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디자인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앨범의 재킷에 보면 영화 스틸들이 많이 들어가요.
0: 아.
2: 춘향전이라든지 심청전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0: 예, 예, 예.
2: 그런 영화의 그 한 아. 장면 스틸들을 이렇게 앨범으로 또 장식을 해놔서 그 당시에 영화나 또 창극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보면 보통 이렇게 그 일반 대중들도 그 재킷만 봐도 알 수 있게
2: 그렇죠.
0: 뭐 네. 예를 들면 그 광한루에서 춘향 이몽룡이 그 서로 이렇게 부채를 피고 한 곳을 보고 있는 장면이나 그네 뛰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경우
2: 사랑가를 암시하는 예. 두 그 원앙금침 앞에서 예. 둘이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렇죠.
0: 이게 그 창극의 형식으로 발매되었다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림의 어떤 그 상징성처럼 그러니까 불특정 다

0: 가수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표. 네. 그 전에 판소리의 상황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선생님.
1: 그렇게 말하자면은 일제 시대 1930년대 이후에 예. 뭐 개화기 이후에 쭉 진행돼 온 것이지만은 판소리의 대중화예요.
0: 예, 예, 예.
1: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판소리가 양반들 중심으로 이제 공연이 됐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럼 다른 뜻이 아니고요. 돈 내는 사람들이 양반들이었다 그
0: 그렇죠.
1: 말이에요.
0: 예.
1: 그런데 이제 개화기 이후로 이제 극장이 생겨나니까 그 극장에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판소리를 이룩하는 판소리 세계를 이룩하는 생태계의 아주 가장 핵심이 된단 말이죠.
0: 예.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소리가 그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판소리는 줄곧 대중화의 길을 그렇게 걷게 되는데
0: 예.
1: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해방 후도 그 해방 공간이 좀 혼란스럽고 그때는 또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0: 예.
1: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한국전쟁이에요.
0: 한국전쟁을
1: 겪으면서 다 부서졌잖아요.
0: 예.
1: 지금 아마 그 언론이나 이 매체를 통해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0: 네.
1: 너무 비참하죠.
0: 그렇죠.
1: 다 부서지고 그 부서진 폐허에 그 앉아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참 눈물 나죠. 그런 장면인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서 겪었던 한국 전쟁 때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0: 예, 예.
1: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일 그 당시에 우리가 당면했던 그 과제가 바로 뭐냐 그러면 국가 건설이에요. 해방이 되고 났으니까 국가를 건설하는데 물론 정치적으로도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이제 나라를 출범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0: 예.
1: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그 사회 우리가 당면했던 가장 큰 과제예요. 그 지금 생각하면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0: 네.
1: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전통음악을 듣고 전통음악 얘기만 해서 그렇지 대중들이 가장 많이 듣고 더 좋아했던 건 사실 대중음악이란 말이에요. 그 대중음악이라는 게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 대중음악하고
0: 예, 예.
1: 거의 동기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0: 예, 예.
1: 그럼 우리가 그냥 일제시대 때부터 쓰던 그 부르던 그 대중음악을 그대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음악을 건설할 것이냐. 그다음 또 하나는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군정이 실시가 됐었고요.
0: 예.
1: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나면서 미군이나 연합군들이 많이 들어와서 서구 문화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0: 예.
1: 그래서 학교 교과서가 전부 서양 음악 중심으로 다 짜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문화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서양 음악 중심으로 음악 문화를 재건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음악이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그 당면 과제는 우리 음악의 우리 민족 정서의 정체성을 찾는 문제다 그 말이죠.
0: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1: 그렇죠. 그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0: 예.
1: 이제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분단 상황이잖아요.
0: 네네.
1: 북쪽에서는 전통음악을 버리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0: 예예.
1: 그게 그 얘기하는 주체음악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는 지금 전통음악 없죠.
0: 네. 그렇죠.
1: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미래 장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0: 크게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뭔가 섬찟한 예. 기분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1: 우리가 예. 그런 위기를 겪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공간 그다음에 한국전쟁 그다음에 전후복구 이 기간이 적어도 45년부터 65년까지라 그러면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0: 예.
1: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원로 명창들이나 소리하시는 분들 다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인들이 이제 소리를 하는데 그 신인들은 새로운 당시에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전통음악이라고 하더라도
0: 예.
1: 창극 같은 것을 주로 했다 이 말이에요.
0: 그래서
1: 보니까 전통 판소리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잖아요.
0: 예.
1: 그런 상황에서 음악을 전통음악 판소리를

0: 우리가 다시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64년 말에 판소리가 중요 무형문화재였죠 그때는.
1: 예.
0: 말하자면 인간문화재 제도죠 옛날에.
1: 예.
0: 그것이 실시가 됨으로 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전통음악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그리고 이것을 건설해야겠다 다시 되찾아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됨으로 해서 재건의 출발점이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명창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남기자 하는 뜻에서 녹음을 했던 것들이 이런 작품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때 그 당시 이제 무형 문화재, 소위 말해서 이제 인간 문화재라고 예. 불리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구하는 가치가 대단히 명확했던 그러니까 그렇죠. 전승과 보존이라는 그렇죠. 가치가 대단히 명확했던 시절에 이 녹음을 해서 음반을 내는데 창극이라는 형식을 썼다라는 것이
0: 그때는 전통 판소리 요즘 말로 하면 완창 판소리
1: 예.
0: 이런 것들을 들을 만한 여건들이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1: 아.
0: 그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깊이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1: 예.
0: 그다음에 그것을 음반으로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나 경제 능력도 그만큼 안 됐고 그래서 60년대만 하더라도 완창판소리를 녹음한 음반이 없지는 않아요.
1: 예.
0: 그러나 아주 숫자가 적고 대부분은 대중들도 들을 수 있고 또 명창들도 활동을 했던 그런 창극 형식의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아쉽기는 하죠. 예. 완창 녹음이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시를 건설한다 그럴 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도시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네.
0: 수십 년간 차곡차곡 도로도 닦고 건물도 세우고 여러 인프라를 만들므로 해서 도시가 완성이 되듯이 전통음악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시간을 거쳐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 참 재미있네요. 그 판소리 완창을 봤을 때는 같은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책으로 비유했을 때 소설을 읽는 느낌이잖아요. 네. 창극을 볼 때는 약간 만화책을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것
0: 영화나
1: 같아요.
0: 영화나 드라마로.
1: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0: 네.
1: 그때 그 당시에 이 소리를 하셨던 어른들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들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오늘 들을 음반이란 내용들이 그때 예. 그 당시의 복구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
0: 그 당시에 판소리가 유통되고 예. 공연되던 그 상황을 그래도 충실하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1: 네,
0: 담아놓은
1: 네,
0: 것이고요.
1: 네, 네, 네, 네.
0: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원로 요즘 말하면 이제 문화재 지정되신 예. 분들도 참여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또 가장 한참 인기가 있는 젊은 신인들이 있잖아요.
1: 약간 그 조선시대로 보면 신진 사대부 느낌이거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떠오르는 태양인들이죠.
1: 예.
0: 그런 소리꾼들을 쭉 모아가지고 주역을 맡겼어요. 원로들이 주역을 맡은 게 아니라
1: 네네네.
0: 신인들에게 주역을 맡겼다는 것이 아주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에요.
1: 그렇네요. 예. 보통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은 그중에서 박봉선 명창의 예. 소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0: 아마
1: 맞습니다.
0: 처음 예. 들어본 분들 이 이름도 처음 들어본 분들이 예. 들어 있을 텐데 예, 박봉선 명창은 1934년생 우리 장영찬 명창 소리를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1: 예.
0: 장영찬 명창이 4살 위에요.
1: 30년생이시군요.
0: 예. 예. 34년생인데 박봉선 명창은 장흥 출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20대에는 박초월 명창에게 이제 소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박초월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다가 1962년에 창극단에 입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창극단장 김현수 명창 예. 이런 분들이니까 그때부터는 김현수 명창에게 소리를 주로 이제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국립극장에서 장영찬 명창과 함께 춘향 이몽룡 이 콤비로
1: 예.
0: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가장 떠오르는 그런 스타의 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0: 이 녹음이 이루어지던 1968년 무렵에 이 박봉선 명창이 결혼을 하면서 일본으로 이주를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1: 예.
0: 그래서 한국 그 무대에서는 은퇴를 한 셈이죠. 물론 뭐 공연을 완전히 안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때 이 무렵까지 물론 이제 요 이전에 음반에는 박초월 명창하고 같이 한 것도 있고 그래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이 무렵부터는 요 작품을 끝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녹음들이 거의 남아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 박봉선 명창은 굉장히 목이 고와요.
1: 예.
0: 아주 목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애원성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예요.
1: 저는 이 노래 자체를 처음 들어보긴 합니다만, 선생님 말씀만 들었을 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목소리는 약간 김동희 명창이랑 비슷할까?
0: 예,
1: 약간 이런
0: 뭐
1: 느낌도 좀 있고,
0: 그런
1: 그
0: 느낌도
1: 표현으로만 이렇게
0: 있고요.
1: 짐작해 봤을
0: 예,
1: 때는, 예,
0: 굉장히
1: 그렇습니다.
0: 호소력 있는 목소리고 창극 배우로서도 또그 인기를 끌었고 음반도 이렇게 주역으로 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상당히 매력 있는 목소리다. 그렇게 아마 근데 이제 이때가 30대 32살 뭐요 34살 뭐요 무렵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떠오르는 그런 신인인데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이 무렵이 그냥 그 전성기이자 그냥 끝이 돼버려가지고
1: 예.
0: 그래서 참 아쉬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호소력 있는 목소리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더욱 귀한 음악입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노랫말 모음집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극 대춘향전 중에서 옥중가 대목인데요. 박봉선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천지 삼기요.

하루 집에

0: 박봉선 명창의 소리로 창극 대춘향전 중에서 옥중가 대목을 들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짐짓 지레짐작으로 김동의 명창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박초일 명창의 소리가 대단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1: 네, 그 초학습이 네. 박초일 명창에게 배우고 그리고 이제 김현수 명창에게 배우고
0: 네.
1: 그래서 또 이런 스타일의 소리가 당시에 또 인기 있고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들이
0: 지금 현대 판소리와 거의 같다고 네. 볼 수 있죠, 선생님.
1: 박초일 명창의 분위기도 많이 있고 또 김현수 명창의 또 그 사설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예.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당시 대중들이 참 좋아하던 그런
0: 불호가 거의 없었겠네요. 호만 있었을 것 같은데
1: 두루 인기가 있었을 것
0: 예.
1: 같아요.
0: 어? 이 옥중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예. 텐데요.
1: 이 옥중가는 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경열제죠.
0: 네.
1: 근데 이제 이 소리가 왜 이 박봉선 명창이 이걸 부르느냐 하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경열 명창의 그 소리가 김현수 명창이었잖아요. 예. 김현수 명창이 이제 사설을 많이 다듬고 고치기는 했지만은 뼈대는 정경열 명창의 소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김현수 명창이나 네네. 이런 분들을 거쳐서 박봉선 명창이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0: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지 삼겨 사람 나고 사람 생겨 글 내일제.
1: 예, 거기 삼겨라는 말은 삼기다란 말은 생기단 말의 옛말이죠.
0: 예.
1: 근데 이 앞에는 천지 삼겨 사람 나고 사람 삼겨 글 만들제 그래야 되는데 뒤엔 또 생겨로 발음했죠.
0: 예.
1: 현대화한 거죠.
0: 오, 눈치를 못 챘습니다.
1: 앞에는 삼겨인데
0: 예.
1: 뒤에는 생겨죠.
0: 오.
1: 앞에는 옛날 말이 남아있고 예. 뒤에는 현대말로 바꿨어요. 재미나요 아주.
0: 뜻정자 이별 별자를 어이허여 내었든고 뜻 정자를 내었거든 이별 별자를 내지를 말거나 이 두 글자 내던 사람은 날로 두고 지었던가.
1: 예, 이거 전에도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그 문장 표현법 중에 글자풀이 형식 무슨 자 무슨 자 이런 게 돼 예.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천자 뒤풀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글자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글자 풀이 방식을 쓴다는 것은 글자라는 게 그게 단어잖아요.
0: 예.
1: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할 때 사람이 슬픈 감정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슬픔도 별별 슬픔이 다 있죠.
0: 그렇죠. 예.
1: 부모를 이별했을 때의 슬픔도 있고 애인을 이별할 때의 슬픔도 있고
0: 네.
1: 친구와 작별했을 때의 슬픔도 있고 그러니까 그 슬픔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0: 예.
1: 그 다양한 것을 그냥 슬픔이라고 그냥 하나만 한 단어로 표현해버리면 좀 모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무슨 단어 무슨 단어를 이렇게 집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자 풀이를 가지고 글자를 풀어야 하는 형식을 가지고 섬세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정자 이별 별자 그 정이라는 글자와 별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상기시켜주면서
0: 네, 네, 네.
1: 이런 글자가 없었으면 이별이란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1: 그럼 안 헤어졌을 건데 하는 좀 억지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0: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1: 네, 정서의 표현이에요.
0: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도 그래서 이 두 글자 내던 사람 날로 두고 지었던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또는 날로 나와 백년 원수로구나
0: 저는 이렇게. 그걸 훨씬 좋아합니다. 이 두 글자 낸 사람 날과 백년 원수로구나 이런 네.
1: 그러니까 이 글자 풀이 형식이라는 것이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네. 도련님이 떠나실 적에 지어주고 가신 가사 한창원이 가성열은 동창의 슬픔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1: 네. 보통 정경열제의 원래는 사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련

0: 님이 떠나 실제 지어주고 가신 가사 검은 고에 올려 타니 탈 때마다 한이 되어 눈물 먼저 떨어진다 한창 한이 가성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1: 예.
0: 이게 아마 동초 선생이 손을 본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의미는 같은 거예요.
1: 예.
0: 도련님이 떠나실지 지어주고 가신 가사 그러는데 여기 가사는 우리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1: 예.
0: 보통 우리가 노랫말
1: 노랫말.
0: 할때
1: 예.
0: 가사란 말 쓰잖아요. 그 노랫말이에요.
1: 예.
0: 그 노랫말로 된 노래를 그런 뜻이에요. 검은고에 올려타는데 그 노랫말인 즉선 한창하니 가성열은 동창의 슬프며 수다몽골성은 정구사의 서름이라까지가
1: 여기까지가
0: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1: 이미 제가 그 노랫말 소개할 때 저의 무지가 드러났네요. 그 뒤에까지 읽었어야 되네요, 제가.
0: 그 다음에 이제 하시더니 검은고에 올려타니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동초 선생이 이렇게 그 목적어를
1: 문장을
0: 중간에 넣어놓은
1: 예.
0: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정경열제는 이제 이렇게 문장이 이제 바뀌어져 있는 건데 동초 선생이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의미는 같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한창하니 가성열은 동창의 슬픔이요. 이거 19절이에요. 한창 가성열이에요.
1: 예.
0: 오원시잖아요.
1: 예.
0: 근데 이 시는 당나라 때 주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널리 알려진 시인은 아니지만은 주방이라는 시인이 당나라 시인인데
1: 예.
0: 동작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동작이라는 게 동작대라는 말이
1: 예.
0: 나오죠. 조조가 왜 동작대에서 이교녀를 뭐 데리고 뭐 만년 행락을 누렸으면 하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1: 네.
0: 이 동작대가 이제 조조가 지은 누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동작대에서 조조가
1: 예.
0: 연회를 펼치면서 많은 기생들을 또 무희들을 데리고 이렇게 즐기면서 그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던 곳이 동작대다 이
1: 네.
0: 말이에요. 그 동작대에 그렇게 조조가 살아 있을 당시에 조조를 모시고 이렇게 즐기던 그런 기생들이 조조가 죽고 나니까
1: 네.
0: 그 조조를 그리워하는 심사를 시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가성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스럽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 슬픔에 잠겨서 노래를 하니까 노래 소리가 목이 메고 그다음에 수번 무수지 근심스럽게 춤을 추다 보니까 춤 사이도 저절로 느려지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1: 예.
0: 그다음에 서릉 일욕모한데 선흥에 해가 저물어야 하는데 이 선흥이 무덤이죠.
1: 예.
0: 시첩 단장시라 이 첩이 이렇게 기생들입니다. 단장 속이 애가 끊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한스럽게 노래를 부르니 목이 맨다 하는 말은 기생들이 죽은 조조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다니까
1: 네.
0: 옛날에 조조가 살아서 그렇게 즐길 때의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조조를 춤에서 노래를 부르다니까 목이 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기생이잖아요. 근데 춘향이가 기생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춘향이의 심사를 이 시로 대신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작대에 나오는 기생들은 조조를 사모하는 것이지만은
1: 예.
0: 춘향이 입장에서는 이몽룡을 사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을 사모하는 마음은 같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스럽게 노래를 부르자니 노래 소리도 목이 메고
1: 예.
0: 그런데 이건 동창의 슬픔이요라고 부르는데 이 동창은 와전된 거예요. 동작의 슬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아,
0: 동작
1: 동작대.
0: 대시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와전된 겁니다.
1: 예. 수다의 몽불성은 정부사의 서름이라.
0: 이것도 19절인데요.
1: 예.
0: 당나라 때 심여균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규원, 규방에서의 한스러운 뭐한 이런 뜻인데 안진선안기 기러기도 다 가버리니까 편지를 붙일 길이 없고 기러기 발에 왜 편지 묶어서 보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수다몽골성이라 근심이 많으니까 꿈조차 이룰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너무 임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수 고월

0: 명령 바란답니다. 외로운 달 그림자를 따라가서 유조 복파영이라. 저 복파라는 곳, 그러니까 전방이에요.
1: 예.
0: 남편이, 남군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 복파라는 곳에 마음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근심이 많으니까 잠조차 이룰 수가 없다. 그 구절을 여기 갖고 온 겁니다. 이건 춘향의 심정이죠.
1: 네.
0: 옥에 갇힌 춘향의 심정이에요.
1: 이게 이제 검은고에 올려타는 노랫말인
0: 노랫말이죠.
1: 네. 검은고에 올려타면 탈적마다 한이 맺혀 눈물 먼저 떨어지네. 완악한 게 목숨이요, 모진 게 간장이라.
0: 예, 그 완악이란 말이 모진다는 말의 한자 말이죠.
1: 예.
0: 둘 다 이제 모진다는 뜻입니다. 모진 것이 목숨이다 그 예. 말이에요.
1: 심화 다 타고 나머지 한 구비가 마저 끈처 없겠구나.
0: 심화라는 게 마음 심자 불화자예요.
1: 예.
0: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화병이죠, 화. 울화라는 말이죠.
1: 예.
0: 그게 마음 애간장이 다 타고 나니까. 나머지 한 굽이 더 이상 탈 속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1: 심중에 붙는 불이라는 예, 예. 그 관용적인 맞습니다. 어구를 참 많이 쓰셨어요.
0: 예, 그 말이에요.
1: 꿈에서 이 불을 실농실을 만나서 이 불을 좀 꺼주세요 했더니 임 때문에 생긴 불이라서 임이 아니면 못 끝나 뭐 이런 노랫말이 있어서 참 와닿더라고요.
0: 예, 그렇죠. 이거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1: 이 박록주 명창의 소리로 들어볼 텐데 요거는 이제 원래의 순서대로 돼 있는 거죠.
0: 예, 원래 순서대로 돼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제가 왜 이 녹음을 소개해 드리냐 그러면 이 녹음은 1937년 녹음이에요.
1: 아, 예. 한 30년 먼저 녹음이
0: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빅타판 춘향전 전집에 나오거든요.
1: 예.
0: 근데 이 박록주 명창이 이 소리를 녹음을 했을 당시에 연세 나이가 32살이에요.
1: 아.
0: 그리고 박봉선 명창은 지금 34살이죠.
1: 네.
0: 거의 뭐 두 살 차이니까 거의 비슷한 또래잖아요.
1: 예.
0: 그런데 박록주 명창은 이 소리를 아주 옛날에 배웠잖아요. 일제시대.
1: 그렇죠.
0: 그 1920년대 막 이럴 때 배운 거잖아요.
1: 예.
0: 30년대 이럴 때 배웠는데 그 당시에 소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력을 쌓았는가 이 나이에.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고 난 한 30년 정도
1: 그렇죠.
0: 지났나요?
1: 30년 정도죠. 네.
0: 그 후에 판소리가 전승이 될 때 그 당시에 판소리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 똑같은 대목이에요.
1: 예, 예.
0: 그런 것들을 서로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1: 예.
0: 똑같은 대목이에요.
1: 아.
0: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1: 잘 들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향전 중에서 옥중장탄 대목인데요. 박록주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보던 이별 빌자루를 없었구나. 이도 걸자

맺혀 눈물 먼저 떨어진다 한창아.

0: 맞으면 깨꼬리를 반비면 눌리오미가 서로 불러 상깨구니 꿈도 비우세요 낮으면 깨꼬리를 반비면 눌리오미가 서로 불러 상깨구니 꿈도 빌어볼 수 없네.
1: 박록주 명창의 소리로 춘향전 중에서 옥중장탄 대목을 들었습니다. 박록주 명창이 32세 때 1937년 빅타판 춘향전 전집에 실려있는 음원인데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박봉선 명창의 소리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적인 어떤 성음 이런 걸 떠나서
2: 네.
1: 역시나 장단 속도가
2: 속도가
1: 있거든.
2: 굉장히 요즘 속도하고 많이 다르죠.
1: 네.
2: 굉장히 거뜬거뜬하게 나가고 또 그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뭐 그
1: 막 애를 쓴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2: 애써서 억지로
1: 예.
2: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면 굉장히 박진감 있고 힘 있는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1: 근데 이렇게 해서 오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따라해보면 어, 왜 어렵지? 이렇게 되는 예. 전형적인 그 옛 명창들의 어떤 공력을 확인할 수 있는
2: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를 비교해서 드리냐 그러면 일단 느끼실 때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비슷한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 예, 예.
2: 뒤에 사슬이 상당히 더 붙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부르신다는 것이고요.
1: 그렇죠. 예.
2: 그다음에 박봉선 명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창극적인 표현
1: 네네.
2: 또 무대에서의 어떤 효과 이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감정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1: 예, 예, 예.
2: 박록주 명창의 소리는 굉장히 내면화돼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력이라고 그러는 건데
1: 예, 예.
2: 그런데 또 보면 나이도 박록주 명창이 오히려 두 살이 적을 당시에 녹음을 했다.
1: 그렇죠. 예.
2: 그러니까 이 박록주 명창이 소리를 배울 당시는 그때는 대명창들이 살아있고 그런 대명창들한테 배운 소리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도 있고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 판소리가 이렇게 변화해 왔구나. 그래서 이제 판소리를 재건해야 된다는 말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판소리 본령의 그 예술성
1: 예, 예.
2: 이런 것들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소명, 사명 이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이게 참 저희가 옛 소리와 지금 소리를 비교해서 들을 때 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탁 연주자다 보니까 장단의 속도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게 되는데 장단이 늘어진 게 먼저였을까? 노래가 늘어진 게 먼저였을까? 이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해답에 가까운 어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대단히 대표적인 대목 비교이지 않나 비교 방법이지 않나
2: 이렇게 똑같은 대목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네. 이 박록주 명창의 소리하고 비교해 보면 말하자면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소리 중에서도 고조가 있고
1: 예, 예, 예.
2: 신조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조 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적인 특징 물론 정경열제 그 자체가 조선시대 그 고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경열이
1: 예.
2: 상당히 그 당시로도 현대화해 놓은 건데
1: 네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관점에서 들어보면 박록주 명창의 소리는 아주 고재죠.
1: 저는 선생님 도련님이 떠나실 적을 지어두고 가신 가사 검은고에 올렸다니 탈 때마다 한이 맺혀 눈물 먼저 떨어진다 하고 한창하니 가성열은 동창의 슬픔이요 수다운 몽불성은 정부사의 서름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과
2: 예.
1: 도련님이 떠나실 적에 지어주고 가신 가사 한창원이 가상열은 동창의 슬픔이요 수다의 몽불성은 정부사의 서름이라 허시더니 검은고에 올렸다면 탈적마다 한이 맺혀 눈물 먼저 떨어지네. 저는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2: 그
1: 두 글 중에 어떤 걸 좀 더 이렇게
2: 문장으로 놓고 보면
1: 예.
2: 김현수 명창이

0: 주술 관계를 명확히 했죠.
1: 예.
0: 그러나 문장이 너무 길어요.
1: 어.
0: 그래서 의미 전달이 굉장히 그 앞에 주어 서술부하고 뒤에 맺는 그 서술부가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지면 의미 전달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인데
1: 예.
0: 현 실제로 시적인 표현이나 음악적인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구조가 복잡해서 잘 헷갈려서 잘 전달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1: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노래를 지어주고 가셨지. 그리고 말주머니에 그 노래를 떠올리는 것과
0: 예, 예, 예.
1: 이런 가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렀더니 눈물이 너무 나는 걸 예, 이렇게 예. 하는 것과의 차이가 상당히
0: 예,
1: 있을
0: 그렇죠.
1: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1: 예.
0: 이건 이제 연주자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만은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놨을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이래도 불러보고 저래도 예. 불러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랫말들이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정경열제 이런 가사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가사거든요. 그래서 옥중가 중에서도 이 명곡에 속하는 거죠.
1: 한편으로는 이렇게 손을 봐서 또 노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도 내가 판을 짤 가락을 짤 수 있다는
0: 그렇죠.
1: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것 같다는 예, 생각도 들고 예. 이런 취향 때문에 동초제가 생겼구나.
0: 예.
1: 동초바디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약간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0: 동초바디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설명이
1: 예.
0: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인방울 명창하고 이제
1: 네,
0: 늘 했던 시비가 있잖아요.
1: 네, 네.
0: 동초는 이면은 정확하게 예. 맞는데 인방울 명창 같은 경우는 이면 따지다 소리 못한다. 이제 이러는데 어느 쪽이 나냐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1: 네.
0: 다만 우리가 이제 같은 노랫말이라도 이렇게 바꿔서 불렀을 때 또 느낌 이런 것들이 미세한 차이지만은
1: 예.
0: 이런 차이점을 즐기는 것도
1: 예.
0: 판소리를 감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1: 그렇죠. 즐기는 건 우리 몫이니까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즐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을 박봉선 명창의 소리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옥중장탄 대목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천지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됩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김명후 외 여러분의 소리로 멸치잡이 소리 중에서 노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0: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사창 준비했는데요. 이 비나리의 판소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제일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집짓기, 세간풀이, 비단타령까지 이어서 들을 텐데요. 장월중선의 소리, 김남종의 북장단입니다.
1: 이렇듯이 지토를 잡았으니 성주를 하려 하고 제목을 내리랄지 선룬사.

첫째 둥을 갈라 내 여삼기 둥을 마련하고 둘째 둥을 갈란대요 어디 기둥을 막으라고 셋째 둥을 갈란대요 둘장자 오물장자 물골까지 맞은 허니 거치가 그리가 쏟나 성겨드리자 구사로사 동명안정 장안 도둑을

도리 걸고 팔룩십삼개로 대대한건고 차대로 유목으로 360도 서슬 건너 50도로 강구하고 흙으로 기와옵고 1월 성신 창원되고 납기 하나 단청하고 88목이 동물 기우사구

저 성주로 다 해놓았으니 예. 어찌 방한 뜬물인 줄 없을 소냐. 방한 뜬물을 한번 불러보는디. 방한 뜬물을 불러보 방한 뜬물을 불러볼지 3층 2층 1층 장공하 삼업자들이 장자 장농 공농 자개농가 근디지 장아따기 혼합 경대 말비쳐 어느 좌우로 늘려놓고 큰 병풍 작은 병풍을 전후 좌우로 늘려놓고 큰 이유를 작은 이유를 우단 누르고 덮었으며 대다루로 덮어서 땅골 세서 상궁하기니고 지각지가 줄 쏜다 성녀 들리자고 싸우다 흥청 산지 삼강이요 빈 간지 오부이다 산후주려 폐로 병풍 방귀가 잘 나간다 음식을 비릴할 때 세상 음식이 아니로다 당해주 천지주를 기린포로 앉아놓고 한가운데 삼천 역도를 덩그덕해 구한다

다리 목으로 부모 전에 경사 바친 이것 찍어 우리가 주월 소냐 소녀 들리자고 사오라

좌우를 눌러보니 지치리가 장이 좋네. 온갖 보아가 들어온다. 온갖 기물이 들어와. 방금 백금 순금이 몇시생천은 오동구리 백동주석 야광조미 돈나 점철 사물열대. 일화금박 오박이며 잘리기엉발 지경 이조라도 못났는데 종체일이 두벌이요 조총철편을 최악으로 놓았으니 네가 주얼 손가 숨겨 둘째하고 사보다. 이렇게 상한 뜨물도 들여놓고 온갖 보물이 다 들어왔으니 어찌 비단인들었을 써냐. 온갖 비단 수천 수만 동이 후색을 맞추어 꾸역꾸역 들어오는디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해가 분분 요란을 쬐들고 함성연구란 금방골방 가르다이지 국가세균 완자문 초당전 화기상

어디고 가겠소? 손길 덮어 가지 말라고 돌아올 수 인본대고 홀로 앉으고 독수공방에 상사다 죽어를 정마공단이요 심신 꼭 송.

0: 시가지게 궁초단 행시 부족의 교초단 절개 있는 송육관 섭정 섭석 세발랑농 노방주 청사 공사 공라이며 백남농 공랑농 월화사주 당포윤포 세양포 수수 동우주 경상도 강제포 매매 흥정의 앞사로다 대남포 천남포 돌배 당배 해주 원주 옥주 공주 자주 격주 명천 세마포 강진다주 급산 세모시 한산 세모시 생수산팔 마띵호사 관사 백공단 청공단 홍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저 부여 부여
1: 고사창 들었습니다. 장월 중선의 소리 김남종의 북장단이었는데요. 집짓기 세간풀이 비단 타령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지영희류 해금산조인데요. 김성아의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성아 명인의 그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그 표현력이라고 붙이기는 제가 해금

을 너무 못해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뭔가 과하지 않은데 너무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실지 어떨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지영희류 해금산조 함께 듣겠습니다.

지영희류 해금 산조 함께 들었습니다. 김성아의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영희류 해금 산조를 이렇게 반주하면 장단 치면 참 까다로운 대목이 뒤에 이제 그 자진몰이 대목에서 다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연주자들이 박자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서로 이제 호흡도 맞추고 하는데 안 맞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연주할 때 그 부분을 콕만 쳐놓고 그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하는 거, 두더지 잡기 게임 하는 거 아세요? 여기서 나오나? 그럼 여기 치고 저긴가? 하고 저기로 방망이를 치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그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김성하 명인의 연주 들어보시면 그런 데가 하나도 없죠. 빈틈이 하나도 없죠. 예. 진짜 딱 맞는 정장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개인적으로 타악 연주자라서 더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성맞춤으로 예,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 김성하의 해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0: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엿장수 타령을 만나보겠습니다. 요즘도 장이 서거나 지역 축제가 열리면 엿장수가 등장하곤 하는데요. 예전에는 동네에서도 엿장수를 만날 수 있었죠. 돈이 없어도 못 쓰는 물건들을 가져다 주면 엿을 살 수 있었고요. 간식이 없던 시절, 고물과 바꿔 먹는 엿은 어린이들의 행복한 간식이었습니다. 엿장수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다양한 엿의 종류를 나열하곤 했습니다. 일종의 상품 광고였던 거죠. 경상북도 상주의 엿장수 타령을 보면 울릉도 호박엿, 강원도 감자엿, 경기도는 찹쌀엿, 전라도는 밀가루엿, 이 엿 저 엿이 좋다 해도 경상도 땅에 보리엿이 좋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고요. 다음은 엿 바꿔 먹을 물건들을 나열하고 끝으로 엿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김인철 어르신의 노래로 경상북도 상주의 엿장수 타령 들어보시죠.
1: 엿장사 갔어. 엿장사 싸구리 싸구리 엿장사 어디를 가마 거제주라. 울릉도 호박여, 강원도는 감자여, 성기도는 찹쌀여, 전라도는 밀가루여, 경상도는 버리여, 이엿저엿이 좋다 해도 경상도 땅에 버리 엿이 좋구나. 영감할 말 싸우다가 숟가락 총 부러진 거, 고무친짝 떨어진 거, 두뇌오 싸우다가 숟가락 총 부러진 거, 비대쟁이 떨어진 거, 이것저것 모아서 오늘 장에 못 보면 다시 여기 얼어라.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다달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나달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것을 못 살면 다시 못 살리. 싸구리 싸구리 엿장사 어디를 가만 거져주나, 어디를 가만 거져주나. 이엿 한 그릇 못 싸먹어 늙기도 은청하다. 이 싸구리 싸구리 엿장사.
0: 지금 안 오면 못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길게 하시죠. 김인철 어르신의 소리로 경상도 상주의 엿장수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엿 바꿔 먹는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요. 정말 별걸 다 바꿔 먹었나 봅니다. 영감 할머니, 여기서는 이제 할마이라고 하는데요. 예, 영감 할머니 싸우다가 숟가락 손잡이 부러진 거, 고무신짝 떨어진 거, 비녀 떨어진 것 등을 엿 바꿔 먹으라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부여의 엿장수는 한 술 더 떠서 째진 망건이나 방걸레까지 엿 바꿔주고 머리카락도 가지고 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엿장수 타령은 조태구 어르신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인몸머리털 밀채머리 망근앞살 쭉 째지고 간양태 빙글 뱅글 돌고 돌고 도는 거. 걸레 걸레 떨어진 벽걸레 안방걸레 옷방걸레 골방걸레 사람방걸레 마루걸레 대청걸레 쭈그러진 변두나 깨어진 양한 냄비 숟갈젓갈 부러진 거 내오가니 싸마다가 부러진 비나꼭지. 야 여기 싼 엿이 왔소이다. 울긋불긋 태추엿 해멸 용산의 잡살엿 만주벌판의 수수엿 강원도 금강산 도토리엿 울릉도 호박엿 헐찍 헐찍에 잘 나간다. 이간장방 목침땡이만 식었고 호남선 전부대만 식은 놈 한가락이 이러니요.
0: 1원이라는 가격도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조태구 어르신의 소리로 충청도 부여의 엿장수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걸레는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엿장수 단지 엿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물상을 겸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엿을 팔아서 얻는 것보다 고물을 모아서 파는 수입이 더 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엿장수 타령, 지역마다 참 다양하게 전해집니다. 이 노래를 불러주셨던

0: 은 대부분 엿을 직접 팔았던 것은 아니고 옛날에 엿장수들이 하던 노래를 듣고 배운 것이라고 하죠. 진도의 박색구 어르신이 기억하는 엿장수 타령에는 이 과대 광고가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 금강산에서 석달 열흘을 기도한 후에 동삼가루를 넣어 엿을 만들었다는 노랫말이 나오는데요. 이 동삼은 어린아이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산삼이니까 예, 꽤나 고급 엿이었겠죠. 전라남도 진도의 엿장수 타령 들어볼 텐데요. 박색구 어르신의 노래입니다.
1: 싸구려 허허허 굵은 엿이란다. 정말 싸구나. 파는 엿맛 좋고 위 좋고 색깔 좋고 사월남 붕에 깨꼬구리 밑 깎고 동지 섣달 사람 붕에 백설 같이도 희안유.
2: 좋다.
1: 싸구려 허허허 굵은 엿이란다. 지러찢기 그르렀냐.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 봉 8만 구간자 석달 열흘 100일 3대호요. 동산가루라 제주를 했다. 나 허릉망탕에 파는 요 이리 고라면 이리 오소. 어디로 가면 그저 주느냐. 내말 듣고서 이리 와. 일본 대판의 조청녀 강원도 금강산 생청녀시야. 지름이 찍찍하는요. 좋은 양반 300주만에 지와의 투쟁이 나온다. 둥실둥실의 감자요 펑 퍼졌다고 나발녀시야. 허렁망탕 파는요. 이리 호러면 이리 오소. 어디로 가면 그저 주느냐. 지름이 살짝 흐른다.
0: 전라도 진도의 엿장수 타령, 박색구 어르신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호객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엿에서 기름이 작작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안 사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상주 부여 진도의 엿장수 타령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엿장수 하시는 분들 두번 정도 본 기억이 있는데 섬이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오셔서 고물이랑 바꿔 가셨던 고물이 없어서 집에 있는 이제 그 모통 있잖아요. 못을 모아놓은 모통. 꽤 무겁더라고요. 그걸 바꾸기 직전에 어머니한테 걸려서 등짝 스매싱을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옛 기억들 많이 요즘 아이들은 엿보다는 그 탕후루? 그거 많이 먹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경쟁력을 더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6186님께서 엿장수 타령, 엿타령 하면 조오환, 조유아 부녀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마지막에 들으신 박색구 어르신이 바로 조오환 명인의 모친 되시죠. 기왕에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오환의 소리로 장타령 6186님과 함께 듣고요. 이어서 농부가 라질가 연곡을 신용춘의 퉁소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3: 하이영 덕의 시우전내 상제마누라 들어봐. 우리나라 금상지비 만 백성 걸어흐리고 내려온다. 서흐리 각서흐리 얻어라 먹는 각서허리. 요놈의 소리를 들으면 간다이 살살 다 녹고 성중 아줌씨가 들으면

0: 각골에 희생이 발리네.
1: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0: 붐바 붐바 갱 좋다. 삼자나 들고 봐. 사마 용강 김영석 삼척근 비껴들고 전.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장타령을 조한의 소리로 들었고요. 농부가 라질가 연곡을 신용춘의 퉁소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장타령의 마지막에 밥 한 그릇 주시오라고 했을 때 이 밥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이 앞에 구구절절 노래를 불렀던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농부가 라질가에서도 이 곡이 실제로 농부들의 모습이나 혹은 일을 할 때 불렸던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이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선물 받은 지갑과 안에 신분증,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고 현금이 한 2만 원 정도 들어있었고 무엇보다도 저를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선물 받은 지갑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1등에 당첨되었을지도 모르는 5천 원어치의 복권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것.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동네에 그 복권 판매처가 지난주에 1등이 되었었는지

안 되었었는지를 먼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갑은 선물해준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안에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귀찮음, 미안함, 불편한 건 있지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세상을 잃어버렸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바다에 일을 하러 나간 사람들에게 만약에 노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엄청난 큰 일입니다.

해녀 노 젓는 소리 오늘 생방송 끝곡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명숙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여유로운 오전을 국악과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전국 곳곳에선 차 한 잔과 함께 즐기는 국악 브런치 콘서트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대표 오전 공연

아담이 열립니다. 따뜻한 차와 다과를 즐기며 명사의 이야기와 국악 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이날은 108개국 900여 개 도시를 여행한 여행작가 태원준이 이야기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여행이 전해준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여행의 감성을 우리 음악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립민속국악원에서도 대표 프로그램 다담이 마련되는데요. 이번엔 오전이 아닌 오후 7시 예음원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연극과 창극, 마당놀이를 넘나들며 우리 공연예술의 지평을 넓혀온 김성녀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교수가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하고요. 이어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윤이나의 가야금과 김성주 고수의 장단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됩니다. 자, 이렇게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명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들, 이번 수요일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국악이 선사하는 편안한 아침과 저녁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최고의 나들이, 대전 시립연정국악단 상설 공연 토요국악이 7월 25일 오후 2시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엔 웃다리 농악으로 무대를 채울 예정인데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웃다리 농악은 충청 및 경기 지역의 농악으로 세련되고 다양한 음악성을 갖추고 있으며 느리고 빠른 장단의 변화가 뚜렷하고 특히 두 명의 꽹과리 주자가 마치 대화를 하듯 짝을 이루어 연주하는 짝쇠가락이 특징이죠. 모처럼 완판으로 펼쳐지는 웃다리 농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의 7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소식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연정국악원과 대전국악방송이 마련한 국악브런치 콘서트 우아하니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이어집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오전 국악 콘서트인 만큼 매번 실력 있는 국악인을 초청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7월의 주인공은 소리꾼 권송이입니다. 권송이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음악감독을 맡아왔고요. 드라마 정년이 소리감독, 밴드 이날치 원년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창작자입니다. 이번 공연은 일렉트로닉 듀오 해파리의 멤버인 최혜원이 사운드와 고수로 참여해 특별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깊이 있는 소리와 따뜻한 이야기로 한여름 아침을 여유롭고 특별하게 물들여보시면 좋겠네요. 8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김포 통진 두레문화센터에선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특별한 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영유아를 위한 공연부터 장애예술 무대까지 누구나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처음 만나는 극장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는 통진 두레문화센터가 이번엔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온 시니어 세대를 위한 시니어 스테이지를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 무대는 전통음악 창작단체 우리소리 바라지의 공연 비손입니다. 바라지는 누군가를 정성껏 돕는다는 뜻의 우리말이자 전통음악에선 소리꾼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연주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우리 전통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구세음악과 연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간절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따뜻한 우리 가락에 담아 전합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지만 간혹 돌다리를 두들겨보고도 못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중함이 지나치면 결단과 행동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아까 그 다리가 이 다리보다 더 튼튼했었나? 아니면 그 전 다리가 조금 더 나았었나? 이렇게 두들기기만 하고 건너지 않은 다리가 많아질수록 결단을 내리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렇게 두들겨보고 비교하고 따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면 돌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내 다리에 힘이 풀려 못 건널 수도 있죠. 때로는 그냥 내디뎌보는 과감한 한 걸음이 100번의 두들김보다 훨씬 효율적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생각에 발목 잡히기 전에 일단 한 걸음 내디뎌보기. 지금은 여기로 한 걸음 어떠세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0: 정선아리랑 다리 건너 닷길을 양방원 작곡 그리고 송소희의 노래로 함께 들으면서 7월 22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에 반기를 드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물론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도 있죠. 하지만 신중함이 지나치면 결단과 행동에 방해가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을 지키는 게 신중함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인 거겠죠. 대체로 신중함과 용감함은 타고난 성향과 기질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세요? 돌다리도 두 번, 세 번 두들겨 볼 만큼 신중한 편이세요? 아니면 일단 용감하게 건너보는 행동파이신가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신중함과 용감함 사이 내 성향은 어디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나팔꽃입니다. 여러 날 찍은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이 구도가 저는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와, 사진을 얼마나 잘 찍으셨는지요. 이 햇빛 받은 나팔꽃이 제 앞에 그냥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선명하고요. 너무나 예쁘네요.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6시 만나 한 걸음 한 걸음 왔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귀한 걸음걸음 만나러 향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습한 하루였죠. 그래도 지금은 비가 그쳤네요. 돌다리처럼 안전한 만나와 수요일 저녁도 함께합니다. 해주셨네요.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 할 때는 또 네, 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고요. 이 빗길에 걸으시는 분들도 네, 걸음걸음 조심히 네, 다니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3033님께서요. 저는 먼저 모든 걸 신중하게 하는 성향이 있는 듯 합니다. 기다릴 때 신중하게 기다리신다고. 아, 그래요. 이 반대의 성향이 또 덜렁거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매사에 신중함을 일단 가지고 가는 건 참 좋은 습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들강님께서요. 밝아서 더 아름답고 맑아서 더 행복하고 맛있어 더 정겨운 우리 음악. 두드리지 않아도 즐겁게 대답해주는 저녁의 낭만. 우리들의 만나와 친구합니다. 해주셨네요. 두드리지 않아도 네, 즐겁게 대답해드리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국립 남도국악원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명다리.
1: 자, 이무기가 구름을 타듯 봉황이 난시를 물듯 참말로 지경을 잘 다구었으니 조생원 댁 대가 끊기기 전에 어서 명다리를 놓으십시다.

국립 남도국악원의 연주한 노래로 명다리가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식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돌다리 두드리는 건요. 마눌님 사랑. TV, 스마트폰, 라디오에 이 채널, 저 채널 다 두들겨봐도요. 6시 보미님 진행하는 만나가 제일 사랑스럽고 왕짱 만나구만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TV,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는 방송이라면 어우 어깨가 조금 올라가는데요. 자, 4878님께서는요. 두 번, 세 번 건드려 보다가 남들은 금방 끝낼 일을 민기적거리고 있네요. 일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더우니 일이 더 진행이 힘드네요. 시원한 파도 소리 나오는 노래 듣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이 더우면요. 쉽게 될 일도 두 배, 세 배 걸립니다. 이 날씨가 얼마나 이 체력과 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럴 때 또 좋은 음악, 시원한 음악 들으시면서 좀 한 템포 쉬어가셔도 좋겠죠. 이 시원한 파도 소리 나오는

음악은 잠시 후에 띄워드리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내 성향은 급한 듯해요. 성질이 급해서 급하게 하다가 실수한 적이 많아요. 고치려는데 잘안 돼요. 해주셨어요. 아우,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로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너무 빠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말이 꼬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천천히 말해야지, 천천히 말해야지 하면서요. 우리 김인설님께서도 이렇게 뭔가 급한 마음이 탁들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한번 주문을 외워보시면 또 어떨까 싶네요. 자, 0750님 출석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보미자씨 소환해 볼 텐데요. 앞서 4878님께서 시원한 파도 소리 나오는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이 음악 속에 파도 소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명의 연주로 파화.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보호자 누나 포미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에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저 대신 우정 출연해준 우미자 씨가 아주 막깔나는 진행으로 만날 수요일을 뒤집어 놓았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체코에서 마음 편히 뮤직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아이, 그래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음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이 체코의 맛을 즐겨보는 건 또 즐겁고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아휴, 거기에 김치만 곁들여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김치를 못 먹으니까 어찌나 속이 느글느글한지 이 맛있어 보이는 음식도 막상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럴 때 동치미 국물 쭉 들이키면 느끼함이 싹 리셋되고 배추김치 한 점 탁 집어 먹으면 다시 입맛이 싹 돌 텐데 말이에요. 아이, 제가 며칠 안 있다 금방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조금 더 오래 있었다간 아마 거기서 어떻게든 김치를 담가서 먹었을 것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사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김치를 담가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김치라는 게 배추김치, 깍두기, 동치미처럼 보편적으로 먹는 것만 해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더 무궁무진한 재료로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황해도에서는 닭고기나 꿩고기를 넣고 담근 닭김치, 꿩김치가 있었다고 하고요. 전라도 어느 지방에선 땡감을 소금물에 삭혀서 감김치도 담근다고 해요. 또 누구는 토마토로 김치를 담근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김치 어디까지 담가 보셨나요? 이미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김치 레시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지금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금 특이한 재료지만 김치를 담가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재료를 선정해 상상의 김치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실지 샵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레시피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전병훈의 노래로 김치 타령.

전병훈의 노래로 김치 타령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봄이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김치 어디까지 담가봤니를 주제로 다양한 재료로 응용해서 만드는 독창적인 김치 레시피를 부탁드렸는데요. 자, 과연 어떤 상상 초월의 김치들이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물보라님께서요. 포미자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최고 잘 다녀왔어요. 해주셨네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요. 제가 잘 다녀왔어요.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도 파도소리 시원하네요. 포미자님 목소리 반가워요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수박즙을 낸 배추김치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수박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체에 걸러서 찌꺼기는 버리고 맑은 즙을 남기고 나서 찹쌀풀, 까나리 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다진 부추, 채썬 당근을 넣고 양념을 만들고 나서 절인 배추에 만든 양념을 묻혀서 담그면 수박즙이 들어가

먹어보니깐 배추김치 완성입니다 해주셨어요. 왠지 굉장히 달큰하면서도 시원할 것 같지요. 자, 그리고 9193님께서는요. 제가 토끼띠라 식감 좋은 당근으로 매콤한 김치 담그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이거 의외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쵸? 약간 깍두기 느낌도 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채를 썰어서 무치면 생채 느낌도 날 것 같고 맛있겠네요. 1319님께서는요. 김치 어머니께서 담가주시던 두릅 물김치, 콩나물 김치가 제일 땡기네요. 이젠 제가 해먹지만요. 그 맛은 못 따라가요 해주셨어요. 아이,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들 손끝에는 무슨 비법이 달려있는지 진짜로 똑같이 하는데도 그 맛이 안 나죠. 소금꽃님께서는요. 저는요. 상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상추 물김치 담갔어요. 청양고추, 마른고추, 고춧가루, 사과, 배, 믹서기에 갈아서 양파 어슷 썰고 마늘 넣고 찹쌀 풀 끓여서 멸치액젓, 소금 간해서 하룻밤 익혀서 국수 말아 먹으니 꿀맛 해주셨네요. 아, 상추로 물김치도 담그는군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진짜 일상에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참외 깍두기 김치요. 참외 씨는 발라버리고 깍둑썰기에서 액젓, 고춧가루, 마늘 넣어서 잘 버무리면 참외 깍두기 완성이에요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승승장군님께서도 참외 김치 어떨까요 해주셨네요. 참외를 깨끗이 씻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고춧가루, 멸치 액젓, 파나, 부추, 마늘 등 썰어서 슥슥 버무리면 달고 맛있는 참외 김치 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그러시면서 참외 대신 수박이나 토마토로 만들어도 맛나겠지요. 참외가 달아서 설탕 안 넣고도 달고 맛있어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 참외 김치는 종종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요거랑 또 비슷한 게 4881님께서 새싹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수박을 먹고 나면 흰 속 부분을 채 썰어서 김치처럼 무쳐 먹으면 여름 반찬으로 최고지요. 흰 속 부분 소금에 살짝 절여서 물기 꼭 짜내고 고춧가루, 식초, 액젓, 매실청 넣어서 버무르면 너무 맛있지요. 음식물도 줄이고 여름 별미 김치도 변신이지요 해주셨어요. 이 소박 속 부분이요. 요거 피클로 해서 장아찌로 해서 먹어도 정말 맛있답니다. 네,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자, 4878님께서요. 할머니 댁에서 어릴 적에 갈치가 들어간 배추김치 먹어본 적 있습니다. 커서는 못 먹어봤네요. 솜씨가 좋아서 여러 집들의 김장에 참여하셨었죠. 그립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이 할머님 손맛 그리우실 것 같습니다. 갈치 들어가면요. 이게 삭으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5558님께서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주르륵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네, 맛있는 김치도 많이 드시고 보양식도 잘 든든히 드셔야 돼요. 자, 5169님께서는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참외 농사와 땅콩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여름이 되면 배추김치를 담그실 때 소금에 절인 새파란 익지 않은 참외를 채 썰어서 넣고 깨소금 대신에 볶은 땅콩을 갈아서 넣어서 담그셨습니다. 참외의 새콤달콤한 맛이 최고였어요. 아무래도 그때 그 시절에 젓갈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주셨는데 와, 이 깨소금 대신에 볶은 땅콩?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우, 참외 새콤달콤한 것도 정말 맛이 조화롭습니다. 그쵸? 자, 계속해서 독창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여러분의 김치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봄이자만의 김치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인헌초 전래동요반의 노래로 다리 뽑기 노래들 듣고 올게요.

인헌초 전래동요반의 노래로 다리뽑기 노래들 듣고 왔어요. 여기서 가사도 김치 나오지요? 네, 열무김치도 나왔네요.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오직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포미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김치 어디까지 담가봤니?를 주제로 다채로운 응용 김치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 포미자가 준비한 레시피도 공개해 볼게요. 사실 저희 조카 보미가 1년에 절반은 해외 투어를 나가던 시절에 진짜로 이 유럽에서 김치를 담가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은 양배추도 싸고 많으니까 양배추로 김치를 만드는 건데요. 숙성이 빨리 되도록 이 유럽인들의 주식수죠. 탄산수를 넣었더니 발효가 금방 되더랍니다. 양배추 김치도 괜찮지요. 그리고요, 또 이건 저희 시어머님의 레시피인데요. 고구마 줄기로 김치 담그니까 또 꼬독꼬독 착한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고수로 담그는 고수김치도 있고요. 단무지 김치도 참 맛있지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거 보내주셨을까요? 5558님께서요. 우리 집은 겨울 김장 100포기합니다. 아이고야. 젓갈 다리고 육수물 다리고 까나리 액젓 첨가 가진 양념을 해서 미리 다린 물에 미리 고춧가루 넣고 다린 젓갈에 전날 미리 불려놨다가 다음날 담근다고 하셨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그쵸? 자, 6449님께서는요. 양파가 많아서 양파 김치 담갔어요. 양파 먹기 좋게 썰고 소금에 살짝 절여서 짜고 밀가루 풀 쓰고 액젓, 새우젓, 생강, 마늘, 매실 넣고 부추 썰어서 넣었더니 아이고 생으로도 익혀도 맛나요 해주셨네요. 아이고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1302님은요. 요즘은 날이 더우니 열무김치가 참 맛있어서 해먹는데 열무 한 단, 얼갈이 한 단 사서 다듬어 씻어서 굵은 소금이랑 물을 조금 섞어서 30분 정도 절였다가 중간에 뒤집어주고 세 번 헹궈주고 찹쌀풀,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갈은 양파, 액젓, 매실액을 넣고 양념장 만들어서 물 빼주고 풋내 나지 않게 해서 국물 자박하게 해서 버무려주고 숙성시켜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있어요. 그 맛이 시원하고 최고랍니다. 오늘도 맛있게 귀로 먹는답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참 우리 김치 손 많이 가네요. 그죠? 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다

0: 새로운 맛이 나잖아요. 보나명님께서는요, 겨울 초 유채꽃으로 김치를 만들었는데 참 맛있었던 기억나요. 봄에 나오는 거라 줄기가 사각사각해서 식감이 참 좋습니다. 겨울 초를 소금에 절여 김치 양념을 넣어서 담그면 겨울 지나고 먹는 봄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음식이었답니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아이들 노래 너무 정겹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겨울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유채꽃으로 이것도 맛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9820님께서요. 육수는 삶은 다슬기 우렁이를 넣어보고 채는 키위나 사과를 아주 얇게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가는 식당에 겉절이와 우렁이 무침이 맛있는데 그거를 합쳐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해주셨어요.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일단 해보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지요. 간나니님께서는요, 저는 김치는 못하는데 양배추가 위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해서 저는 양배추 김치가 좋아요. 양배추를 사각 모양으로 썰어서 소금물을 만들어 양배추에 켜켜이 부어준 다음에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고 4분 절인 다음에 헹궈서 물기 빼고 감자 삶아서 으깬 다음 부추나 쪽파 넣고 고춧가루, 멸치 액젓, 마늘, 생강, 매실 넣고 잘 버무리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양배추 데쳐서 먹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네, 이 위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양배추 많이 드세요. 2738님께서는요. 저는 요즘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열무김치를 담가볼게요. 생감자, 사과, 양파를 갈아서 넣고 통오이는 하루 정도 소금에 절여서 절여놓은 열무에 고춧가루, 새우젓, 갈치젓에 살구액을 넣고 버무리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자, 열무김치 더 맛있게 담그는 방법이죠. 2033님께서는 비트김치도 맛있어요. 무 썰어서 소금, 젓갈 조금 양념하면 담백하니 입맛 나요. 해주셨네요. 아, 비트김치. 이거 건강에도 좋죠. 비트. 좋습니다. 아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어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서울 인사동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인사동 뮤지엄 김칫간 앞에 나와 있는데요. 1986년 필동에서 출발한 김치박물관이 이곳의 전신으로 벌써 40년 넘게 김치와 김장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치라고 불리는 음식도 지역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종류도 천차만별인 것처럼 요즘 날씨 같은 한반도 안에서도 참 많이 다릅니다. 중부는 연일 장맛비가 이어지고 남부는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인데요. 내일도 이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남부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지만 중간중간 소강을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남부 대부분 지역에는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과 강릉 25도,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울산이 34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0: 결주부와 마주친 호랭이도 용봉탕 좋은 줄을 알았던가 보더라. 호랭이 좋아라고 아 이놈아 뭐라고 중얼거렸었냐. 어서 이리 오너라. 복자
1: 얘라, 내가 죽을 때 죽을 망정 폐술이나 한번 써보리라 하고 사생을 겨루어

하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 네가 바로 그것이냐 쓸개 한 번 못 죽었나 돌이랑 귀신.

0: 도리랑 도리랑 살같이 쫓아 들어가 호랑이 뒷다리 사이로 쑥 들어가서 총 늘어진 그대 목을 깡 물어 놓으니 호랑이가 어째야 봤던지
1: 아이 컷뜨그르 아이 컷뜨그르 아이 컷뜨그르 이러면 시오 별주부 딸기 쬐게만 놔주시오

이날치의 연주와 노래로 호랑이 뒷다리 듣고 왔습니다. 6714님께서요. 봄에 뚝 밑에서 봄나물 뜯어서 사이다물 같이 시원하게 만들었던 추억이 있으시다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또 봄나물들 같은 거는 물김치로도 네, 이렇게 많이 담그기도 할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요. 5558님께서는요. 저는 여름이면 농사진 열무로 물김치를 담깁니다. 풀죽 끓여 물고추 조금 풀어 굵은 천연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간을 맞추면서 마늘 생강을 첨가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아, 열무김치도 물김치처럼 시원하게 먹으면 너무나 맛있죠. 그리고 국수 소면 삶아서요. 넣어서 후루룩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오이김치인데요. 오이를 반을 자르고 씨를 빼고 손가락 크기로 자른 후 소금을 넣어서 끓인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부추, 양파, 깨, 참기름 넣고 무치면 다 먹을 때까지 아삭한 오이김치입니다. 고추를 넣고도 매콤하고 맛있어요 해주셨는데 야, 이 오이 김치는 물 안 생기게 하는 게 비법이죠. 아, 근데 다 먹을 때까지 이렇게 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 아, 이게 맛있겠네요, 정말. 간난이님께서는요, 아우, 우리 보디 체코 가셔서 김치 엄청 그리셨죠? 저 같아도 김치가 그리웠을 거예요. 그걸 어찌 참으셨대요? 더 오래 계셨으면 아마도 해드셨겠죠? 우리나라에 오시니 참 행복하시죠? 오늘의 요리 듣기만 해도 침 넘어가네요. 아우, 배고파요. 얼른 저녁 해먹어야겠어요. 보디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매주 수요일은 배고프시겠어요. 너무 맛깔나게 요리도 참 잘해주시니 듣기만 해도 배불러요 해주셨네요. 아유, 저는 이 방송 끝나고 네, 이 줄인 배를 움켜잡고 집에 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체코에서 김치 엄청 그리우셨죠 해주셨는데요. 네, 너무나 그립고 참 이 한국 사람은 또 밥심

힘으로 버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한식당에 갔습니다. 사실 요즘에요, 정말 전 세계가 이 한식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에도

앞서 이 파도 소리, 네, 시원하게 들리던 음악 띄워드렸었죠? 4878님께서 파도 소리 너무 좋네요. 더운 화기가 쫙 내려오는 것 같아요. 곡 머릿속에 저장해 놨다가 이 다음에 신청해야겠어요. 선곡 짱입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실 수 있었던 그 곡, 곡명의 파화라는 곡입니다. 김인설님께서도 아우 파도 소리 들으니 바닷가 온 듯해요, 시원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곡명의 파화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더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신중함과 용감함 사이 내 성향은 어디쯤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나태주의 시, 솔솔의 연주와 노래로 강물과 나는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해녀 아리랑 김용우의 노래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신중함과 용감함 사이 내 성향은 어디쯤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쿵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지는 우유보단 어쥬 그냥저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해주셨는데 때로는 이런 태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흐르는 대로 그냥 두고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솔개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네요. 장마라서 뜨끈한 게 땡기더라고요. 선지국 한 사발이 하니까 기운이 납니다. 만나 함께하며 식곤증 이겨낼게요 해주셨어요. 아우 선지국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우 뜨끈하게 너무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요. 5169님께서는요. 보미님, 어제 장모님 기일이라 경북 성주에 있는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장모님 편찮으실 때 저희 집에서 서울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제가 직접 식사를 준비해드려서 그런지 참 많이 그립습니다. 어제는 장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잡채랑 여러 가지 나물과 전을 준비해서 가져갔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마음껏 걸어 다니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우리 오하나 육군님 이렇게 또 살아생전에 장모님 곁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시간 보내신 게 많으셔서 아마 더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껏 그리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인설님께서요. 김치와 맛있는 라디오의 공통점은 한국에는 김치 없으면 못 살고요. 6시 맛있는 라디오 없으면 못 살아요. 둘 다 중요하죠. 해주셨네요. 아, 정말입니까? 아 이거 좀 자부심 느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9169님께서 방금 전에 장모님과 함께 시간 많이 보내시고 그리움 가득 가지셨던 우리 5169님 또 보내주셨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좋은 음악들 들으니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보미님, 제작진님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아유 이게 바로 만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음악으로 편안함 드리려고요. 자 그리고 승승장군님께서 저도 소심해서 빠르게 행동하지 못해요. 용기 있게 결단하는 분들 보면 많이 부러워요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또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 생각들 때문에 용기 있게 이렇게 탁 결단하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멋있게 결정하고 뭔가 탁 추진하고 아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너무나 부럽습니다. 7426님께서요. 보미님 창작음악극 보러 서울 남산 국악당에 왔어요. 공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날이 개서 주변 풍경도 예뻐요. 공연 잘 보고 갈게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비가 지금은 그쳐서 그런지 너무나 싱그러운 남산국악당 사진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제 기억에 송경근님의 네, 도자기 평경 이야기 공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즐겁게 잘 보고

이현우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바둑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추천단 바둑 인공지능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신 구단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센수학 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최고 사양의 바둑 AI 카타고에게 221수 만에 11집 반승을 거뒀는데요. 신 구단은 1국에서 패배했지만 2국과 3국에서 승리하며 2승 1패로 이번 이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국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격돌 이후 10년 만에 열린 인간과 AI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신 구단이

2점을 먼저 깔고 시작한 젖바둑이었지만 바둑계는 신 구단이 1승이라도 거두면 성공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신 구단은 카타고와의 대국에 앞서 전투를 최대한 피하고 집으로 승부하겠다고 공언했고 AI 바둑에 대한 맞춤형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대국 후 기자회견에서 신 구단은 내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수비 지향적으로 오직 이기기 위한 바둑을 두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고 밝혔고요. AI는 완벽한 것이 오히려 약점인 것 같다며 불리해도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인간 바둑은 상황에 따라 승부수와 묘수를 던지는 게 매력이라고 밝혔고요. 10년 전 이세돌 사범이 알파고에 거둔 1승과 비한다면 아주 부족하겠지만 인간이 AI에게 버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작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쌍화차 온더락의 연주와 노래로 어랑타령 듣고 왔습니다. AI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률이 낮다고 계산되는 승부수는 시도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이야기 나눈 지나친 신중함과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돌다리의 견고함이 확실치 않더라도 절실하면 건널 용기를 내는 건 인간이라서 할 수 있는 거겠죠.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저도 기사 봤어요. 신진서 구단 너무 멋져요. 2대1. 상금도 많이 받으세요.

시대요. AI도 결국 인간이 만들었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네. 인간은 진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정말 위대한 일들을, 네, 해오죠. 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십니다.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분은요. 참외와 볶은 땅콩을 김치에 넣는 레시피 보내주신 9169님입니다. 5169님, 죄송합니다. 5169님께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 이 포기 김치 드리고요.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488 하나님,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는 4878님께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7월 22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플립 앙상블의 연주로 란을 위한 노래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입니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을

0: 예술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용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확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소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풀꽃이 고개를 숙이고 창가의 커튼이 살며시 움직이기 때문이죠. 우리 가곡에도 바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에 나오는 바람을 느끼며 시인들은 바람의 모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바람에 실려오는 마음, 그 마음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쩌면 그리움도 기다림도 반가움도 바람을 타고 찾아온다고 믿기 때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주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신달자가 쓴 시에 이상근이 곡을 붙인 바람이 분다, 바리톤 정록기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옛사람들은 바람에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봄을 데려오는 바람,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 가을을 알리는 바람, 겨울 끝에서 새 계절을 기다리게 하는 바람까지. 그래서 우리 가곡에 등장하는 바람은 그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계절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전해드릴 노래 두 곡에 담긴 바람은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갈지 기대하며 들어보실까요? 도종환 씨, 배동진 작곡, 바람이 오면, 소프라노 강혜정과 생황 김효영.

소프라노 강혜정과 생황 김효영이 연주한 바람이 오면,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바람 부는 날이면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천성희의 시 바람에서 뽑았습니다. 서리빨 아래 혼절한 동지 섰달 하고도 금은밤, 문풍지 뒤에 은둔한 지독한 그리움이

수원시립합창단이 부른 천성희 씨, 신영미 작곡의 바람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홍인숙 씨, 김동진 작곡, 백두에서 한라까지 테너 박현재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혜원 김명희 씨, 이재석 작곡, 나는 아침 이슬, 소프라노 박계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박현재가 부른 백두에서 한라까지, 소프라노 박계가 부른 나는 아침 이슬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바람은 붙잡을 수 없지만 그 지나간 흔적은 남아있죠. 큰 바람이 지난 흔적은 오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좋은 노래가 그렇습니다. 선율은 흘러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우리 곁에 잔잔히 머무르곤 하는데요. 한여름 태풍이나 홍수 피해 없이 좋은 노래들이 전해주는 여운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생중계가 있고요. 모레엔 재난특집 방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 중거 인심은입니다. 홍원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6월 30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서운영의 가야금 독주의 실황과 함께합니다. 이번 독주에는 공력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공력, 오랜 수련으로 천천히 쌓아올린 공부의 힘이라는 뜻인데요.

음연주자 서은영은 자신의 독주회에 이 제목을 붙여서 이번 공연이 벌써 다섯 번째 무대를 맞이했습니다. 김죽파류, 김병호류, 성금연류, 한숙구류, 신관용류 등 기존에 잘 알려진 가야금 산조부터 또 희소 가치가 높은 산조까지 두루두루 공부하면서 여러 산조들을 공부하고 있는 서은영이 이번 무대에서 선보인 작품은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입니다. 약 50분에 걸쳐서 발표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러한 연주를 선보인 서은영은 국립국악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와 예술전문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음악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가야금 지도단원이자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 그리고 여러 앙상블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음악동인 3부작, 가야금 앙상블, 키 큰 나무 등등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간 무대에서 틈틈이 철가야금을 선보였는데 2024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는 말 그대로 이태백이 창시한 산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쟁산조로 더욱더 잘 알려진 명인인데요. 1965년 태생으로 올해로 음악인생 60주년을 맞은 이태백 명인은 남도소리 집안 출신으로 판소리, 가야금, 아쟁 등을 두루 학습한 남도음악 특유의 예인이기도 합니다. 2015년부터 철현 특유의 여음을 살린 철가야금 산조를 창작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판소리조와 또 육자배기토리, 진도시킨굿 등에서 영감을 받은 가락들이 풍성하게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산조는 현재까지 음원이라든지 음반 혹은 악보로 출간된 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틀과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산조라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러한 정착 과정에서 여러 제자들과 문화생들이 다양한 무대에 올려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실험기에 있는 산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험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철가야금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기도 한데요. 철가야금은 원래 산조를 위해 태어난 악기가 아닙니다. 그 역사를 살펴본다면 1960년대 중후반에 음악사에 새롭게 등장한 악기인데요. 당시에 철가야금은 5분 내지 10분 분량의 무용 반주음악에 주로 사용했고요. 그런 반주음악 역시 경기제 음악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도제 산조처럼 음을 깊게 누른다거나 아니면 빠르게 연주하는 이러한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악기이기도 합니다. 또 악기의 특성상 안족을 이동시키면서 음정을 조율해 나가는 산조가야금과 달리 안족을 움직인다고 하여 쉽게 조율되는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현도 철현이기 때문에 연주자의 손끝에 땀이 송글송글 맺기 시작하면은 착 감기는 명주실과 달리 굉장히 그 마찰이 미끄러워가지고 연주 중간에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산조, 특히 긴 산조를 타는 데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백 명인은 이 철가야금을 통해서 산조의 맛을 깊이 있게 드러내는 자신만의 산조를 만들었습니다.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으로 보면은 여러 장단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다스름, 진양조, 중모리, 국거리, 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마치 순으로 흘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야금에 걸쳐있는 철현은 명주실과 그 소리의 반응이 다릅니다. 줄을 뜯었을 때 그 여운이 더욱더 길고요. 음의 가장자리가 더욱더 선명하여 왼손의 농연도 굉장히 길고 다른 방식으로 들립니다.
그러므로 연주자는 기존

산조가야금의 감각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데요. 이러한 악기의 물성이 다른 만큼이나 시김새의 속도와 깊이 또 여운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서운영의 연주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 감상하실 때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금속 재질의 현이 만들어내는 빛깔입니다. 음이 울리고 난 뒤 남는 잔향이 마치 얇은 선처럼 길게 이어지면서 반짝거리는 소리를 표현해내곤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빗소리처럼 반짝이는 그 안에 담긴 남도째 성음입니다. 금속성이라고 하여 감정이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맑고 긴 울림 안에서 뭔지 모를 애절함이 더욱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서운영은 이번 무대를 위해서 이태백 명인으로부터 꾸준히 성실하게 이 산조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의 노트를 살펴보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해준 일종의 가르침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연주를 들어보기 전에 그 몇 대목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해당되는 장단에서 이 말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몰이입니다. 은은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아프도록 찢어진 사랑을 해봐야 나오는 가락이 있다. 국거리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춤반주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타야 한다. 휘몰이 부분에서는 도섭은 끈적하게 스며들듯이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단 세마치인데요. 서운영은 짧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이 장단이지 않을까 하면서 산뜻하게 타라. 계면이지만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다. 마치 진도 아리랑처럼 이라는 이태백 스승의 그 명언 같은 말을 가슴에 안고 이 곡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6월 30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서운영의 가야금 독주의 공역 그 다섯 번째 시리즈 철가락이라는 제목이 붙은 무대입니다. 서운영의 철가야금 연주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 듣겠고요. 연주 시간은 약 48분입니다. 다스름, 진양조, 중몰이, 국거리, 엄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세마치 순으로 흐르고요. 이날 무대에서는 스승 이태백이 장구장단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오래도록 쌓아온 공부의 힘을 공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력이라는 이름을 붙인 서은영의 가야금 독주회. 그 무대를 빛낸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 연주를 만나봤습니다. 다스름, 진양조, 중몰이, 국거리, 엄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세마치 순으로 흘렀고요. 서은영의 철가야금, 이태백의 장구연주가 함께한 지난 6월 30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철이라고 한다면은 단단한 재질을 뜻하죠. 하지만 산조가야금의 명주실보다 더욱더 온도와 조명, 그 뜨거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철가야금의 철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날 공연에서도 연주자가 살짝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은 들어보신 바와 같이 아주 남다른 잔향을 요리조리 잘 연출해 나가면서 산조의 성음과 그 맛을 잘 표현한 무대였습니다.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의 핵심은 이태백 명인, 그 음악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여러 민속음악의 어법과 문법이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긴 잔향을 단순히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왼손의 농현으로 그 잔향을 여러모로 조종하면서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방금 전 들어보신 이 철가야금 산조에서 그런 진양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서은영의 가야금 독주의 철가락 실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FM국악당 해설의 송현민이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을 더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구름. 구름을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바람. 권창섭 시인의 시 구체적인 삶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세상은 디테일을 잘 살피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구름이 노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삶을 잘 살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질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7월 22일 수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권영미의 여러분의 연주로 저녁 노을 전해드리면서 7월 22일 수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권창섭 시인의 시 구체적인 삶의 한 대목 전해드렸죠. 구체적인 것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한다고 말하는 시였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들의 세부를 속속들이 알아보려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움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911님, 안녕하세요. 인찬님, 어제는 그론도 누워서 듣다가 중간에 깜빡깜빡 졸아서 오늘은 등을 세우고 의자에 앉아서 들어요.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근데 아니, 좀 편하게 들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꼭 등을 꼭 고추 세우고 이렇게 꼭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한 시간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서든 누워서든요. 3033님은 아, 요즘 적금 열심히 넣고 있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너무너무 진짜 또 알뜰살뜰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정말 또 목돈 모일 때까지 제가 요즘에 못하고 있는 건데 목돈 모일 때까지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정수년회 여러분의 연주로 어린 왕자 전해드릴게요.

네, 정수년 후에 여러분의 연주로 어린 왕자 감상하셨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이고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드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도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953님, 시인님 안녕하세요. 장마철이라 날이 눅눅하네요. 오늘도 국악방송 들으며 야근 중입니다. 힐링을 주는 편안한 목소리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요. 정말 하루 종일 눅눅하죠, 진짜. 그래도 좀 더위가 심하지는 않아서 저는 뭐 어제 오늘 계속 에어컨은 안 틀고 그냥 선풍기만 켜들고 있었는데 이게 뭐랄까요? 덥지는 않은데 이 끈끈한 느낌. 집안 바닥도, 전 이제 집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안 바닥도 뭔가 끈적끈적한 이 느낌 때문에 아우 참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진짜 빨래도 잘 안 마르고 아이 참 아주 곤란합니다. 네, 그래도 이 밤은 다들 여러분들 모두 시원하고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7397님, 시인님 안녕하세요. 2시에 퇴근하고 골골거리며 깊은 잠 6시간 자고 깼는데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들어서 국악 FM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시 퇴근하고 6시간 취침, 너무 아름다운 하루 잘 보내셨네요. 진짜 이게 허무할 일인가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건강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는 그런 하루 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루 저희 국악방송과 함께, 그리고 그런도와 함께 마무리 잘 해주시면 또 더욱더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7416님, 인찬 시인님, 오늘 시창자 교실에서 처음으로 합평했어요. 얼마나 긴장했던지 합평하는 꿈조차 꿨을 정도예요. 첫 번째 합평치고는 대체로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더더 퇴고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편을 완성했다는 게 흐뭇해요. 인찬 시인님 덕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헉, 세상에, 세상에, 첫 번째 합평인데 반응이 괜찮았다고요? 이거는 진짜 뭐 소질이 넘친다. 이거 재능이 있다. 뭐 알 수 없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간에 아, 너무너무 조마조마하셨을 텐데 너무 잘 됐네요.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그론도가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416님 신청곡 보내셨는데요. 네, 그러면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문 씨가 활동한 밴드 싱싱의 음악 신청해 주셔서요. 싱싱의 청춘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싱싱의 청춘가였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9171님, 시인님, 도시 속의 산골 우당탕 무섭게 비가 옵니다. 문자가 잘 쳐지지 않아요. 손가락에 봉숭아 물 들이는 중이거든요. 유년 시절 옥수수 먹으며 멍석 깔고 별 보던 기억 떠올려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는데 올 때는 또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아까도 운전하다가 저녁에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좀 무서웠어요. 운전할 때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진짜 이제는 무슨 이렇게 약간 더운 나라 날씨처럼 비가 와가지고 야 진짜 기후 변화가 정말 무시무시하구나라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봉숭아 물 드리고 계시다니 또 아유 참 그래요. 뭔가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도 또 변하지 않는 또 우리의 이 작은 마음 나누는 일들 마음을 담아보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론도 함께도 그렇게 마음 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주연님 새싹 사연인데요. 시인님 인스타에 올라온 거 시인님 인별에 올라온 거 보고 덩덕궁 어플 걸었습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처음 들어요. 애청자 명단에 제 이름 올릴래요. 매일매일 듣도록 알람 맞췄어요. 라고 이렇게 또 아우 어떻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매일마다 생방할 때마다 이 인별에 계속 올린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SNS 보고 왔어요 할 때마다 또 그래 매일 내가 맨날 무슨 사진 올릴지 고민하면서 올리는 보람이 있구나라 생각합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5784님 우리 딸들 방학했는데 긴장이 풀려서인지 초저녁부터 사네요. 밤새려고 아빠가 출장이라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줬더니 실컷 먹고 자다니 참 속편하다 싶어요. 그러다가도 학교 다니느라 애썼다 좀 쉬어라 아, 그러기도 합니다. 삼식이 와서 걱정이에요. 돌밥 돌밥 저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삼식이가 그거죠. 이제 세 끼 다 챙겨 먹는 그래서 돌아서면 밥 해가지고 돌밥 돌밥인 거고요. 아유 참 어떡해요 진짜 이 방학을 아 그래요 자녀분들은 방학이 신나지만 또 방학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또 마음 잘 나누는 시간 그렇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박하사탕님 논산도 거센 비파 붙다가 해가 쨍쨍 나고 변화무쌍했어요. 습도 때문에 힘드네요. 그 와중에 엄마 병원 갈땐 비가 안 와서 감사했습니다. 통학 간병실에 계신데 세번 다녀오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진짜 어디든 지금 비가 난리네요. 그래도 어머니 돌보는 건 그래도 괜찮으시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네,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꼭 힘내시면 좋겠어요. 3677님 시인님 안녕하세요. 비가 또 오네요. 지난 월요일에 들려주셨던 안태훈 시인님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책은 어디서 살수 있나요? 매일 유익하고 좋은 방송 들려주셔서 많이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또 이렇게 또 감사한 말씀. 그 책은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던 시가 안태훈 시인의 시집 기억 몸짓이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 시였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새싹 청취자님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 선물 신청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만 받고 있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이어서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만나보시죠.

0: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나쁘지 않아 라거나 싫지는 않아 이런 말들 우리 참 자주 쓰죠. 왜 좋은데 좋다고 하지 않고 싫지 않다,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부정형의 말하기를 참 자주 사용합니다. 한국어에선 특히 이런 말하기가 흔하다고 하죠. 한 연구에선 한국어 화자가 영어 화자보다 거절 상황에서 간접 표현을 더 자주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걸 직접적으로 말하는 일을 피하려는 경향,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말하기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상대를 곤란하게 할까봐 배려하는 마음에서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말에는 분명하게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 괜히 말에 책임을 지는 게 부담스러운 마음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하곤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꼭 비겁한 말하기라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면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부정형의 말하기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시나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나니와 커먼그라운드가 함께하는 난감한에 전해드릴게요.
1: 남해용왕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아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

네, 김나니와 커먼그라운드가 함께한 난감하네였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싫지 않다, 나쁘지 않다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부정형의 말하기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절 상황에서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애매한 상황 자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 사용하게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하기 습관이 말하자면 인간관계의 분위기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형의 말하기 결국 소통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확한 의사 표현이 잘 안 되는 거니까요.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짜 괜찮다는 건지 그냥 뭐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말인지 뭐 그 의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괜한 수고가 더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배려가 아니라 상대에게 괜한 짐을 더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부정형의 말하기 상대에게 곤란한 일을 떠넘기는 그런 말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상대가 알아서 눈치채 주기를 바라면서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다정한 언어 생활이라는 건 어쩌면 무조건 돌려 말하는 데에는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생각하며 진짜로 배려하는 말하기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박하사탕님, 애둘러서 말하는 경우 많이 있죠. 난감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겠네요. 라면서 또 그 난감하네 듣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주셨어요. 근데 이 코너, 낱말의 풍경 코너 시작하면서 깔리는 곡 무슨 곡인가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재즈밴드 프렐류드의 윈터 스카이였습니다. 네, 한번 또 전곡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핫지와 에리의 차라도 한잔 전해드릴게요.

네, 하츠와이리의 차라도 한 잔이었습니다. 아, 네, 뭐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돌려 말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아, 근데 또 이 돌려 말하기 또 없이 그냥 다 또 스트레이트하게 말하는 게 마냥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 아무런 정죄도 없고 거름도 없고 상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다 말해버리면 글쎄요, 그것도 배려하는 말하기라고는 또 말하기가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적절하게 필요할 때는 상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을 때는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말을 하고, 또 아닐 때는 또 적당히 돌려 말하고, 또 뭐 부정형으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또 고루고루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8093님. 아이고, 어설프게 가진 거 있을 땐 거절 못하고 살았는데 주머니에 가진 게 없으니까 쉽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근데 이거는 뭐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싶을 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이제 거절 안 하고 최대한 다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말이니까 뭐 그거는 전 또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지금대로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또한 또 좋은 변화라고 또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진짜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거절을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모두가 곤란해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해요. 참 거절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박가사탕님, 글 쓰시는 분들 카페 자주 찾으시던데 인찬시인님 어떤 차 좋아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차는 사실 거의 잘 안 먹고요. 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얼죽아 아시죠? 얼죽아.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 먹으면서 카페에서 일할 때는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그 외 몸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뭐 유자차나 이런 거 먹으면서 좀 이제 비타민을 챙기려고 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유자차처럼 또 몸에도 좋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또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전통음악의 산조가 있습니다. 민속악에 속하는 기악독주곡으로 장구반주에 맞춰 연주하는데요. 일정한 장단 안에서 가락을 연주합니다. 기본 틀은 진양조, 중무리, 중중무리, 자진무리 장단이고 그 사이에 굿거리, 언모리, 휘모리 같은 것이 추가되죠. 오늘은 이런 산조를 바탕으로 한 곡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한 안기욱의 가야금 가락과 이재하 검은고 산조 구성을 포개해 하나의 산조로 엮은 음악입니다. 안기욱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항일음악가이면서 남도음악 명인으로 월북 이후엔 북한음악계의 거목으로 인정받았고 산조가락은 화사하고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재하는 전통 산조의 틀을 재해석하는 거문고 연주자로 현대적인 감각과 지역적 특성을 결합하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산조가 더해진 음악, 장단이 아주 특이한데요. 산조 처음에 나오는 진양조 장단이 아니라 원래 끝에 위치하는 휘모리 장단으로 시작해서 안땅 장단으로 끝마칩니다. 기존 가야금, 거문고 산조에 없던 장단과 가락을 통해 산조가 지닌 즉흥성과 자유로움, 긴장감을 표현한 거라고 해요. 제목은 현화로 줄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이재하의 거문고, 장삼수의 가야금 병주와 윤재영의 장구반주로 현화 뒷부분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거문고 가야금 병주 현화 뒷부분을 이재하의 거문고, 장삼수의 가야금, 윤재영의 장구반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현화는 안땅장단으로 끝마쳤다고 했는데요. 안땅이란 남한의 동살풀이와 비슷한 북한의 내박 장단입니다. 박하사탕님, 얼쑤 신명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033님, 사물놀이 연주하듯 경쾌한 선곡 끝내줍니다. 저도 유치원 다닐 때 사물놀이 한 기억나네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참 이 장단이라고 하는 게 참 아주 매력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784님, 오랜만에 와서인지 제가 수다스러워지네요. 저 마이너스 손인데요. 이런 거 업사이클링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기회 있으면 자주 해보려고요. 손 많이 쓰면 치매 예방도 되고 좋잖아요. 라면서 사진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요, 막 가방 이런 거만 만드신 건데, 근데 이게 무슨 마이너스의 손이 절대 아닌데요. 이거는 마이더스의 손이고 금손인데요. 진짜 금손 인증해 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멋지세요. 참 능력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이번엔 방금 말씀드렸던 동살풀이 장단 그리고 별

김덕수 여러분이 함께한 하늘이었습니다. 간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다 끝나갈 때 와서 죄송해요. 바빠서 귀팅하다가 이제 인사드려요. 오늘도 즐겁게 잘 들었어요. 끝까지 함께해요. 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258님, 오늘 약간 두통이 있어서 별로인 날인데요. 누워서 그론도 듣다가 차라도 한 잔 노래에 벌떡 일어나 레몬차에 캐모마일 티백 뜨겁게 우려봤어요. 이 조합 처음인데 나쁘지 않아요. 언제나 다정한 그론도 사랑해요. 국악방송이라고.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밍밍님, 새싹 사연인데요. 비 오고 습하긴 하지만 세상이 초록색으로 물들어 기분 좋은 여름입니다. 바드의 초록 물결 사이로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럼 바로 보내드려야죠. 바드의 초록 물결 사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드의 초록 물결 사이로 밍밍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 8093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 이음밤 좋은 밤 라이브에는요, 이혁 정모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국악방송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네, 이제 또 저희는 이제 마칠 시간 되어서요, 인사드려야 하는데요. 네, 날이 눅눅하고 몸도 계속 가라앉는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밝고 가볍게 계속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끝곡 공명의 통해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있답니다.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번 만나면 식사하고 차 마시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이죠. 이런 걸 프렌드와 인플레이션 합쳐서 프렌드플레이션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사실 뭐 요즘 젊은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도 주머니 사정에 넉넉지 않을 때는 아주 저렴한 메뉴를 고른다거나 택시비 비싸니까 버스, 지하철 끊기기 전에 빨리빨리 헤어졌잖아요.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노는 건 아주 어린 시절에나 가능했나 싶네요. 그때는 일단 나가서 뛰어놀다 보면 하루 종일 신났으니까 말이죠. 이런저런 계산 없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하이의 누구 없어 듣고 왔어요. 저희 세대는 누구 없어 하면은 무조건 한영애 씨였는데 이하이 씨 노래에도 그 한영애 씨의 누구 없어가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약간 느낀 사람 누구 없어?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 젊은이들이나 안 젊은이들이나 아유 나가면 다 돈이야 이런 생각하게 되죠. 뭐 예, 어렸을 때처럼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예,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럴 관절도 아니고 예, 돈 많이 안 쓰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들 혹시 있으면 좀 공유 좀 해주실래요? 우리 나눠봅시다. 토닥토닥님께서 저는 친구들이랑 그런 부담을 줄이려고 매달 조금씩 모아 한번 만날 때 플렉스하는 모임 통장을 만들었어요. 아주 자주는 못 보는 친구들이긴 한데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비슷하게 예전에 먹자계라는 거 많이 했었죠. 모여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돈 모으는 거. 옛날에 어른들이 하셨던 그 개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요. 어른들 개 뭐,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 직접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겠지? 그냥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일정 금액을 내서 한 사람한테 목돈을 만들어주자라는 예,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아는데 앞순서인 사람은 내가 내는 돈보다 좀 덜 받아요. 왜냐면 빨리 받으니까 목돈을. 그 뒷순서로 가면 갈수록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받으면 이제 적금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 앞에 받는 사람은 대출 같은 효과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되게 과학적이었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깨져. 앞에 돈 받아먹은 분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이나 혹은 나쁜 맘 먹고 그냥 도망가고 튀고 뭐 이러면 이제 걔가 깨지는 거지. 아 난리가 납니다. 아우 우리 집도 걔 한마 엄마가 했던 거 깨져가지고 그냥 집안이 아주 그냥 그래서 걔는 하면 무조건 깨지는 줄 알았어서 그래서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먹자기 하자 그러고 나 그런 거 싫어해 했었는데 예, 지금 생각하면 아, 참 약속만 잘 지켜지면 좋은 문화였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돈 안 쓰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들 예. 영화를 보더라도 좀 일찍 가서 예, 조조 할인 보면 500원, 500원이 어디냐고 500원씩 아낄 수 있죠. 자 이문세 씨, 이적 씨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조규찬 씨도 함께 불렀는데 나중에 조규찬 씨가 이적은 피처링이고 왜 나는 코러스예요. 아주 예, 불만을 많이 터뜨렸다고 전해지죠. 이문세, 이적.

이문세 씨의 조조 할인 듣고 왔습니다. 일산 멋쟁이 님께서 이세준님 반갑습니다. 택시 영업하면서 듣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사님 멋쟁이 기사님이시군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되는 주요 통로죠. 예, 택시 탔다가 거기서 기사님이 틀어놓으신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이거 재밌네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거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입니다. 재밌는 아이고 참 잘해요 DJ가 막 이러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금 덩덕쿵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실 때 문자로 샵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로 톡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안전운전 하시라고 커피 한 잔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덜렁이 마녀님께서 달리는 차에서 유튜브로 이 음반 보면 늦은 귀가합니다. 이문세 씨 노래를 들으니 즐거운 밤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직접 운전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덜렁이 마녀님께서 유튜브로

이음반 본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덜렁이 마녀님은 직접 운전하시는 건 아니니까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사드세요. 지금 너무 늦었다. 내일 사드세요. 예, 이렇게 참 청취자 건강을 생각합니다. 아, 오늘 좋은 밤 라이브 1년 만에 이름을 바꿔 나오시는 두 분 아주 너무 반가운 두 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들인데요. 락밴드 이혁 정모 모십니다. 자,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이혁 정모 예, 웰컴 사행시 보내주세요. 저번에 나왔을 때랑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이혁 정모 본인들 이름을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담백하게 딱 팀 이름으로 정했는데 사행시 잘 부탁드립니다.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롤러코스터의 노래입니다.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수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이 뜨거운 여름밤, 예, 락스피릿으로 더욱 뜨겁게 만들어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볼륨을 좀 줄이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이혁, 정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이혁입니다. 이혁 정모입니다.
0: 1년 좀 더 됐나요?
1: 예, 조금 넘었어요. 예. 예, 1년하고 한 두 달 정도? 1년하고 한 달, 두 달 정도?
0: 아니,
1: 예.
0: 그때는 팀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1: 맞아요. 그때는 제가 20세기 보이즈라고 해서 예. 나왔었는데.
0: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인사하는데 안 맞아가지고 몇 번 예. 하고 그랬었는데.
2: 아, 예. 맞아요.
1: 인사는 여전히 안 맞아요, 예. 지금도. 예.
0: 그 이름, 팀 이름을 예. 바꾸신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한 분 한 분 인사 좀 드릴게요. 네.
2: 예. 예, 안녕하세요. 이혁정모에서 예, 부곡을 맡고 있는 이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이혁정모에서 예. 이혁을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2: 그렇죠.
1: 아, 그것도 예. 맞는 말이에요.
2: 이혁을 예, 예. 맡고 있고.
0: 제가 예. 상자를 맡고 있거든요.
1: 아, 맞아요. 유리상자에서 상자형님.
0: 예, 예. 예.
1: 영어로 박스.
2: 아, 예. 박스요?
0: 박스형님. 예. 아, 근데 진짜 재밌다. 저 이혁정모에서 뭘 맡고, 저 이혁 맡고 있죠, 당연히.
2: 이혁을 맡고 있습니다.
0: 예. 그럼 정모 씨는요?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혁정모에서 정모를 맡고 있는 정모 네, 반갑습니다.
0: 야, 이렇게 그 각자의 역할이 확실한 팀 이름이 없네요.
1: 그렇죠. 예.
2: 예.
0: 왜 팀 이름 왜 바꾸신 거예요?
1: 저희가 그 20세기 보이즈라고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0: 오, 멋있었는데.
1: 예, 예. 아무래도 이혁 정모가 연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0: 아.
1: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좀 직관적으로
0: 예. 예,
1: 원래 또 활동했던 기간이 있다 보니 예, 각자의 그 네임이 조금 더 유명하긴 했잖아요.
0: 그럼요.
1: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가자. 그래서 뭐 이혁 정모.
0: 맞아요.
1: 해서, 네.
0: 이미 이름이 알려진 두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멋진 이름보다 사실은 두 사람의 이름 들어가는 게 알리기에
1: 네.
0: 되게 친절한 이름이 되어 주잖아요.
1: 맞아요. 아, 그래서 원래는 뭐 이혁 N 정모, 뭐 이혁과 정모 이런 식으로 예, 하려다가 예, 예. 그러면은 좀 프로젝트 밴드 성향이 좀 그 보일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정식 밴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과 N 이런 걸 이제 다 예, 다 뺐어요.
2: 제거했고요.
1: 예.
2: 그냥 이혁 정모. 정모. 이거 근데 영어로 하면 또 이니셜이 또 EHJN.
1: 예, 예. 고유명사로.
0: 예, 예. 예, EHJN 무슨 MBTI 비슷한데?
1: 어, 예. 어, 그 생각 못 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2: 어, 그래요?
0: 예. H란 건 없죠?
1: 없죠. 예, 해피.
0: 네. 이혁 정모였으면 EFJ인
1: 것 같다. 제가 방송인데 욕하신 건 아니죠?
0: 아니요.
1: 깜짝 놀랐네요.
0: 혁을 H 대신에 F로 바꿨습니다. 아, 예.
1: 그러면 그러면 욕이 되잖아요.
2: 욕이죠.
1: 예, 예, 예.
0: 아, 그냥
1: 예, 예.
0: 이혁 정모로 갑시다.
1: 예, 예.
0: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우리 이음 가족들에게 다시 1년 1개월 만에 찾아온 두 분 많이 환영해 주십시오. 작년에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이혁 씨가 이제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2: 맞아요.
0: 뭐 라이브를 우리가 못 듣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2: 예.
0: 제가 이제 오해일지 모르지만 뭔가 좀 심적으로도 힐링이 좀 필요하신 상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2: 예.
0: 근데 오늘은 그때에 비해서 엄청 다시 밝아지시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 제가 혹시 오해입니까?
2: 아니 아니 아니요. 예, 그렇게 맞게 보신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어, 형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작년에?
0: 작년에 아 이건 아니어도 아 약간 좀 뭔가 힐링

0: 필요한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1: 그 받았어요. 그 느낌을 잘 읽으시나 보네요, 형님.
0: 갑자기 말 그랬어요? 예.
1: 네. 네. 아니 덕, 진짜
2: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네. 네.
0: 아니 그 상대방의 관심이 느낌이? 있으면 네. 와요.
2: 예예. 예. 아, 그래서 개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여보세요. 저 지금 교회 가서 노래하고 미리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2: 아까 특성하고 오셨다고 네. 예, 예, 그러셨는데
0: 미리 지을 죄를 미리 회개하고. 예. 아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시 원래 예의 그 이역의 에너지를 찾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1: 작년보다는 훨씬 많아진 상태이기도 하고. 예, 그 당시에는 또 아픈 것 때문에 예, 라이브를 라디오에서 못한다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건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티는 안 냈지만 예, 예. 예, 내가 이제 좀 큰일 난 건가? 나 속이 안 나오는 건가? 이건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0: 아 이제 극복이 됐군요.
1: 아예 극복이 됐고 전혀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운동도 하다 보니 아마 그건 에너지가 지금 느껴지신 예, 거 아닌가. 예.
0: 저는 또 정모 씨하고 이렇게 1년 넘게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에너지를 또 받아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아, 그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아니, 늘
0: 마지못해 있나요?
1: 늘 밝아요.
2: 지금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를 묻어가시려고.
1: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네. 늘 밝아. 아침에 보면은 처질만도 한데 네. 아니에요 웃고 있어요. 진짜.
0: 네. 언제 어떻게 이렇게 늘 밝지 싶은 그런 좋은 에너지가 있죠 정모 씨한테.
1: 그래서 가사는. 그런 네. 부분들을 제가 많이 타다 보니
0: 좋아요.
1: 예. 네. 뭐 무거우면 어두우면 이런 게 좀 사라지는 거죠.
0: 저에게. 네, 예, 예. 어쨌든 그 뭔가 동화되어 간다라는 느낌의 팀의 그 음악적으로도 호흡이 더 잘 맞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좋은 밤 라이브 이혁 정모와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 궁금한 점 이혁 정모 웰컴 사행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듭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를 하나 듣고 갈까요? 이제 음원으로. 네.
2: 아, 예. 음원으로요?
0: 네, 뭐.
1: 네. 처음에 듣는 음악 에너지죠.
2: 맞습니다.
1: 에너지. 네. 네. 거의 한 1년 됐나?
2: 그렇죠. 작년 여름에 발매했었던 싱글이었었고요.
0: 네.
2: 예, 그 약간 여름에 좀 무더우니까 무더운 에너지에 페스티벌에 어울릴 만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노래였고.
0: 네.
2: 예.
0: 그래요. 플라워 리듬 님, 이혁 정모 사랑해. 예, 우리 인설이 님. 누가 형아인가요?
2: 이거는 예, 약간 이건... 제가 한번 먹은 것 같은 느낌.
1: 정모가 기분이 안 좀
0: 정황상 예, 예. 혁 씨가 형이죠.
2: 아, 그렇죠?
0: 저는 알지만 예, 여러분들 예, 예. 아니 그 방송이 이렇게 또 작은 화면이고 아니, 아예 라디오만 들으시면 모르실 수도 있죠.
2: 아니 그리고 사실 이혁 씨가 좀 많이 심한 동안이긴 해요.
0: 그것도 그렇네.
2: 예, 예. 예. 맞아요. 사실은 뭐 세준 형님도 너무 동안이시지만 혁이 형도 그에 못지않게 사실 이렇게 셋이 있으면. 사실 똑같을 거예요. 누가 형이죠라고 할 수도 있어요.
0: 그건 아니에요. 토파즈님께서 정모님 반가워요.
2: 아, 네, 반갑습니다. 네,
0: 정모님과 예. 같이 찍은 사진이 제 사진첩에 딱 있어요. 볼륨업 뮤지컬 때 자주 뵀었는데 오랜만이네요.
2: 감사합니다. 예, 또 토파즈가 보석 이름이잖아요.
0: 맞아요.
2: 또 굉장히 또 아름다우니.
0: 알겠어요. 어떻게든 예. 그 뭔가 친밀감을.
2: 아 그럼요. 예예 예. 예, 예.
0: 에너지 예, 첫 번째 노래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같이 들을게요.

0: 노래 진짜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오늘 아침 9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좀 피곤했거든요. 사실 예, 방송 시작할 때쯤에 네. 이 노래 들으면서 확 차올랐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박은영님께서 청량하고 파워풀하고 너무 좋은 곡이에요.
1: 아 감사합니다.
0: 파워풀하면서 이렇게 청량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결이 뭡니까?
2: 파워풀하면서 청량하다. 예.
1: 글쎄요, 비결이 뭘까요?
2: 이게 다 곡을 높게 써줘서 음은 높이 올라가서 파워풀한데 예. 노래에 맞게 또 청량하게 불러야 되니
1: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고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 저희가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0: 시원하죠.
1: 그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시원한 고음을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낼 수 있는 보컬이 대표적으로 사실 역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만들 때 예,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 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0: 있는데 막 만든다며 그냥
1: 막 만들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거 되나 예,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예, 예,
2: 이 집은 예. 더했어요.
1: 예. 근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원하잖아요. 아, 예.
0: 그러니까 그 김태원 씨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활의 보컬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네. 누구는 노래를 진짜 잘하는데 아 이런 거는 좀 힘들어하더라. 뭐 누구는 또 뭐 이건 해도 뭐 이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혁 씨 같은 분들이 밴드의 리더들이 굉장히 탐하는,
1: 아 그럼요,
0: 탐내는 그런 보컬이잖아요.
1: 네네.
2: 아 감사합니다. 네.
1: 그래서 아마 저희가 3집이 나오면 이거보다 더 조금 더 올려볼 지금 예, 생각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아쟁 총각이라고 하면 그 좀 유명해진 분이 있잖아요.
0: 어, 네.
2: 예, 비타스.
1: 예, 예 비타스. 예, 비타스.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의 비타스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이슈를 만들어 보려고.
0: 아, 그래. 아니, 그 요즘 유튜브 채널 보면 막 귀 엄청 말도 안 되게 높여 가지고 막 서로 배틀 하듯이 부르고 막 이런 거.
1: 맞아요. 거잖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2: 아, 있어요.
1: 거기 예, 나갔다 예, 왔어요.
0: 나갔어요. 아, 그랬겠죠?
1: 네, 네.
0: 어땠어요, 결과가?
2: 거기 더 심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힘든 건데 한 세 개 올려고 볼까요? 그 그러니까 하잖아요. 한 번만 더 올리죠 해서 막 네 개 다섯 개씩 올려요.
0: 아...
1: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했을 때 실패하잖아요. 예. 그러면 안 올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성공을 하니까 계속 올리는 거죠.
2: 아... 그게 가서 실패할 줄 알고 했는데 가끔 되는 게 있어요. 왜 돼요? 갑자기 그거. 그럼 하나 더 올릴게요.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키가 예전보다 조금 더 높아지기는 했어요.
0: 연습이 되어서?
2: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 팀보다는 정모강 하면서 키가 높아졌는데 이제 그건데 한 번씩 나가면서 더 높아지고 앨범만 하나 내면서 또 높아지고
0: 아직도 높아질 게 남았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2: 아니 두려워요. 부담스러워요.
1: 사실 곡 쓰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이 키가 더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한번 더 올려볼까?
2: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힘들게 올리기보다는 네. 좀 편안하게 올라가는 게 제일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언젠가는

0: 높은 노래도 편안하게 부르는 그날이 곧 오지 않을까.
1: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농담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음악의 전부가 고음은 아니니까요. 예,
2: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그 이혁 씨가 낼수 있는 선 안에서 예, 좀 고음을 그 만들 뿐이지, 그 이상으로 아뭐 혁영이 돌고래 같이 울리니까 돌고래 음을 내야지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2: 근데 뭐 아무튼 그 고음이 빼어난 보컬을 갖고 있는 팀만이 할수 있는 그런
1: 네.
2: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
1: 네.
2: 웃으세요?
0: 아니 이번에 3억 라 나오지 않았어?
1: 아니 그걸 내
2: 3억 라?
1: 아니 내니까요. 내요.
2: 아니
1: 아니 이야! 내요. 3억 라. 근데
2: 3억 라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제 3옥타브 라를 줄여서 말씀하시는 건데
1: 네.
2: 우리가 보통 그 고음의 대명사라고 하는 스틸하트의 She's Gone이 3억 솔?
0: 솔.
1: 네.
2: 그 정도죠.
0: 네.
2: 그게 소리잖아요.
0: 네, 노트 하나 빵칠때형 한번 질러주세요 그래요. 근데 또 그게 빵 치면 또 나와요 또.
1: 네. 그래서 그 음을 라이브로 사실 내는 음으로 네. 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0: 악기처럼,
1: 그 악기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페이드아웃 소리를 이게 살짝 악기처럼 페이드는 좋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예, 예, 예.
0: 나중에 예. 1번 줄 끊어지면 내가 소리 질러줄게. 기타처럼 이렇게 액션을 해.
2: 자, 지난달에 두 번째 미니 앨범 앨범 타이틀이 The Man.
1: 네, 네.
2: 예,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예.
0: 감사합니다.
2: 그 남자예요, The Man. 복수형으로 MEN.
1: 네.
2: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 말 그대로 좀 남성미를 가득 담아보고 싶었어요 이번 앨범에. 그래서 1번 트랙 이제 KG라는 곡이 이제 저희 음악의 시작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이 같이 음악을 시작을 했고,
2: 네.
1: 우리 이혁 정모라는 이름으로 힘차게 한번 멋진 음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남자다운 포부를 한번 밝히고 시작을 했던 거죠.
2: 네.
1: 그 곡을 처음에 만들면서 앨범 이름을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어째 칼을 딱 뽑았으니 진짜 전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남자답게 한번 전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예, 그래서 더 맨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2: 곡은 누가 썼어요?
1: 제가 썼습니다.
2: 다섯 곡 다?
1: 예, 곡은 예. 다 제가 썼고요.
2: 예.
1: KG라는 곡만 가사까지 제가 썼고
2: 예.
1: 나머지 트랙은 혁이 형이 다 가사
0: 썼어요.
2: 아, 예, 예, 예. 되게 좋았네.
1: 네.
2: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에요?
1: 타이틀곡은 이제 이번 트랙인 You Are Mine이라는 곡인데요.
2: You Are Mine.
1: 네, 이제 고백송인데 이것도 그대로 직역하면 넌 내 거잖아요.
2: 그러네요.
1: 예, 그러니까 요즘에 막 돌려서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고백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2: 사랑해도 될까요?
1: 그렇죠.
2: 한번 물어보잖아요.
1: 애견남 유리상자는 이제 애견남
2: 예.
1: 이혁 정모 이제 태토로 넌 내 거.
2: 넌 내 거.
1: 예, 그러고 보니까 원준이 형님도 넌 내 거가 있었네.
2: 그러네.
1: 예, 예.
2: 쪽은 태토남 쪽은
1: 아닌가요?
2: 약간
1: 예.
2: 아니 생김새는 애견남인데 또 그 박력은 애견남 아니죠 태토남이기도
1: 태토남.
2: 해요.
1: 예, 예. 예.
2: 그래서 아무튼
1: 저, 예 저희도 그래서 약간 좀 태토스럽게 좀 직설적으로 고백 한번 해보자. 그래서 You Are Mine이라는 제목으로 예 타이틀곡을 만들어봤습니다.
2: 그 가사를 이 노래는 이제 정 저기 혁이 씨가
0: 예.
2: 이혁 씨가 쓰신 거예요?
0: 예.
2: 그 곡 받아 그러니까 곡을 먼저 쓰시나요 보통?
1: 네, 곡을 먼저.
2: 작업할 때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You Are Mine.
0: 근데 에피소드는 없고요. 대부분 다 새벽에 써요.
1: 네. 곡 가사를.
0: 네. 네. 다 희한하게 이 해가 떠 있을 때 쓴 곡이 단 한 곡도 없고 달이 떠 있을 때 다 쓴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요 마인드 똑같이 여기 보면 이게 약간 새벽 시간처럼 이제 나오는데
2: 네.
0: 그 새벽에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벽에 내게 고백한다 이런 거를 이제 썼는데
2: 네.
0: 예, 뭐 과거에 약간 이건 비슷한 기억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 섞었죠.
2: 네, 예, 그래요. 했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새벽녘에 완성된 가사고요. 예, 정모 씨는 뭐 밤낮 없이
1: 네.
2: 곡 지으시죠.
1: 예.
2: 그래서 완성이 된 거. 이거 라이브예요?
1: 네, 라이브입니다.
0: 라이브죠.
1: 네, 예.
2: 기대된다. 그 이혁 씨 일단 라이브
1: 네,
2: 소개를
1: 예,
2: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 드럼, 베이스 이런 악기는 이제 녹음이 된 음원을 갖고 오시고 거기에다가 정모 씨가 기타를 치시면서 이혁 씨가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아주 흔한 형태는 아닌데 이 밤에 국악 방송에서 저 하드한 일렉 기타를 나 사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어머 한번 소리 좀 너무 멋있다. 야, 저 기대됐죠, 여러분. 이번 앨범, 예,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라고 합니다. You Are Mine. 이혁 정모의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Let's go!

0: 시원하다. 야, 이거 유어 마인 하는데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쫑 템 어떻게 읽어? 쫑 템님이시라고 읽어야 되나? 캬, 너무 좋네요. 예, 박하사탕님, 곰 도장 깨기 하는 건가요?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내가 이기는. 예, 뷰티풀 HY님, 기타의 입술 자국인가요? 해주셨어요. 와, 이 밤에 세상에 이 열창이라니. 원래 또 이제 늦은 시각에 주무시는 편이신 거죠, 역시?
1: 예, 그 올빼미죠.
0: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피곤하거나 그런 때는 아닌 거죠, 다행히. 예,
1: 생기가 오고 있는 시간이죠. 점점 오고 있, 생기가. 예.
0: 그러면 어떻게 둘 약간 바이오리듬을 좀 맞춰야 되지 않아요?
2: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저도 굉장히 올빼미. 예, 저도 올빼미였었고요.
0: 근데 지금은요?
2: 지금은 저는 그래도 한 2시, 3시 안에는 좀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해보고 자는 게 너무 당연하던 때도 있었는데
0: 2, 3시
2: 예, 지금은 2, 3시? 늦어도 2, 3시. 그냥, 예, 그래도 한두 시, 2시 안에는 좀 예, 자려고 하는 편이네요.
0: 네. 예. 느낌님께서 유부녀도 떨리게 하는 가사말.
2: 어이구.
0: 이 사람들 네.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2: 네, 제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1: 위험하다.
2: 네, 죄송합니다.
1: 위험해 이 밤에. 네,
2: 저희가 그런 예 그렇게 설레게 해드렸다면.
1: 대인죠.
0: 예. 마음으로만 설레게 하는 건데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고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렐 일이 잘 없을 수도 있잖아요.
1: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느껴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요. 전달이 됐다는 거니까.
0: 예, 예. 그러니까요. 서아님께서 역시는 역시네요.
1: 감사해요.
0: 1279님 어우 너무 시원스럽네요. 더위와 습함을 다 날려주는 노래네요.
2: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처음에 이 노래 좀 녹음하면서 아 이거 타이틀이다 느낌이 왔어요?
2: 처음에는 사실 타이틀로 예정을 생각

0: 생각을 하고 쓴 곡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곡들을 녹음을 하면서 혁이 형이 좀 가장 잘 부른 노래였어요.
1: 예예. 다 잘하지만
0: 그렇죠.
1: 특히나 이 노래.
0: 네. 네, 그래서 녹음도 굉장히 금방 끝났고 그래서 아, 이 노래가 혁이 형한테 좀 제일 잘 어울리는구나. 그러면은 제일 잘하는 곡을 타이틀로 하자.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 괜찮은 것 같다.
0: 예, 예. 예.
1: 진짜 막 녹음할 때 힘들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너무 좋긴 좋아.
0: 네.
1: 근데 이 뭐 대충 립싱크 하는 팀이 아닌데 어디 가나 라이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2: 맞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부담이 되긴 하죠. 근데 그냥 유어마인이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녹음을 하고 가이드를 계속 듣는데 그러니까 정이 간다고 해야 되나?
1: 네.
2: 그냥 이 노래 소리가 내 귀에 맴돌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는 했죠. 나 이 타이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때? 얘 정모도 나도 그 생각했었다.
0: 네.
1: 만약에 둘이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면 어떻게 할?
0: 그러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2: 아직까지는 막
0: 극명하게 갈린 적이 네. 없어요. 그래서
1: 진짜?
0: 아직까지는 네. 그런 적이 없는 그런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1: 예.
0: 만약에 뭐 그렇게 돼도 잘 조율을 해야겠죠.
1: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정모 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0: 예,
1: 나는
0: 예.
1: 진짜 이 노래보다는 저게 훨씬 나은데 이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0: 네네.
1: 혁이 형이 이걸 하지 어떻게 할 거예요?
0: 안 해야죠.
1: 아 그러면 이제 예. 이혁 씨한테도 여쭤볼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0: 예, 예.
1: 정모가 자꾸 우겨. 저 지가 썼다고 무조건 우겨.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난데. 어떻게 예. 하실 거예요?
2: 주위에 작업 쳐야죠 이제. 그거는 아니다. 나뿐만이 아니가.
1: 야 세준이 형도 아니래 이러면서.
2: 야 그 다 모니터했는데 진짜 아니야 정모.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0: 그럼 승화 형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자.
1: 승화 형 반응 제가 한번 예상해볼까?
0: 예, 예.
1: 아 시끄러 이 자식아 너들이 알아서 해. 딱 이거다. 한 자도 안 틀리고.
0: 그렇군요.
1: 자, 아니 뭐 오지도 않은 일을 제가 괜히 만들어가지고
0: 맞아요.
1: 혹시나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0: 그쵸.
1: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0: 근데 사실 저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 둘 다 그래도 배려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서로 아 이게 만약에 혁이 형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으면 왜 마음에 안 들어하는지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2: 그래서
0: 예.
2: 그 이유를 확실히 얘기하고 뭐 제가 못 맞추는 부분이면은 어떻게든 양보는 해요. 중간선은 있다고 봐요.
0: 네네.
2: 무슨 얘기든 간에
0: 맞아요.
2: 그 선을 찾지를 못해서 서로가 싸우는 건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막 집착이 있어서 정말 이거나 진짜 가져가야 돼 이런 건 없고
0: 예.
2: 그게 대세의 지장이 없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0: 예. 맞아요. 둘 다 서로 그런 게 없어서 예. 지금까지도 큰 문제 없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다.
1: 그러니까 예.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접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0: 그렇죠.
1: 걸 전제하고
2: 그렇죠.
1: 팀을
0: 예,
1: 하는
0: 예.
1: 거죠.
0: 네네.
1: 야 요즘 그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0: 바라본다.
1: 그 얘기하니까 입을 꾹 닫아버리네.
0: 저는 아무 말하지 않겠어요.
1: 아니 뭐 그냥 그러면 좋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0: 그럼요. 예.
1: 3월 1일에 지금 7월이죠. 7월 25일 이번
0: 예.
1: 주 토요일에 공연이 있어요.
0: 맞습니다.
2: 맞아요.
0: 예.
1: 며칠 안 남았네.
0: 네, 맞아요. 홍대 스페이스 브릭에서 예. 오후 5시에 예, 이혁 정모의 네, 두 번째 미니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가 열립니다.
1: 아, 그럼 진짜 제대로 된 공연이네.
0: 맞아요.
1: 공연을 네. 앞두고 연습 뭐 컨디션 관리도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와 주신 거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네, 저희가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예, 뭘 그렇게 흔들고 계세요?
2: 아, 이게 손 요거거든요.
0: 그렇군요.
2: 예, 예. 아, 이게 락에 대한
1: 예. 그쵸,
2: 예 락 레버다.
1: 예. 예.
0: 요거는 보여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2: 오 마이 갓. 이렇게.
1: 예. 락 레버다. 예. 락은 절대 죽지 않는다.
0: 그럼요,
1: 뭐,
0: 그럼요.
1: 이런
0: 예,
1: 표시들.
0: 예, 예, 예.
1: 그럼 이런 밤을 만들어 버리겠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 또 티켓 구매 욕을 더 돋을 것 같은데.
0: 지금 이 시간은 이런 밤을 만들어 드리겠다.
1: 이날을 25일에.
0: 일단 그 저희가 콘서트 제목도 더 맨입니다. 앨범 제목도 더 맨이지만
1: 예.
0: 그냥 남자다움이 뭔지 공연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서 오십시오.
2: 날씨가 굉장히 토요일도 습할 거예요. 근데 그 습기와 더위를 다 날릴 수 있는 락 공연을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 꼭 와주세요.
1: 아 진짜 기대된다. 예, 정말 실력파 두 사람이 작정하고 만들어드리는 그 시원한 공연 많은 분들이 찾아서 같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라이브 하나 더 해도 돼요?
0: 지금, 그럼요. 지금, 예,
1: 예 원래 오늘 세 곡이나 준비해 주셨는데 한 곡은 2부로 좀 밀어놓고 이번에 어떤 노래인지 소개부터 먼저 살짝 부탁드립니다.
0: 아까 말씀드렸었던 저희의 그 첫 번째 트랙입니다. 미니 앨범 첫 번째 트랙 케이지. 예,
1: 케이지?
0: 저희의 그 포부가 담겨져 있는 예 미니 앨범에
1: 케이지가 뭐 이렇게 철창 이런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2: 네,
0: 그러니까
2: 맞아요.
0: 저희를 우리 안에 그 가두지 마라.
1: 가두지 마라.
0: 그렇죠. 예예. 아. 예. 그 우리는 이제

0: 정해진 대로 가지 않겠다. 예, 갖춰진 제도 안에 속해 있지 않겠다. 예,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예. 예, 라는 포부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1: 예, 다 작사 작곡 전공을
0: 제가 다 직접 다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SM이라는 대형 회사에서도 있었고 그 당시 때 제가 좀 SM을 계약 끝나고 나와서 혼자 해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주변에서도 너가 SM을 다 가서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셨던 분들도 계셨던 게 사실이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제 음악을 하면서 오히려 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2: 그쵸.
0: 여러 가지로.
2: 예, 예.
0: 예. 그렇다 보니까 나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의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예.
2: 예. 지금 비로소 자기의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변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0: 네, 네, 네.
2: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운이 많이 나오고 그게 또 혁 씨한테도 잘 전해지고 막 그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것 같은데 그래요. 케이지 예. 네. 자, 자리를 이동하시겠습니다. 케이지 제목만 들어서는 제목만 들어도 이게 어떤 곡일지 막 약간 느낌이 오긴 해요. 우리 가두지 마라 이러는데 갑자기 기타를 또 바꿨어요. 아까 그 입술 자국 있는 기타
0: 네.
2: 말고 이건 또 뭐예요?
0: 네, 그 튜닝이 달라서 예 저희가 이제 곡마다 기타를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
2: 와, 그 기타도 참 특이하네. 평범한 기타 안 쓰시네.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 막 그 큐빅이 잔뜩 박혀 있어요.
0: 제가 직접 갖다 붙인 건데.
2: 어머.
0: 그래서 가끔 이게 좀 그 끈끈이가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지금
2: 픽사이 없네. 어긋났어요. 네.
3: 지금 이게 훨씬 이뻐요.
2: 그래? 뭔가 거기 길을 열어준 것 같아.
0: 좋은데요.
2: 그럼 가두지 말래매.
0: 그러네요. 예, 이렇게 들어와야 되네.
2: 들어와야지. 들어오고
3: 나. 야, 이게 다쳐가지고
0: 그 생각을 못했네.
3: 몇 달 전에 힘들었나 보다. 이제
0: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네요.
2: 길이 열리네요. 자, 들어와 들어와. 자,
0: 이 보니까 케이지도 약간 유리상자처럼 빡세네요.
2: 자, 깨지만 말아주세요.
0: 계속 떠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2: 자, 더맨의 EP 앨범의 첫 번째 트랙입니다. 두 번째 라이브 선물이고요. 우리를 가두지 마.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음악을 펼칠 거야. 자, 더맨의 이억정모의 케이지.

0: 와. 아.
1: 헤이야. 갇혀진 채도 위에.
2: 아, 너무 좋다. 야, 이건 진짜 그 공연장에서 들으면, 그러니까 이 혁 씨가 참 대단한 게, 사실 예. 여러분 그 락 밴드의 보컬들은 항상 뒤에서 드럼, 베이스, 이제 소리도 소리지만 이 바닥을 통해서 전해오는 진동.
3: 맞아요.
2: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또 같이 넣어주잖아요.
3: 그죠.
2: 근데 그 기운으로 원래 안 올라가던 노래도 막 그게 올라가게 되고 막
3: 올라가요.
2: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국악방송 나무색 가득한 스튜디오 예. 안에서 이어폰에 의지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컬을 보여주시다니 진짜.
3: 그래도 여기 사운드가 좋아가지고 올라오는 데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니까 아, 예, 예. 공연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2: 어 진짜요?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3: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2: 예. 아, 그렇군요.
4: 하지만 그 차이를 7월 25일에 오시면 느끼실 수
2: 그쵸?
4: 있습니다.
2: 그렇죠.
3: 또 가서 예, 오시면
4: 예. 부스랑 달라요 공연장.
2: 그 다르죠.
3: 저희도 여건부터 달라요. 달라요.
4: 예예예. 예, 예.
2: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4: 물론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예, 예.
2: 라디오 치곤 되게 좋은 환경이었. 다고 이제 칭찬을 해주신 건데 그거 태생적으로 이제 다르죠.
4: 그럼요. 네. 공연장으로 직접 찾아오십시오. 7월 25일입니다.
2: 아, 예예. 예. 뭐 아주 지금 아까 막 어마어마 국악 방송 지붕 무사하냐고.
4: 어, 그럼요. 국악 방송 지붕 튼튼합니다. 네. 튼튼해.
2: 어, 그 뭐 한울지근이 의미심장한 곡입니다. 최고예요.
4: 아, 감사합니다.
2: 예, 에이미홍님 내 몸에 락피가 숨어 있다. 크크크. 이제 처음 아셨나봐. 예, JJK7C님 폐활량 쩐다.
4: 와,
2: 아 시원하다 진짜. 어떻게 그 곡을 주로 이제 네. 전모 씨가 쓰니까,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악기 없이 작곡하실 때도 있고 피아노, 뭐 통기타, 전모 씨는 일렉 기타로 치면서 작곡하세요?
4: 어, 그게 곡마다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 리프를 먼저 이제 만들고 나서 예, 곡을 쓴 거고.
2: 예.
4: 그러니까 어떨 때는 멜로디가 먼저 떠오를 때는 그냥 통기타로 할 때도 있고요.
2: 이 곡은 특히나 기타 리프가 너무 멋있어서 네, 아, 요거는 예. 먼저 만든 것 같다라는 네네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4: 아, 감사합니다.
2: 예, 예, 예. 아주 명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 잘 간다. 1부 끝곡 예, 수호신이라는 노래 골라 주셨는데 어, 짧게 네. 소개 부탁드려요.
4: 사실 저희가 미니 앨범을 만들면서 이 수호신이라는 곡을 타이틀로 생각을 했었어요.
2: 오, 예.
4: 예, 예. 그래서 좀 그 에너지 넘치고 또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굉장히 밝은 곡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냈었던 에너지와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선상에 있는 곡인데,
2: 네.
4: 예,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타이틀곡 그 후보였던 곡이니까,
2: 그래요.
4: 예, 좋은 곡일 거예요.
2: 좋은 곡이겠죠? 네. 좋은 곡 듣고서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오늘은 이혁 종모 두 분을 모시고 아주 하드한 사운드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은 노래 뭐였죠?
1: 예, 올감이라는 곡이고요.
0: 올감이.
1: 저희, 예, 이번 그 두 번째 미니 앨범의 4번 트랙인 곡입니다. 예.
0: 뭐 올감이 그 우리가 얘기한 흔히 하는 덫 그런 내용이었어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집착하는 한 남자의 내용인데 저희가 그 예전에 영화 보면
0: 영화.
1: 올감이라는 네. 집착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노래를 처음에 그 만들고 나서 그 제목이 좀 없었어요. 원래 혁이 형이 이제 몬스터라는 가제를 붙였었고 뭔가 제목이 그래도 확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90년대의 영화였던 올가미를 갖고 와보면 어떨까 해서 제 제목을 최종적으로 올가미로 지어봤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이 중간에 아까 이거 그만 그냥 쭉 끄는 거
2: 있죠. 또 나오죠 또. 예, 예. 빠지면 어색하죠. 예.
0: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이 둘만의 사운드가 궤도에 올랐구나.
1: 아 감사합니다.
0: 왜냐하면 네. 두 분을 만나는데 이제 더 이상 놀아줘도 생각이 안 나고.
3: 아 그래요?
0: 네. 트랙스도 생각이 안 나요.
1: 어 진짜요?
0: 네. 작년에 왔을 때는 네. 놀아줘 시절에 아들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자꾸 생각이 나고 트랙스 시절에 그 아이돌 밴드 그런 느낌들이 났었는데 네네. 이제는 오롯이 이혁 정모로만 딱 느껴져서
1: 어, 네.
0: 뭐 조금 부탁해볼까 이런 생각조차 안 들어요 이제.
1: 오~ 감사합니다.
2: 이게 원하던 바예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저희가 사실은 그 예전 팀을 물론 기억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혁 정모를 좀 각인이 됐으면 하는데 네. 아직까지도 저희는 왜냐면 예전에 활동했던 시간이 길다 보니까
0: 네.
1: 혁이 형은 놀아줘 저는 트랙스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방금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오롯이 이혁 정모로 딱 보인다라는 말이 저희한테는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0: 그게 네. 이제 제가 2년 차가 되니까 네.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 네. 또 팬으로서 이렇게 응원하는 입장에서 2년 차가 되니까 그 느낌이 빡 와니까 아. 많은 분들을 많은 무대에서 더 많이 만나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 네네.
0: 해외 활동도 해요?
1: 저희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0: 오, 예, 예, 어디?
1: 일본을 갔다 왔고요. 도쿄를 갔다 왔고 이야. 8월 22일에는 또 오사카
0: 갑니까?
1: 예, 오사카가 네.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0: 어디 저기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는 거 아니죠?
1: 아, 아니에요.
0: 공연하러 아. 가는 거죠?
1: 비싸요. 유니버셜 네. 비싸서 아직 네. 거기까지 갈 돈을 좀 모아놓으려고 아,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티끌모한테 살려.
1: 예, 예.
0: 아니, 오늘 출연료면 자유이용 걸 하나 살 수 있나 모르겠네.
1: 가능하려나?
0: 모르겠다.
1: 예, 예.
0: 아무튼 아 그래 일본에 가서 이 하드한 사운드 약간 또 락 하면 또 일본을 좀 알아주잖아요.
1: 그쵸.
0: 거기도 또 대우받으면서 음악하시고 너무 기대되는데.
1: 네, 그래서 9월에는 또 도쿄를 한 번 더 가요. 그래서 네. 9월에는 그 일본 밴드 두 팀, 한국 밴드 두 팀 이렇게 해서
0: 네.
1: 또 그 좀 페스티벌 형태로 해서 예, 또 공연을 합니다.
0: 아 그래요. 예. 이번에 그러면 그 이혁 정모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같이 갈 수도 있겠다.
1: 어,
0: 너무 좋겠다.
1: 그렇죠. 온 김에 유니버셜도 한번 가시고.
0: 그래도
1: 예, 디즈니랜드도 한번 가시고.
0: 그것도 재밌고. 아 옛날에 그 이승엽 선수가 거기서 활동할 때는 저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1: 어, 자이언츠
0: 예, 응원하러. 예, 예, 예. 예. 근데 이혁 정모 공연 보러 한번 가야 되나?
1: 오. 오세요.
0: 아, 예. 야, 진짜 확 땡기는데.
1: 약속하세요, 빨리. 제발 아, 약속하세요.
0: 지금 여쭤볼

0: 분이 많아요.
1: 그렇군요.
0: 되게 가서.
1: 아, 맞습니다.
0: 자, 이혁 정모 사행시.
1: 어, 네네.
0: 갑시다. 엄청 많이 왔어요 오늘. 어. 그렇지만 어. 또 자체 예선을 거쳐서 세 분씩 세 분씩 예, 두 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총 여섯 분이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 각 조에 한 명씩 장원을 뽑아서 선물도 드리는 겁니다.
1: 네.
0: 자, 요령은 아시죠? 한 분이 운 띄워주시고 한 분이 예, 읊어주시고 네. 뭐 또 바꿔가면서 네. 첫 번째 주자 누구십니까?
1: 예, 제가 그 운을 띄울게요.
0: 예, 예, 예. 자, 번호.
1: 예, 9919님께서
0: 새싹.
1: 새싹 문자네요. 네. 예.
2: 2번은
1: 혁.
2: 혁이와
1: 정.
2: 정모가.
1: 모.
2: 모여 이혁 정모가 더 맨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1: 이야. 오, 예.
0: 아주 담백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이름 말고 별로 들어간 게 없어.
1: 예, 예.
0: 이번에 혁이랑 정모가
2: 네. 거의 PR이네요.
1: 네. 네. 네. 네. 또 앨범 네. PR을 직접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네요.
0: 감사합니다.
1: 예.
0: 다음은요?
2: 예, 7769님. 2.
1: 이혁 정모 너무 좋아서 큰일 남.
2: 혁.
1: 혁이 오빠 노래소리만 듣고 싶고
2: 정.
1: 정모 오빠 기타 연주만 듣고 싶네.
2: 모.
1: 모두 책임지십시오.
0: 아. 여기서 또 이런 짓궂은 질문.
1: 네.
0: 혁이 오빠 노래소리랑 정모 오빠 기타 연주 하나만 듣을 수 있다 그러면 아. 뭐 들으시겠어요?
1: 저희가요?
0: 예, 예.
1: 당연히 기타 들어야 되죠.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기타 들어야 되고요.
0: 여기서 효기 씨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어. 효기 씨는?
2: 어, 정모가 기타 했으면 좋겠어요. 네.
1: 나만 그런 거지.
2: 좀 쉽시다.
1: 나만
2: 저도. 어, 한번 질러 좀 의미. 하면 쉽시다.
0: 네, 제가 또 괜한 소리를 했어요. 예.
1: 예, 예.
0: 자, 우문 현답 해주신 걸로 하고 예. 이영애 씨.
1: 어, 이것도 유명인께서 보내주셨네요.
0: 오.
2: 예. 예. 아, 네가 하는 거네.
1: 아, 그러네요. 예.
2: 이 씨가 인목이 좋아요.
1: 혁.
2: 혁이님이 대표적이죠.
1: 정.
2: 정모님은
1: 모.
2: 뭐 막을 것도 없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기 참 좋아요.
1: 아, 아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요. 이 씨가 인물이 좋아요. 저도 여기까지는.
1: 어, 그러네요.
2: 예. 아,
1: 그리고
2: 맞아요,
1: 지금 보내주신 이영애 씨도 이 씨예요.
2: 이 씨네요.
0: 예, 예. 아, 우리.
1: 예. 그렇게 저만 김이네요.
0: 아 김 씨예요?
1: 일초 김 씨입니다.
0: 난 정신 잘났어요.
2: 아, 정
0: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냐고?
1: 네.
0: 너 이름이 뭐냐?
1: 네. 아 이름이 뭐냐고?
0: 네. 네.
2: 어 기타 뭐?
1: 옛날에 우차사 생각나네요.
0: 그러니까.
1: 예, 예, 예.
0: 기타는 뭐야? 네.
1: 네. 네. 아니 기타는 저요. 뭐냐고? 네. 뭐야?
0: 자 1등 뽑아주세요.
1: 여기서 뽑아야
0: 1조에서,
1: 돼요?
0: 1조에서.
1: 네. 아, 1조에서.
0: 1조에서는 예. 저 이혁 씨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1조.
1: 1조의 장원은?
2: 장원은 근데 9919님 하겠습니다.
0: 9919님.
1: 네. 좋습니다.
0: 아, 담백하게 이름 가지고 홍보해 주신 9919님. 자, 저희가 아, 문자로 참여하셨으니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2조 갑니다. 2조.
1: 네.
0: 2조는 이제 반대로 가나요?
1: 예. 네.
0: 2조 시작하죠.
1: 자, 네. 부산 사나이님께서
2: 이
1: 씨 가문의 자랑
2: 혁
1: 것에
2: 어 잠깐 이게 이렇게 나와요 정
1: 정말 너
2: 뭐
1: 모자라구나 박혁 것에야
0: 오,
1: 오 좋아 이런 거 좋아
0: 이거 좋아 아, 이거 좀 아시는 분이
1: 그러니까 예예 아래서 나온 혁 것에 예예
2: 야 여기 부산 스타일인가 봐요
0: 어 그런가 봐요 예예 예. 아주 괜찮았어요 자 일단 시작이 좋고요 두 번째
1: 예
2: 자 물보관님
1: 네.
2: 이
1: 이번엔 자기가 다 쏜다고. 아 잠깐 내가 운을 띄워야 되나 이제? 형이
0: 어,
1: 아, 예. 아니지. 어 어느 거 예.
2: 내가
1: 아, 다시
0: 맞아. 바뀌긴 했어요 지금.
1: 아 그래요? 아니지. 예. 아닌가?
0: 그러니까 저기 정모 씨가 이 할 차례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이
2: 이번에 자기가 다 쏜다고 호기 곱게 부르더니
1: 혁
2: 혁띠 풀고 배 터지게 잘 먹고 났더니만
1: 정
2: 정색하면서 자 n 분의 1 계산할게요.
1: 뭐
2: 모바일 기체 부탁해요.
1: 오, 좋아. 오,
0: 좋다.
1: 아, 이제 좋은데요?
2: 부탁해요.
0: 뭔가 예. 흐름이 개연성이 가득하잖아.
1: 그러니까요.
0: 모두 줄 사이에.
1: 예. 그리고 혁띠 얼마나 정겹습니까?
2: 야, 야,
1: 정말 혁대, 오랜만에 듣는
0: 혁띠라고 했으면 더 찼어요.
2: 언제 저 표현이 혁띠?
1: 허리띠도 아니고 예, 혁띠.
0: 옛날에 그런 말 예, 있었죠. 예. 아저씨하고 오빠를 구분 짓는 이제 기준으로
1: 네.
0: 어, 벨트를 매면 오빠고 혁대를 매면 아저씨라고.
1: 예, 예.
0: 자 혁대 풀고 배 터지게 먹고 났더니 엔딩 1위는 아이 참. 자 한 분 마지막
2: 예 네. 돌담사이고 이
1: 샴푸 써봐
2: 혁
1: 혁신이야
2: 정
1: 정수리 냄새가
2: 모
1: 모래까지 안 나.
2: 오
1: 이조 좋아. 어 이조 좋은데요.
0: 이게 잘 보니까
1: 네.
0: 내용도 좋고 두 네. 분이 잘 살리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2: 이조가 되게 특이하네요.
0: 그런 분들만 이렇게 모은 것 같아요. 아.

0: 아까 1조는 이제 홍보 차원에서 2조는 우리 작가님이 또 이렇게 테마별로 묶습니다.
1: 아, 2조 어렵다.
0: 어렵다.
2: 골라봤어요. 네.
1: 아, 저는 혁거세가 셌어요. 예, 아, 부산 사나이님. 네,
0: 혁거세. 예, 예, 예. 이 혁거세 이러고 있는데 모자라구나. 팍 혁거세야.
1: 이 방돈으로 모자라구나.
0: 이런 모자란 놈 같은 이런.
1: 팍 혁거세야. 자,
2: 말 두고 본 목소리였다.
1: 이수만 선생님.
2: 그러니까.
1: 팍 혁거세야.
0: 그리고 우리가 후토크도 좋았잖아. 예, 예. 이름이 뭐니? 네.
1: 아, 이름이 뭐냐고. 네. 네. 아유.
2: 이분도 이수만 선생님.
1: 이름이 뭐니?
0: 자, 부산 사나이님은 저 덩덕쿵으로 참여해 주셨거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세요. 자, 다음 곡이 뭐니?
1: 다음 곡 뭐죠, 저희?
0: 뭐라고 하나 곡도 지으세요. 다음 곡이 뭐니?
1: 네! 네. 아, 다음 곡이 뭐냐고! 네!
0: 그 노래는 아니고 뭡니까? 라이브 곡입니다.
1: 아, 라이브군요.
0: 예,
2: 예, 라이브곡 부르는 곡이고 이 저희 앨범의 마지막 트랙, 예, 네. 그 처음 만난 나의처럼입니다.
1: 예, 발라드 넘버예요.
0: 그 제목으로 봐서 전혀 락이 아닌데.
1: 네네.
2: 락 발라드요.
1: 예, 저희가 사실 그 팀을 만들었을 때 그 신나게 놀 수 있는 락 그리고 대중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락 발라드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자가 팀의 모토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1집에서도 저희가 마지막 트랙이 어쿠스틱 발라드가 한 곡이 있었고 이번 앨범에서도 마지막 트랙이 예, 처음 만난 날처럼이라는 락 발라드 곡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원래 헤비메탈 외국의 유명한 헤비메�al 앨범에 네. 그 그냥 하나 이렇게 들어간 락 발라드가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사랑 많이 받는
1: 맞아요.
0: 그 밴드들한테 그거 해달라 그러면 기억도 못하는 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예, 있었는데 예, 예. 그런 명곡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갑자기 사행시 하다가 락 발라드
2: 부르다가 아, 예, 저 괜찮습니다.
0: 전혀 지장 없습니까?
2: 예. 달 뜬 시간이기 때문에 네, 괜찮. 밤은 괜찮습니다.
0: 눈이 네. 아주 그냥 빠져들 것 같아요. 눈이 참 예쁘네 네? 지금 보니까.
2: 아 이게 밤하고 낮하고 얼굴이 달라요. 이 새벽 1시에 콘서트 하고 싶은데 아 그러면 진짜 예술로 할 것 같은데 네네. 누가 힘들겠지?
1: 예?
2: 새벽 1시.
1: 아니 뭐 괜찮아요. 내가 노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그냥 치면 돼요.
0: 기타는 새벽에도 상관없죠.
1: 아 그럼요.
0: 아니, 예, 그러면 예. 해외 공연을 많이 하세요. 시차.
1: 그러네요.
0: 아, 시차는 시차. 한국으로 잡고 거기
2: 일단 그러면은 한 16시간 날아가야겠네요.
0: 그러면은 미국이지.
2: 미국이지.
1: 오, 좋은데요. 예,
0: 동부나 서부 뭐 다 예, 괜찮아요. 예, 대충 걸립니다.
2: 예.
1: 일단 지금은 국악방송에서
2: 현지 시각으로 불러야 되네.
1: 일단 뒤쪽 나무판 떼기 앞으로 가시죠.
0: 16시간 말고 세 발만 뒤로 좀 물러서 주세요. 자 이제 아이고 너무 유쾌한 두 남자 예, 이혁 정모의 마지막 라이브 선물입니다. 야, 또 이 밤늦은 시각에 예. 또 우리 배려해가지고 락 발라드 곡을 마지막 곡으로 선곡해 주셨어요. 자 정모 씨는 다시금 저 입술 자국이 가득한 본인의 시그니처 기타를 에, 다시금 장착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저 기타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 기타 얼마나 됐어요? 이제 갖고 다니는지?
1: 이 기타요. 이 기타를 처음 사실 만난 지는 2004년도고요.
0: 네.
1: 그 입술 프린트를 한 거는 2014년, 15년부터.
0: 해가 갈수록 입술 자국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건 착각인가요?
1: 착각입니다.
0: 착각이군요.
1: 예, 예, 예.
0: 알겠습니다. 처음 만난 날처럼 이혁 정모의 발라드 넘버입니다.

0: 아, 예, 처음 만난 날처럼, 예. 우리 이혁 정모의 발라드, 락 발라드 곡이었습니다. 지락님께서, 이혁님은 저음역 때도 너무 듣기 좋아요. 맞아요. 우리 고음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음은 덜 주목하게 되는데 너무 좋지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별보로 가자님, 멋진 내용 모으라님, 살랑살랑 분위기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 기타 솔로가 너무 멋있다고도 많이들 그러세요.
2: 아, 감사합니다.
0: 아까 그 빠른 노래들이 막 하도 정신없이 지나가니까 네. 한음한음 귀에 사실 들어오진 않고 네. 전체적인 그냥 사운드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네. 멜로디들이 들리니까 더 또 기타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0: 예. 뭐 이렇게 딱 기타 멜로디 치는 거랑 노래를 작곡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2: 다르죠.
0: 어떻게 달라요?
2: 그러니까 저는 그 기타 멜로디 그 기타 솔로를 칠 때도 이게 노래하는 멜로디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혁이 형보다는 음역대가 낮으니까 근데 기타 멜로디로 치면 높은 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그쵸.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없는 부분인 고음을 기타를 통해서 소리를 내드릴 수 있으니까
0: 노래를 하는 거군요. 기타로.
2: 그렇죠. 기타로 노래를 하는
0: 그러니까 거죠. 우리 보통 가수들이 녹음할 때 기타 세션 분들이 와서 솔로 칠 때 네. 그런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하듯이 좀 쳐달라고 너무 이렇게 잘난 체하지 마시고
3: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0: 그러니까 어려운 건가 봐요. 네.
3: 왜냐면 이게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기타 톤이 녹이하듯이 부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내공이 많이 쌓이지 않으면은
0: 예.
3: 예, 나오기가 힘든 부분인데 이 녹음할 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는 이 솔로가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 명 락 발라드 기타 솔로에 그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에메랄드 캐슬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예.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0: 그러니까 예. 그 솔로 지금 기타를 계속 쳤잖아요. 네네. 근데도 솔로 거기 부분에서 글들이 다 그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닌가 봐요.
3: 네, 좋은 거는 너도 나도 다 좋게 느끼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0: 그래요. 3967님께서 25일 토요일 만나요. 기대하고 있어요. 2열 대기 중.
2: 감사합니다.
0: 시카고모님께서는 이혁 정모님 돈 많이 벌어서 시카고도 꼭 와주세요. 오늘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2: 좋죠. 시카고가 그렇죠. 또 피자가 유명하잖아요.
3: 시카고 피자 먹어야죠. 네, 배 터지게.
2: 치즈 피자 쭉 늘어나는 거. 네. 맥컬리 컬킨도 그래서 아시죠? 시카고 출신이에요. 맥컬리 거. 네, 거기서 나홀로 집에서 치즈 피자를 그렇게 외치잖아요. 네.
0: 근데 시카고. 예.

0: 부모님 너무 재밌는 게
1: 네.
0: 아까 그막 도쿄 가고 저기 어디니 저 오사카 가는 걸 진짜 무슨 스튜디오 가고 랜드 간다고 생각하신 건지
1: 네.
0: 돈을 벌러 시카고로 가야지 돈 많이 벌어서 시카고도
1: 아,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 시카고 가려면 비행기가
0: 와달래.
1: 어우 비싸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비행기 탈수 있습니다.
0: 아니 거기
1: 예.
0: 공연 초청 받아가지고 돈 받아서 갈 생각을 안 하고 돈 벌어서
1: 그건 그렇네요.
0: 티켓 끊을 생각을 해.
1: 그건 그렇네요. 예.
0: 저기
1: 네.
0: 시카고 모님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1: 예.
0: 이역 정모 좀 초대해 주세요.
1: 그러니까요. 예. 가서 또 저기 간 김에 시카고 불스 공연 그 농구도 좀 보고.
0: 마이크 조던 아직 있나?
1: 예? 그 너무
0: 시카고
1: 스카티 피펜이라?
0: 아, 피펜이라.
1: 필 잭슨 감독님은
0: 어머,
1: 아직 계시겠죠?
0: 아직 살아는 계시겠죠, 다들. 아, 시카고, 야, 뭔가 낭만의 도시예요.
1: 그럼요.
0: 그렇죠? 예,
1: 예.
0: 한번 가 꼭,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 좀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시카고도 전 세계 다두 분이 공연하러 다니면 저도 한번 같이 곱살이 껴서
1: 아, 곱살이라는 말이 근데 라디오가 괜찮나요? 표준어인가?
0: 그냥
1: 곱살이.
0: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2: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 문제를 만들어 보겠네요.
0: 아니, 근데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음. 예, 네, 괜찮아.
1: 너무 빨리 넘어가래요, 피디님이. 예. 큰일 났네.
0: 그러면 부록으로?
1: 예?
0: 부록으로?
1: 아, 별책 부록?
0: 별책 부록으로
1: 로봇 집밥 안 하나 옛날 생각나네.
0: 어머,
1: 부록으로.
0: 그걸 알아요?
1: 그럼요. 저희 예전에 참고서 사면 별책 부록으로 로봇 집밥 만화 이렇게 얇게. 예.
0: 이 역시도 알아요?
1: 로봇
0: 집밥? 잘 모르는 것
1: 예.
0: 같아요.
1: 만화를 사실 막 되게 즐겨보고 하지 않았죠, 형?
2: 제가 만화 본게좀 너무 독특한 만화만 봐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좀 남들이 안 보는 만화만 봐서 대중적인 거 잘 모르고요.
0: 이게 본인이 만화책에 등장하는 남자같이 생기셨어요.
2: 아, 그래요?
0: 예. 많이 들었죠, 이런 얘기?
2: 듣기는 들었는데
0: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잘 안 돼요?
2: 아 근데
1: 왜 만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0: 아니,
1: 어떤 장르의 만화
2: 누가 봤을 때막 괴짜 가족 닮았고 읽을 수도 있고
0: 아니,
2: 이토준지 만화 뭐 소용돌이 때 네, 만화 닮았어요 그러면서
0: 아니 저는 진짜 저 순정 만화 얘기한 거예요.
2: 아 진짜요?
0: 네, 명랑 만화는 약간 정보스
1: 어떤 캐릭터
0: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1: 예, 예.
0: 막 까불까불 막 그냥 허당하고 막 이런
1: 예,
0: 거
1: 예. 저는 좋아해요 사실
0: 예,
1: 그런
0: 캐릭터 로봇 집밥
1: 예. 로봇 집밥
0: 집밥
1: 예, 굉장히 좋아했어요 로봇 집밥
0: 너무 반가운 소리. 우리 밖에 스태프들은 아무도 모르죠.
1: 그러네요.
0: 예, 로봇인데 사람처럼 지금 AI 시대에
1: 그러니까요. 그 굉장히 앞서갔던 만화입니다. 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로봇 집밥이라고.
0: 예. 길창덕 선생님 맞죠?
1: 맞아요.
0: 와, 예, 예. 화백님.
2: 그 이름은 생각이 나요.
1: 그래요?
0: 예. 엄청 유명하신 분이었죠.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봇 집밥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유튜브 영상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네네.
0: 커버도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저희 90년대 노래나 예. 뭐 이제 여러 히트곡들, 그 댄스 곡들이나 발라드 곡들을 저희만의 색깔로 편곡을 해서 예, 여러 곡들을 지금 커버를 올렸는데
0: 어떤 곡들 했어요?
1: 뭐 터보의 검은 고양이도 올렸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정현 씨의 바꿔. 예. 그리고 그 루머스 스톰.
0: If you can be 바람 되어 불어.
1: 예, 예, 이거를 원키로
0: 여자분.
1: 예, 제가 또 원키로 혁이 형이. 예.
0: 네가 하자 그랬지.
1: 예. 아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형. 이 노래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 한번 불러보고 싶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원키로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원키 하면서 했는데.
2: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아 이거 키 좀 바꿀 것 같은데 애막이 왔어요. 이거 못 바꾸잖아.
1: 네, 해보고 안 되면 내리면 되잖아요.
0: 네.
1: 예, 근데 되니까 뭐 내립니까? 예, 원키로 이혁 씨가 루머스 스톰까지 예, 커버를 했습니다.
0: 채널은 어떻게 찾아가면 돼요?
1: 그 이혁 정모 그 유튜브에 네.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또 그 일본 곡들도 제가 뭐 커버한 곡들이 있고
0: 네.
1: 예, 여러 가지 지금 또 앞으로도 새로운 곡들도 커버를 할 예정이니까 예,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사연으로 소개해드릴게요. HJ 누나님께서 이번 앨범 진짜 좋은 곡 꾹꾹 눌러 알차요.
1: 아 감사합니다.
0: 라고 끝까지 응원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올해 하반기 이제 이혁정 뭐 일단 공연이 굉장히 많고 뭐 외국 공연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1: 아니요 일단은 정해져 있는 저희 이제 공연
0: 네.
1: 그 7, 8, 9월에 지금 공연과 페스티벌이 여러 곳에서 잡혀 있기 때문에
0: 페스티벌도 많이 하는구나.
1: 예예. 예. 아 그리고 저희가 7월 25일에 공연하고 26일에 바로 또 충남 아산에서 또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요.
0: 네.
1: 예. 그래서 7, 8, 9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10월, 11월, 12월의 스케줄들이 또 채워지지 않을까.
0: 그렇겠죠.
1: 예예.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지금도 계속 잡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게

0: 날씨까지 계속 잡힐 거예요, 공연은요.
1: 그러니까 그 섭외하고 싶으신 분들 빨리 서둘러라 약간 이런 의미도 되네요.
0: 아, 그럼요. 예. 미리미리 예. 예.
2: 저점 매수 부라고 해서 예. 지금 빨리 매수하십시오. 예. 예.
0: 나중에 잘 됐을 때 하잖아요. 단가가 네. 다릅니다.
2: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하세요.
1: 지금 찬스네. 예. 네. 자, 아이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곡은 뭐 들을까요? 예, 음원으로.
2: 저희가 작년 가을에 발매했었던 그 발라드 곡이고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라는 네, 곡입니다. 디지털 싱글로 발매됐던 곡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앨범 타이틀곡 You Are Mine이 태토남의 모습이라면 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는 애견남의 모습이 담겨 있는.
1: 그래요.
2: 예예. 예.
1: 일단 뭐 물어보는 게.
2: 그렇죠. 예.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계속 드는 게 그게 짝사랑이거든요. 에이. 이렇게 짝사랑을 계속하는 게 이게 좋은 건가요? 아 나쁜 건가요? 이렇게 라디오, 혼자 예 생각하는.
0: 유아마인하고 완전 반대의
2: 예.
1: 개념이죠. 라디오 사연으로 진짜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2: 예예 예, 맞아요.
1: 누가 너무 좋은데 제가 계속 좋아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걸 그만해야 되나요?
0: 딱 그 내용이에요.
2: 네, 그런 마음에 그 내용이에요. 예,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자, 이혁정모의 마지막 노래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 이제 마지막 곡으로 걸어두시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합시다. 어떠셨어요?
2: 예,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예, 아유,
2: 예 워낙 제가 또 좋아하는 형님이시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직접 저희를 또 초대석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또 한번 불러주시면.
1: 아유 무슨 예.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와가지고 이 심야에 와가지고 연주에다가 노래까지.
0: 심야 전문입니다.
1: 아 맞네.
2: 예, 예. 심야 전문.
0: 야간 전문이고요.
2: 예, 예.
1: 좀 너무 이른 시각인가요? 오히려 지금.
2: 이제 보니까 목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뭐 혹시 좀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지금 신청해 주시면.
0: 이제 다시 유험한 해야
2: 예, 예.
0: 돼요.
2: 지금 예, 불러드릴게요. 아. 이 다음 혹시 그 방송이 예. 누구 방송이시죠 혹시?
1: 밤 12시에.
2: 예예. 예.
1: 이거 뭐 재방송이긴 한데.
2: 그래요?
1: 예.
2: 그럼 저희 그냥 계속 할게요.
1: 아, 그럴 권한. 예. 까진 없어요.
2: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예. 같이 잘리는 수가 있어.
2: 아, 그래요? 그럼 가야지.
1: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 그 만남에서 여기까지 13달 정도 걸렸는데 요거보다는 좀 줄입시다.
2: 아, 그러니까요. 아,
1: 그래도 될까?
2: 예, 그럼요.
0: 아, 당연하죠.
2: 예. 예.
0: 저는 사실 작년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예,
1: 아,
0: 연락이
1: 진짜요?
0: 없으셔가지고
2: 네.
0: 그래서 아 올 초에는 앨범 내면 꼭 불러주겠지 했는데 신기하게 딱 연락 왔어요.
1: 아, 네. 네. 뭐 딱 있죠. 우리가 또 보통 인연이 아니니까.
2: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그 미니 앨범 나오고 싱글들도 계속 나왔으니까
1: 네.
2: 아 한번 세준 형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가 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부담 드리는 건 아닐까 하고 저도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뭐 지금 이제 막 계속 바빠질 거라 뭐 저점 매수 어쩌고 하면서 나중에 네. 또 연락하면 아우 형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러지
2: 아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게
0: 예.
1: 상황을 보시고요
2: 예, 예.
1: 혹시
2: 예.
1: 모르니까
2: 예, 예, 예. 그렇죠.
1: 함부로 약속하지 맙시다
2: 그럼요 그때는 아 올려서 국악 방송이 어떤 방송입니까 예예 예. 감사합니다
1: 끝까지 큰 웃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음악과 재미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예, 늘 응원하겠고요.
0: 예. 예,
1: 공연 일단 막 임박한 공연 잘하시고
2: 예. 네.
1: 예, 그 뭔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혁정모를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정일영 씨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물보라 님이 청해 주셨네요. 여기 구로 오류동 폭우가 내려요. 쫀디 이따가 퇴근길 걱정됩니다. 그땐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할게요 하시면서 정일영 씨의 기도를 청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제 걱정까지. 예. 괜찮은가요, 좀? 예, 오류동 폭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디가 물보라시여가지고, 예, 물 걱정 안 하고 사실 것 같아. 왠지 굉장히 물에 강하실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삼숙이님은 또 무지 덥네요. 여기 창원은 비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아, 참 이렇게 골고루 내려주면 참 좋으련만. 1년에 우리나라에 내리는 그 강수량 딱 정해가지고 시기도 좀 나눠주고 지역도 배분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거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하면 그 정도 안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오늘 진짜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이역 정모 두분 덕분에 저는 약간 혼이 쏙 빠진 듯한 느낌까지 드는데. 자, 빠진 혼을 채우는 시간. K 클래식 한장 넘어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아, 요즘 우리가 듣는 가야금 연주곡, 특히 크로스오버 곡에는 25현 가야금이 많이 쓰이죠. 25현 가야금은 12줄 가야금과는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화성악기처럼 연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야금 본래의 특징은 조금 덜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25현 가야금을 가지고 가야금 본래의 매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연주를 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이슬기의 가야금 독주 앨범에서도 그런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는 낙이불류라는 제목으로 창작곡 음반을 발표해왔는데요. 낙이불류, 즐기되 지나치게 흥청거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의 풍류정신을 압축한 말이네요. 그 낙이불류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음반 시리즈 중에서 네 번째 음반, 찬란한 공존, 그 중에서 한 곡 골랐습니다. 이건용 작곡의 별과 시라는 곡, 이슬기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들어봅니다.

아, 왠지 밤하늘을 좀 바라보고 싶어지는 곡입니다. 예. 비가 오지 않으면. 별과 시라는 제목은요, 영어로는 Stars and

그 찬란한 공존을 가야금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전해집니다. 1279님께서 굉장히 긴 글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시간상 좀 줄여서 소개해드리자면 고요하게도 다가오는 아한줄한 줄의 일렁임은 누굴 닮아 구슬픈가. 이야, 역시나 이은밤의 히트 코너 K 클래식 정서 최고예요라고 글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영 작곡의 별과 시 이슬기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들어 한줄한 줄의 일렁임은 누굴 닮아 구슬픈가. 이야, 역시나 이은밤의 히트 코너 K 클래식 정서 최고예요라고 글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영 작곡의 별과 시 이슬기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K 클래식 한 장이었고요. 거의 11분 넘게 들었던 것 같은데 단일곡으로는 최장 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6357님께서 제가 오늘 찍었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너무 이쁘죠? 하셨는데요. 6357님이 어머나, 예, 하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살짝 비춥니다.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셨어요. 1554님은 이건 뭐예요? 집에 이런 게왜 있어요? 잡아줘요. 무서워요. 어머, 무슨 애벌레, 송충이? 뭐지 저게? 아무튼 애벌레처럼 생긴 애가 집안에 들어왔네요. 예, 저런 아이들은, 저렇게 통통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살포시 떠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다시 내다, 예, 나가! 이러면서 밖에 내다 주면은 또 자기 재살 일 찾아가겠죠, 뭐. 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뭐, 저, 요만한 게. 제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어? 자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큰게 사람인데. 낯선 건좀 무섭긴 하죠, 그래도. 자, 아, 오늘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군요. 예, 뭔가 그두 분의 피몰아침에 약간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질 만한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서 긴 연주곡 잘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슬슬 밤이구나 실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북천이 막다 커널과 김용우와 김여진이 함께한 어이 어러자리. 예. 옛날 표현으로 하면 접속곡입니다. 접속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얻는 데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인데요. 그저 새로운 걸 찾아 나서는 일만이 아니라 새로운 감수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새로운 눈을 얻게 되면 굳이 새로운 풍경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많은 걸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이전엔 미처 못 보았던 세상의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감수성이 형성되죠. 또 그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도 포용할 수 있는 드넓은 시선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은 피리의 풍성한 음색을 만날 수 있는 곡 자진한 잎 골랐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연주입니다.

계면조 두거 선율을 연주한 음악 자진한잎 감상하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남긴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얻는 데 있다 하는 말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눈, 새로운 시선은 이전에 못 보았던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똑같은

같은 풍경이라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예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시선도 포용할 수 있어서 일단 그런 눈을 지니게 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도 아주 귀하구나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도 다시 들여다보고 당연히 여겼던 것도 새롭게 생각해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도 더 깊이 바라볼 때 새로운 눈이 생겨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산책길 화두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얻는 데 있다 하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연주하게 될 음악도 들어보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순조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궁중정제 하나, 춘행무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춘행무의 정식 명칭은 춘행전이죠. 전자는 입구변에 구를 전자로 형성된 지적일 전자를 씁니다. 어느 봄날 꾀꼬리가 지적이는 그런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춤이라서 춘행전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화문석 돗자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 명이 추는 춤이라서 동작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춤이고요. 춤을 추는 사람은 섬세한 춤사위를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828년에 창덕궁의 연경당에서 초연이 됐는데요.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는데요. 민간의 사대부가를 모방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이 아담한 공간에서 춘행전이 초연된 건데요. 이 사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 베풀어진 연향에서 이 춤을 처음 추도록 했습니다. 이때 도입부에서 부르는 창사는 효명세자가 직접 지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무원이 춤을 출 때 입는 옷도 꾀꼬리를 상징하는 노란 앵사함을 입고 춥니다. 이번에 춘행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이거희의 박, 이준하의 창사,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춘행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이거희의 박, 이준하의 창사,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수년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창사를 들으셨는데요. 이 창사는 오원절구 중에서 첫 번째 다섯 글자인 빙정월하보 이렇게 다섯 글자만 노래했는데요. 곱구나 달빛 아래 걸으니 이런 의미죠. 예전에 실제 순원 왕후 사순연 때에는 이 오원절구시를 모두 노래했겠지만 들으신 대로 첫 번째 구만 노래해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 오원절구시 전체의 창사가 이렇습니다. 빙정월화보 나수무풍경 최애화전태 군왕 임다정입니다. 곱구나 달빛 아래 걸으니 비단 옷소매에 바람 일렁이네 꽃 앞에 자태 참으로 사랑스러우니 군왕의 정을 맡기시도다. 이렇게 오원절구시이고요. 효명세자가 지은 창사 중에 첫 구만 오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혜성 님께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총각 거시기가 이런 노래가 있나 봐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곡이 노총각 거시기가라는 제목이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 판소리라서 저희가 국악산책에서는 전통음악을 위주로 전해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입니다. 이 가곡장단이 원래 16박 한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곡의 노랫말로 장형시조를 쓰게 되면서 노랫말을 좀 더 촘촘하게 엮어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6박 한 장단을 10박 한 장단으로 엮어서 만든 편장단이 나오게 됩니다. 편장단으로 가곡을 노래할 때는 노랫말 전달이 아주 비교적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들으실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의 시조시는 우리에게 해동가요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수장이 지은 겁니다. 여러 꽃을 의인화해서 풀어내는 내용인데요. 장별로 한번 읽어볼게요. 초장 모라는 화중왕이요.

2장 향일화는 충신이로다. 3장 연화는 군자요 행화 소인이라. 국화는 은일사요 매화 한사로다. 박꽃은 노인이요 석죽화는 소년이라. 규화 무당이요 해당화는 창녀이로다. 4장 이중에 5장 이화 시객이요 홍도 벽도 삼색 또는 풍류랑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업 모라는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조창훈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종희의 해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들으셨는데요. 조선 후기의 가객 김수장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다양한 꽃 이름이 나와서 마치 꽃잔치 한판 벌인 화사한 장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열박 한장단인 편장단의 여러 꽃 이름을 엮어 부른다 해서 우리가 화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창가고 계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조창훈의 대금, 곽태규의 피리, 김종희의 해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수제천 골랐는데요. 이 곡의 원래 곡명은 정읍입니다. 백제시대로부터 이어지는 긴 역사의 음악

인 만큼 시간의 무늬를 간직한 곡인데요. 오늘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듣겠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3일 0시 3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신천 동두천시 송천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에서 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느린 행보라서 언제 도달할까 생각했는데 우보천리라고 하죠.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어느새 다 들어보셨네요. 16분 좀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더 많은 걸 자세히 볼 수 있게 허용하는 걸음이죠. 우리 음악의 유장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곡 수제천 공명으로 정읍 1장부터 4장까지 느긋하게 들어보셨죠.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도 즐거운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고요. 마들째님께서 함께 걷는 산책길은 새로운 눈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산책지기님은 새로운 눈으로 멀리 보고 가세요. 우리 길동무는 새로운 눈으로 옆을 살펴 함께 걸어갑니다. 누군가가 뒤처지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새로운 눈은 다른 사람과 달리 360도를 모두 살필 수 있는 눈이겠죠?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옆을 살피는 걸음, 뒤처지는 사람을 돌보는 행보 아주 중요하죠. 우리 마들째님 두루 고맙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제7회 가곡풍류보존회 정기연주회.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고 그 무대에 오를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7월 30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오후 7시 반에 열릴 가곡풍류보존회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가곡풍류보존회의 제7회 정기연주회가 되는데요. 지난 2017년에 창단된 이래 여창가곡, 남창가곡, 남녀교창 등 여러 형태의 가곡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간 다양한 기획을 통해 우리 가곡을 보존하고 발굴하고 전승하기 위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특히 올해가 금하 학율 선생이 이왕지 가학부에서 가곡 가사 시조를 전수하신 지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해라서 이번 공연은 바로 그 해를 기념하는 무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곡풍류보존회에서는 2022년부터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남녀창 가곡 다른 노랫말 발췌 작업입니다. 그간 잘 불려지지 않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랫말을 발굴하고 그에 걸맞는 반주를 연구해서 무대에 올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가곡의 여러 노랫말들은 사실 몇몇

한정된 노랫말만을 반복해서 주로 듣고 있는데요. 우리 가곡의 융성기인 조선 후기 무렵을 보면 하나의 선율에도 다양한 시조시들을 얹어 노래했기 때문에 가곡의 연주 곡목이 매우 풍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노랫말이 기본적으로 몇 백수에 달하는데요. 가곡 원류만 해도 900여 수에 달하는 가곡의 노랫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노랫말들 중에 지금 전승되고 있는 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곡풍류보존회에서는 그런 현실을 생각해서 계속 남녀창 가곡, 다른 노랫말 발췌 작업을 해오고 있는 거죠.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될 가곡 노랫말은 아마도 처음 듣는 작품이 대부분일 텐데요. 어떤 노랫말을 부르게 되는지 프로그램을 일부 잠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곡으로 무대에 오를 남창 가곡 우조 이수대엽의 노랫말은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조시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구야 가지 마라. 성낸 가마귀 흰 빛을 세울 세라.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덜어일까 하노라. 이런 시조시입니다. 이 시조시로는 그간 평시조 선율로만 노래됐습니다만 이번에 남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선율로 노래하게 돼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곡은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인데요. 역대 효자인 왕상과 맹종 등의 이야기를 담은 시조시 내용입니다.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뜬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평생의 양지 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 하는 박일로의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세 번째 곡 남창가곡 우조 두건데요. 그간 평시조로 주로 불렸던 시조 태산이를 우조 두거 선율에 얹어 노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곡은 여창가곡 우조 두거인데요. 노자의 도덕경 44장을 노래한 시조시 내용입니다. 지족이면 불욕이요 지지면 불태라 하니 공성 명립하면 많은 것이 기오르니 어즙어 환해 제구는 모다 조심하소서. 이런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이들 모두 평소 가곡의 노랫말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요. 새로운 시도라서 많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남창가곡 개면조 초수대엽, 여창가곡 개면조 평거, 남창 개면조 얼롱, 여창 반개반우 평롱 이런 선율에 역시 그간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시조시를 얹어 부르고요. 끝곡 남녀창 개면조 태평가 한 곡만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보시던 곡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체 13곡이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될 텐데요. 이번 제7회 가곡풍류보존회의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새로운 노랫말들과 그 노랫말에 맞춘 가곡 반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대에서 노래할 분은 국립국악원 정악단 수석을 역임한 홍창남 그리고 국가무용유산 여창가곡 이수자 강권순 두 분이고요. 가야금의 이지영, 검은고의 유영주, 대금의 김상준, 피리의 박영기, 해금의 윤문숙 등 여러분이 반주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리는 제7회 가곡풍류보존회 정기연주회 무대 가곡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곡 태평가 듣겠는데요. 이번 공연 무대에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번 공연 무대에서는 홍창남, 광권순 두 분의 노래로 부릅니다만 두 분이 함께 부른 음원이 없어서 오늘은 강권순의 노래로 태평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가장 끝곡으로 노래하는 음악이죠.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공연을 가시면 이분의 노래를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2026년 7월 30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무대에 오를 제7회 가곡풍류보존회 정기연주회 남녀창 가곡 다른 노랫말 발췌 그 다섯이란 제목의 공연 무대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곡풍류보존회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랫말을 발굴 소개하고 그 새로운 노랫말에 걸맞는 반주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무대가 벌써 다섯 번째가 됐습니다. 가곡풍류보존회의 이와 같은 작업이 앞으로도 쭉 전통을 쌓아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음악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성과로 남게 될 텐데요. 이 공연에서 새롭게 무대에 오른 노래들이 1회에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음원화돼서 우리가 계속 듣고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는데요. 경기 12작가의 하나 제비가 준비했습니다. 곡 제목이 제비가인데요. 이런 제목이 붙게 된 건 이 곡의 노랫말 중에 판소리 흥보과와 관련된 내용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 첫 부분은 춘향가의 긴 사랑과 노랫말인 만첩산중 늙은 범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남도잡가 세타령의 노랫말을 취하고 있어서 19세기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러 음악 속 노랫말을 엮어서 잡가화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육박 도드리 장단과 삼박 세마치 장단에 맞춰 노래하는 음악 경기잡가 제비가 듣겠는데요. 오늘은 검은고 반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효주의 소리 김준영의 검은고 연주 경기잡가 제비가 감상하시겠습니다.

검은고와 잡가발성의 조화가 멋스러웠네요. 춘향가와 흥보가 남도잡가 세타령의 노랫말을 엮어 부른 곡이죠. 경기잡가 제비가 들으셨는데요. 강효주의 소리, 김준영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쟁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인데요.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선의 음악을 이어받고 많은 부분 김일구 명인이 자신의 가락을 더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김일구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소리 공부를 하셔서 소리를 통한 내공이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했고요. 이분의 아쟁산조 또한 소리더늠에서 나올 수 있는 예술성 깊은 음악이 되도록 해서 섬세하고 세련된 가락이 두루 펼쳐져 있습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1970년대 후반 무렵에 틀을 갖추게 됐는데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장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 듣겠습니다. 조성재의 아쟁,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힘찬 운궁법이 주는 시원한 맛이 듣기 좋은데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김일구류 아쟁산조 들으셨습니다. 조성재의 아쟁, 김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쟁 연주자 조성재는 연주단체 바라지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연됐던 돈의 신이란 창극 무대에 올라서 연기와 연희, 연주를 함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산재 심청가 중에 골랐습니다. 신봉사가 우여곡절 끝에 황성에 들어왔는데요. 신봉사가 들어가니까 성명을 묻게 되죠. 이내 심황후에게 안내가 되는데요. 드디어 신봉사가 황후가 된 청희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둘의 상봉 과정에서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 극적인 장면 이번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이난초의 소리 조용복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야 수백 명 봉사들이 궐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 때 신봉사는 말썽 참내하였겠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게.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명령이시다! 신봉사를 메시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이랑 죄가 있난지라 어쩌려고 이러시오? 놈종케 죽을 때 잘 찾아 들어왔다. 내궁에 들어가니 그때의 심왕후는 은간 용궁에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는지 더욱 백수가 되었으니 심왕후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인 나무로 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부러지며 예! 예! 아리리다 예! 소맹기 아리리다 소맹기 사업기는 황주도 화동이고 더웠고 성명은 심하구요 중년 3월달로 산호탈로 상처고 의미 길은 딸자

연서 통양 쪄도 더 먹여 개우개

사월비로 근간도색 지내 갈제 요망한 중이 찾아와서 공양비 300석을 몽원사로시 주헌면 소맹이 눈을 뜬다으니 효성인 등 내 딸 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임당수 최수로 죽은 지가 3년이요 눈도 뜨지 못하옵고 저 식판

온 지가 53년인데 아버지라

보옵소서. 나를 보옵소서. 임당수 빠져 죽은 불우여 식심정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예. 아버지의 눈을 떠서 정의를 보옵소서.

나를 보지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지. 우도를 끔적끔적끔적거리더니 눈을 번쩍 떴구나.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적해적하구나. 신봉산 눈뜬 바람에 만자 맹인이 모두 일시에 눈을 뜨는 뒤 눈 뜨는데도 장단이 있던가 보더라. 만자 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남양 세갈무 뛰는 소리가 쫙쫙쫙 얻어지만은 무다 눈을 뜨 잔치에 먼저 와서 참례하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저 그 집에서 눈을 뜨고 이차 당동 무담맹인 종로에서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해내다가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무단히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졸다 번뜩 뜨고

신봉사가 중모리 장단에 맞추어서 그간 지내왔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심황후가 그 말을 듣고는 산호 주렴을 걷어버리고 버선발로 우르르르 달려들었다 하는 대목 감동적이죠. 또 딸의 얼굴을 보려고 눈을 꿈쩍꿈쩍 하다가 드디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훈김으로 만좌 맹인까지 모두 일시에 눈을 뜨게 되는 장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언제 들어도 마음 훈훈해지는 대목이죠. 강산제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보유자 이난초의 소리였고요. 조용복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타악장단의 시원한 음악 들을 수 있는 별신 골랐습니다. 별신은 동해안 별신굿의 별신을 말하는데요. 동해안 별신굿의 그것의 특징이 바로 타악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이란 점입니다. 다양하면서도 난이도 높은 온갖 타악장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오늘 이 음악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와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동해안별신굿이 타악기 위주라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가죽악기는 장구 하나

되고요. 수약기가 꽹과리, 징, 바라 이렇게 세 가지가 편성이 되죠. 또 여기에 태평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2박과 3박이 혼합된 여러 장단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드렁갱이, 푸너리, 청보, 삼공제비, 삼오동장단으로 이어진 음악입니다. 별신 듣겠습니다. 김덕수 3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입니다.

징소리의 여운이 오래가네요. 동해안 별신 곳의 여러 장단을 들을 수 있는 타악 연주 별신 들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2박과 3박이 혼합된 매력적인 장단들이죠. 드렁갱이, 푸너리, 청보, 삼공제비, 삼호동 장단을 이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소리, 원완

김철의 태평소 연주 별신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앞서 심청가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는데요. 신봉사가 눈 뜨는 대목이 새로운 눈을 찾는 순간을 노래하고 있군요. 신봉사는 한평생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새로운 눈을 찾았으니 이제는 청이와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들으면서 요즘 피어나는 꽃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잠시 꽃 구경하는 듯 마음이 풍성해졌는데요. 충신을 상징하는 향일화, 그리고 군자를 상징하는 연꽃, 노인을 상징하는 흰색의 박꽃도 벌써 피어나고 또 희고 탐스러운 모습 아주 보기 좋던데요. 이런 꽃들이 한참이라서 요즘 우리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푸른 연못의 시선을 온통 사로잡는 연꽃, 참 보기 좋게 피었던데요. 아직 주중이라서 나들이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꽃이 다 지기 전에 이번 주말 혹은 휴가 때에 이런 꽃들 보러 나들이 나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준비한 음악은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자준굿거리인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송지원이었고요. 여러분 오늘도 안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자진굿거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하고 있어 그걸 하네.
1: 뭐하네?
2: 뭐하네? 배 바꿨어. 일로 갑시다.
1: 자, 그럼 노한군 전서 복권.

보러 본가

아닌 게 아니라 잘 지내시오. 잘 지내요. 발맵새도 오입쟁이로 생기거니와 풍채가 잔이 잘났소. 그러나 미간에 화망살이 비쳐 세상에 있거든 죽을 지경을 여덟 번 당하겠소. 오, 그분 최면에 방정 맞은 소리를 하는군. 그래, 내 모양이 어찌 그렇게 생겼단 말인고? 내가 이럴 테니 잠깐 들어보시오. 일개한테 큰 대신

군대 들지 않고 발바닥만 알짝알짝 터진 도시 한진고동 최왕후 은호주 1월 9초 북해상 소중한 은원이요 거주려 죽을 터키 세굴동 고부리고 삼동구 생을 개구 지내 백도 홍행 주지로르 추진구 복을 채우라 의심사 궁곡을 찾고 찾아 이리저리 길을 쪼개 골골이 묻힌 건복 달개감 잘게요 폭 목에 선난 건 내받은 응조로다 목달 제그 제거되며 그냥 제사가 들락들락 제속고기가 될 것이오 청천은 떠난 것도 깨대구리 덮치려고 그려 드는 소리 지시를 휘어들어 머리 입고 사냥개 금상골로 기어 올라 파고파고 뛰어갈지 돌게로 올라 호두덕 호두덕 소활짠 해로 와라 해동창 바람에 지두름에 빼진 새 공작이 마루 들어당사 저 꿀지 방울딸 저 죽지 지고 수루루루루루루 그대 귀 전 양발로 당그락 그제 보다가 꼬부렁한 주둥이로 양비가 굴치 떼먹을 콰!

너는 그러면 네가 가까지요 산중동으로 돌지 중동으로 돌면어 소가 그 숨은 포수고 난 털깨로라고 불체리 난도 포수 북한도 부산을 짓고 상사반물을 괴물 초청 화약탑사 지르러 런도 반달 같던 방에씨 고추 같던 불을 전적하는 제 길이고 반만일이 써서 단은 특히 친구리 보고 꾸르르르르르르 다 그러면 네가 가니까 너는 들로 내리지 들로 내리면 초동 목수와 이들이 풍둥이 들어매고 몸 남겨 호가 되면 머리도 뚝 존

칠룡한 태주간양 적벽항상화진주 조맹덕정신이라 거해주려 저골도 있게 징암절 석간토모로 기운 없이 올라갈지 저룽꼬리를 낳대죠 요리깡짱 조리깡짱 깡짱 접동 뚫을지 코끈것이 내나고 미궁계 조총론이 그 안에 반란인 반란 세상 나는 쓸래 초생모사 자네 신세한가 허다 두드리면 무신용으로 유산 무신용으로 안월 아까 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였단 그런 거짓 부르기를

어째 별주부가 귀변을 내놨던지 토끼가 딱 돌려갔다. 할일 없이 수궁으로 따라가는디 저래 눈 앞에서 황금황금 토끼나 뒤에서 깡총깡총 하루 수별을 날려가르쳐

일거 짐 모았고

여보시오 별주부, 우리 여호사춘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소. 내가 용왕이 된다도 정말 참갈 수가 없소. 별주부 기가 막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마는 저놈 심술이나 들어보시오. 먹을 때는 제가 앞을 서서 가고 죽을 때는 퇴서방을 또 앞을 세워갈 테니 내일 아침 더구다나 김포수 날래

총알 꾸르르르 탕! 오, 그 탕 소리는 빼래도 그분이. 그렇다 내 안 갈 리가 있겠소마는 여기서 수국이 얼마나 돼요. 별주부가 다시 구변을 내는 뒤 수국!

준비서를 할 것이니 염려 말고 따라갑세. 그러면은 갑세.

울어도 온가루뱅이 오상연월 속에

주나 주라 참말로 내려갈지 그날 써말고 풍일이 사나와 물결이 워드드드드드

풍일이 사나와 물결이 어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저물 보아라. 내 저물 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고도 정말 못 가겠다. 이놈이 따뜻한 양지 쪽을 찾아가서 지 얼굴을 좋은 반찬 조막 되자그러듯 되자그고 귀를 떨고 야단을 하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배살하러 가자는데 용당기 뒷줄 짜시듯 자시는 걸 내 안이 곱살 싫어서 못 보겠다. 응? 옳태 먹고 말태면 말아라.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물에가

나가서 동당 떠노니 토끼 하나는 말이 여보 별주부 그렇다 내 아니 갈 리가 있겠소? 좋은 수가 있어. 버드나무까지 잡고 뒷발 정거 보아 목물지면 가도 더 깊으면 갈 수 있어. 글랑한 그리하오. 이놈이 조훈 꿰낸 치라고 버드나무까지를 잡고 뒷발을 막 정글라 할 적에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김생이라 편전 살과 같이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특히 뒷발목을 꼭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 늘어가니 토끼개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놓아라. 숨내겨 못 살겠다. 나 좀 살다오.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 되느니라. 행해라도 간노국가 싶보다 내 등에 가만히 옆에 수궁 귀개이나 하고 가자꾸나. 응?

어디 300 적보상까지 인류로 알게 하려 입고 바다

아닌 게 아니라 대처 줬소 좋아. 어서 들어가서 나 훈련대장 좀 꼭 살게 해주시오. 그때여 별주부는 영덕정 너른뜰 공손히 복자야 여짜오되 말리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현세뇨. 용왕이 반기하사 수로 말

이럴 무사히 다녀왔으면 토끼를 어찌 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럼 토끼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영을 내려놓으니

출사도 잡집이 둘러싸고 대기 겸체 잡는 거 동정문 출사 도적 잡도 덜게 되게 날 꽉 잡고 네가

더욱 좋다. 삼복 다람에 놀아자 약계장도 좋거니와 네 가를 대오게 탕대를 먹고 내 껍질 빗겨내 잔장 무엇 갈거든 별이오 현란중 혈담에는 만병의 초는 맹약이라.

아저씨인가 소같이죠.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더 단어 떨어져봐. 두피죽 살찌 다리 양을까 저녁 궁팡 후박 없이 난 안 먹고 햇불배에 활도 메고 내가 백견에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 오줌만 걸음 어르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소가지에 뭐라고.

절지 말이다 이제 이런 고백금도 대가로 먹었으니 눈을 산채 불안다가 대왕절에 바쳐서 뭐 정금상을 아주 주랴 들거라 우후 대가를 잘 먹어 벌그란 주장 따로 꼭 찔러들어 오, 그 수국 나묘라 하는 거이다.

들어가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 지장과 청택 지진이 좌우롱이 허였거나 눈만 깜짝하고 있을지게 용왕이 분부를 하시되 네 토끼들어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다른 무른징 네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하늘 마라. 토끼가 생각하니 저놈한테 속절없이 돌려와서 임재없이 꼭 죽게 생겼구나. 한껄을 얼른 내어 배를 의심없이 척 내밀이며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생각하시기를 저놈이 배를 안 떼일라고 무수히 잔말이 심을 텐디 의심없이 배를 척 내밀이니 피로 곡절이로구나. 네가 무슨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려무나.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예전 우리 선조들은 한여름 뙤약볕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부지런히 들리를 시작하고 한낮에 볕이 가장 뜨거울 땐 큰 나무 그늘이나 툇마루에 앉아 숨을 골랐죠. 그리고 해가 한풀 꺾이고 나면 다시 몸을 움직였습니다. 더위를 이기려 하기보다 슬쩍 비켜가는 지혜였는데요. 올여름 우리도 연일 무서운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 경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이는 기존의 폭염 경보로도 경각심을 주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더위가 예상될 때 그럴 때 최상위 경고로 알리는 겁니다. 유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 시작하는 시간을 앞당기고 한낮

이제는 작업을 멈추고 또 사람들의 외출 시간까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달라지고 있다면 우리의 시간표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낮에 외출을 미루고 아침 저녁에 선선한 시간을 더 잘 쓰고 더울 때는 참지 말고 쉬는 것. 그건 더위에 지는 일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남창가곡 계면조 편삭대엽 진국 명산입니다. 노래의 김병호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남창가곡 계면조 편삭대엽 진국 명산이었습니다. 노래의

김병호였습니다. 오늘은 7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폭염이 우리 생활의 시간표를 바꾸고 있죠. 영국에서는 더위를 피하려고 청소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2시간 일은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한낮에는 농산물 수확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한낮 야외 영업을 중단합니다. 스페인 여름의 상징 같았던 그 테라스에서 먹는 점심이 사라진 거죠. 더위 때문에 입는 옷도 일하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참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더위를 견뎌야 하는지 아니면 달라진 날씨에 맞춰 생활도 바꿔야 하는지 말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아유 나 때는 에어컨 없이도 잘 버텼어 하시면서 더위를 참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잘 피하고 잘 쉬고 한낮에는 일을 조금 늦추는 것도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이 힘들다고 할 때 그 말을 믿어주고 휴식을 취해주는 것 어쩌면 올 여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목요일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 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목요일 2부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 알아두면 쓸모있고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살짝 말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서도민요 긴남봉가, 자진남봉가, 병신남봉가, 사설남봉가 듣습니다. 소리의 김정현 외 여러분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서도민요 긴 남봉가, 자진 남봉가, 병신 남봉가, 사설 남봉가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김정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우리 음악의 온전한 전승을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기록해온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가운데 보물 같은 곡들을 엄선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새음원 시리즈 오진수의 경기도 도당굿 음반 가운데서 부정청배를 들어볼까 합니다. 청배는 청할 청, 모실 배, 신을 정중히 모셔오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부정청배는 구슬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정을 걷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을 맞이하는 첫 번째 절차인데요. 도당굿은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의 평안,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올리던 공동체 의례로 서울과 인천, 수원을 비롯한 경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 도당굿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활행이라 불리는 남자 무당들이 굿을 이끌어왔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판소리를 닮은 소리와 힘있는 장단, 여기에 춤과 연희가 어우러져 예술성 또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평무와 진쇠춤, 사물놀이와 경기 시나위 같은 우리 전통 예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주실 오진수 명인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도 도당굿 전수교육사로 도당굿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물론 무대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부정청배는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평안을 기원하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소리인데요. 장단의 흐름과 무가의 울림을 따라가다 보면 굿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의 음악이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무가와 장구의 오진수, 징의 변진섭입니다. 부정청배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전시 해를 내어 강화를 동달할 때 실롱시 따비를 잃었구나. 높은데 밭을 불고 깊은데 눈을 불어

말이야. 첫 번째 곡을 잡으시니 경상도 경주 땅은 김부대왕의 제국이요. 두 번째 곡을 잡으시니 전라도 전주 땅은 백자의 왕의 제국이요.

한양터 잡으실 때 누가 잡으셨나 강남 소나온 무학이 땅끌을 손에 들고 지두선은 품에 풀고 선지주종 군룡산이오 수지주종은 낭아수라 천상일수는 각별됐는데 세문안 되고

광주의 분수원은 영산품의 남양은 제명장 금과 천 꽃대 주며 양한산 군소설량 동네 방세 다니실 때 이도당 할아버지 저도당 할머니 근구 영산 집터 분양 마련할 때

가을 산풍목이나 푸른 조산이 둘러 있고 한가운데 용목토라 누런 조산이 둘러 있고 경상도 태백.

도망강이 청룡이라 압록강이 치수가 되어 아래대골 우대골 경복궁 세대골 인

부정가망 초부정상가망 마누라님 출거이 다녀가실 적에 금이 조창우시는 님민씨에 아니 오시랴 상청은 38중 청은 28

삼일 복을 주며 만만추렁을 비는 정성이고 오늘 다 수많은 영정 산부정 들부정 거리부정 사람주고 상문부정 우마 대마 영마부정 떨어든 부정 물리시고 1년 12달에 300원 60일 험난한 시절을 살아가도 동네 방송이 편안하고 대동일판이 편안하고 집집마다 가족마다 부모 자손들 편안하고

오진수의 무가와 변진섭의 징으로 경기도 도당굿 부정청배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흔히들 굿을 신에게 비는 의식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바라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안녕을 기원했던 우리 선조들의 공동체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에서는 앞으로도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 담긴 의미 있는 우리 음악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황곡 들려드리죠. 연주의 국립국악원입니다.

유황곡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어르신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흔히 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게 되죠. 그런데 노년기에는 질병 못지않게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노쇠입니다. 노쇠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근육이 줄고 기운과 회복력이 떨어져 작은 변화에도 몸이 쉽게 무너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같은 연세여도 누구는 바깥 활동을 잘 이어가지만 누군가는 잠깐 걷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유심히 살펴봐야 할까요? 먼저 예전보다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자꾸 빠진다면 단순히 입맛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또 쉽게 지치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근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혼자 걷다가 자꾸 비틀거리거나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이 유난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약 챙겨 먹는 일이 전보다 자꾸 헷갈리거나 하던 일이 예전보다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 역시 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는 어떤 것을 챙겨야 할까요? 먼저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잘 먹는 일이 기운을 지키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기와 생선, 달걀, 두부, 콩처럼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끼니마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면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좋죠. 그런데 무리하게 오래 하기보다 걷기 또는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운동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쪽이 좋습니다. 집안 환경도 미끄러운 바닥이나 어두운 조명 또 걸려 넘어질 만한 전선과 물건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여름철에는 아유 나이 들면 원래 이래 하고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고 또 기운이 없고 걷는 게 불안해졌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노쇠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길타령 함께합니다. 연주의 김세경 외 여러분입니다.

길타령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김세경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정재국류 피리산조 준비했습니다. 피리 연주의 김경아, 장구의 홍석복입니다.

1부 마무리곡 정재국류 피리산조 들으셨습니다. 피리 연주의 김경아, 장구 연주의 홍석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죠. 풍경소리 마련해두고요.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죠. 풍경소리 마련해두고요.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혹이란 지식, 상식을 전해드릴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모래사장이 펼쳐진 여름 해변에 커다란 팝 아트 작품이 등장했는데요. 지금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서 세계적인 팝 아트 작가 필립 콜버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필립 콜버트는 강렬한 색감과 함께 자신의 대표 캐릭터인 랍스터를 활용한 작품으로 잘 알려진 현대 미술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형 랍스터 풍선 조형물 3점이 낙산 해수욕장 B지구 행정봉사실 앞 일원에 설치됐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익살스러운 랍스터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해수욕과 함께 색다른 볼거리도 즐길 수 있겠는데요. 가족이나 손주들과 양양 쪽으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하고 계신 분들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은 씨는 오는 8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시원한 동해바다와 현대미술이 만나는 곳 낙산해수욕장의 특별한 풍경을 올여름 휴가에서 만나보십시오. 자, 다음은 관동팔경입니다. 소리의 박일엽, 장구의 이문주입니다.

0: 것을 알고
1: 관동 팔경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박일엽, 장구의 이문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황병기 작곡의 하림성 들려드립니다. 하림성은 신라 진흥왕 때 우르기 연주했다는 하림궁에서 이름을 따온 작품인데요. 고요한 옛 성터에서 아득한 과거의 가락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담았습니다. 앞부분은 적막하고 고독하게 흐르고 뒤로 갈수록 중중몰이 장단의 밝고 힘찬 선율이 펼쳐지는데요. 신주시의 대금 연주와 강현주의 피아노 연주로 하림성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하림성 들으셨습니다. 대금의 신주희, 피아노의 강현주였습니다. 다음은 도솔천 함께 하실 텐데요. 검은고의 구교임, 장구의 김웅식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은 냉동실 문만 열면 만날 수 있지만 한때는 왕과 귀족이나 누리던 귀한 사치품이었던 것. 네, 얼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유리잔 속에서 달그락달그락 얼음 부딪히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죠. 냉커피에도 얼음, 콩국수에도 얼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얼음을 넣는데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한여름에 얼음을 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호사였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제빙기도 없으니 겨울에 언 얼음을 잘라 몇 달 동안 녹지 않도록 보관하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 만년설을 힘들게 가져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초 미국 보스턴에서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프레데릭 튜더. 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여기는 겨울마다 연못이 꽁꽁 얼잖아. 이 얼음을 잘라서 더운 나라에 가져다 팔면 어떨까? 하지만 당시 사람들 귀에는 거의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얼음을 배에 싣고 가서 판다고? 어머, 미쳤나 봐. 도착하기 전에 다 녹을 텐데.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1806년 22살의 튜더는 정말로 배에 얼음을 실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채취한 얼음 약 130톤을 범선에 싣고 카리브해에 있는 열대 섬으로 떠났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져간 얼음이 녹기도 했고 정작 현지 사람들은 얼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튜더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얼음을 크기가 일정하게 잘라 서로 빈틈없이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음은요, 공기와 닿는 면이 많을수록 더 빨리 녹습니다. 그러니까 얼음끼리 촘촘하게 붙여놓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면적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톱밥 같은 값싼 재료를 단열재로 이용했습니다. 목재를 만들고 남은 톱밥이 얼음 주변으로 들어오는 열을 막아주는 훌륭한 재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현지에 얼음을 보관할 창고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음 넣은 음료의 맛도 보여줬습니다. 미지근한 술과 얼음을 넣어 만든 술. 한번 맛을 본 사람은요, 어느 쪽을 찾을까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음 연못 듣겠습니다. 해금 연주의 안진성입니다.

방금 곡은 얼음 연못이었습니다. 해금 연주의 안진성이었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833년 튜더의 얼음 무역은 정말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보스턴에서 얼음 약 180톤을 싣고 인도의 캘커타까지 떠난 건데요. 냉동선도 없던 시절 항해에는 넉 달가량 걸렸는데요. 도착했을 때는 약 100톤가량의 얼음이 녹지 않고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전기도 없고 냉동기도 없고 오직 단열 기술과 저장 방법만으로 미국의 겨울을 잘라서 인도의 여름까지 가져간 것이니까요. 그래서 튜더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얼음 왕. 그런데요, 미국의 그 프레데릭 튜더가 있었다면 우리 선조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얼음을 저장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음을 저장했다는 기록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얼음이 아예 국가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서울 한강이 꽁꽁 얼면 겨울철에 얼음을 잘라내서 빙고라는 저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빙고와 서빙고죠. 네, 동빙고의 얼음은 주로 국가 제사에 쓰였고 서빙고의 얼음은 궁중과 관리들에게 나눠주거나 때로는 환자나 죄수들에게도 공급했습니다. 너무 흔해서 귀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것들 중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엉뚱한 상상과 오랜 실패와 또 기술과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한겨울 한강에서 얼음을 잘랐고 누군가는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데도 배에 얼음을 싣고 뜨거운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한여름 유리잔 속에서 들려오는 달그락 달그락 그 작은 얼음 소리 하나에도 시원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 사이였습니다. 자, 고드름 듣겠습니다. 가야금의 한혜진입니다.

들으신 곡 고드름이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한혜진이었습니다. 방금 지식과 상식 사이 함께 하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얼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무리 곡입니다. 소낙비 들려드리죠. 연주의 김주홍 외 여러분입니다.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날씨가 좋을 땐 모르다가 장대비가 쏟아지거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지붕 끝 처마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처마 같은 존재들이 있죠. 그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내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 굵은 장대비와 뜨거운 햇볕을 대신 맞아준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내 삶의 처마가 되어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반디의 연주였습니다. 노래 제목은 플라잉이었고요. 자, 오프닝에서 지붕 끝 처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한옥의 처마는 길이가 평균 1m, 최고 2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라든지 혹은 햇볕이 너무 뜨겁다든지 이럴 때 뭔가 비를 피하게 해주고 또 햇볕을 피하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오늘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 인생의 처마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마가 될 수도 있고 우산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힘들 때 말없이 비를 막아주고 그늘이 되어준 사람,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누구라도 좋습니다. 오늘 문득 내 인생의 처마가 되어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삶의 처마가 되어준 존재에 대한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노을양의 노래 듣습니다. 숨비소리.

노을양의 순비소리 이어드린 곡은 절대가인의 나비야 청산가자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내 인생의 처마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산멋쟁이님, 오늘은 장모님이신 김부순 여사님의 88세 생신이십니다. 점심에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드릴 건데요. 증손자도 얼마 전에 보셨거든요. 싱글벙글 하시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축하해주고 그 축하를 받으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의 처마 같은 존재가 되셨을까요? 김부순 여사님. 아, 그러니까요. 오늘은 축하 많이 받으셔야 되는 날일 것 같아요. 자, 9042님,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처마 같은 존재이십니다. 아이 둘 키우며 정신 없을 때마다 반찬 싸들고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오래전 이야기네요. 아이고, 오늘따라 또 서울은 비와요. 비도 오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도 나고 보고 싶은 마음은 차오르고 마음이 좀 울적하시겠네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오늘 좋은 날 될 겁니다. 6671님, 저에겐 우리 큰딸이 그런 존재입니다. 남편 병간호로 지쳐있을 때 말없이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제 건강도 챙겨주고 제가 어느새 딸을 많이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따님이 착하시네요. 진짜 말없이 와서의 밑줄 하나 쫙 긋습니다. 꼭 같은 일을 해도 말이 좀 덧붙여지고 그 말에 어떤 강도가 세게 나오면서 할 일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처마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마움 한번 차곡차곡 쌓아나가 보죠. 8744님의 신청곡 함께 듣죠. 중앙컬처밴드 원의 노래와 연주로 너영나영입니다.

중앙컬처밴드 원의 노래와 연주로 너영 나영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내 인생의 처마 같은 존재에 대한 사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284님,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아내와 결혼한 일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 때도 잔소리 한마디 안 했고요. 묵묵히 저희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배 나왔다고 자꾸 잔소리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배 나오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1176님, 제가 갱년기로 힘들어할 때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매일 저녁 함께 걸어준 남편. 사람이 참 무뚝뚝해도요 고마운 면이 많아요 라고 하셨어요. 츤데레시군요 남편이. 백수경님, 그저께 큰아이 방학했고요. 오늘 작은애 방학합니다. 드디어 방학 모드로 변신합니다. 과연 저는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껄껄껄 하셨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즐거워지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큰아이 작은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방학 때도 우리 엄마는 나에게 처마 같은 존재였다. 우산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자, 한충원의 연주로 푸른맥박 청성곡 함께 듣습니다.

일렉트로닉 음악과 우리 소리가 만났습니다. 국악전자유랑단의 연주와 노래로 옹해야 들려드렸고 그에 앞서서 한충은의 푸른 맥박 청성곡까지 두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처마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에 대한 사연 받고 있는데요. 5920님, 저는 우리 막내 동생이 그렇습니다. 부모님 병간호를 도맡아 하면서도 누나들은 바쁘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늘 웃는 동생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책임감 있는 막내 동생 든든하시겠어요. 그죠? 4829님, 20년째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 동네 친구가 저에겐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아플 때 병원도 데려다주고 혼자 밥 먹을까봐 반찬도 챙겨줬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친구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대부분 다 가족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가족 같은 친구 이야기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막 급할 때는 가족은 어쨌든 뭐 같이 살지 않는 이상 오갈 때 시간이 또 소요되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누군가가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좋죠. 유명준님, 30년째 시부모님과 아들 셋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장 고맙고 감사해요. 정숙현, 사랑해! 라고 하셨어요. 네, 사랑 듬뿍 전하는 그런 여름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쓰담의 노래와 연주로 봄나비처럼 부제가 태평가입니다. 함께 듣죠.

쓰담의 노래와 연주로 봄나비처럼 태평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한철의 청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비롯해서 시벨리우스 스트라우스의 명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연은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국악을 전공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2026 청소년 국악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2일부터 8일까지 충북 영동국악체험촌에서 6박 7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민요와 시창 청음, 타악, 무용 기초 수업을 비롯해서 정악, 민속악, 합주, 춘행전 등 전공별 심화 교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2009년생부터 2013년생까지의 국악 전공 청소년이며 참가비 5만원에 숙식과 교육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신청은 7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받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은 무슨 퀴즈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강원도 정선아라리를 갖고 왔어요.
0: 오.
1: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보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들으셨쥬? 가사에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땡땡 질라나 라고 했는데 효과음에 가려진 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폭염, 2번 장마, 3번 태풍, 4번 쓰나미? 아, 진짜 PD님! 쓰나미는 바다에서 오는 거잖아요. 암튼 요새처럼 비가 며칠씩 주룩주룩 올 때 생각나는 말이에요. 이제 감오시죠.
1: 네, 오늘은 정선 아라리 속 가사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자, 소리 중에서 억수하고 뭔가 가려졌어요. 쇼아 하는 소리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맞히시면 정답 아시기 쉽습니다. 자,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고요.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 풍경을 노래한 대목인데요. 요즘 또딱그 시기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건데 맞춰보시죠.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폭염, 2번 장마, 3번 태풍, 4번 쓰나미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드리니까 도전해보시죠.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추다해의 노래로 좋다, 잘한다, 좋다 듣습니다.
1: 덩덩덩덩덩덕쿵 어떻게 해 주신지 모르겠고

0: 슈다의 차지스의 좋다, 잘한다, 좋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호의 퀴즈 문제 풀고 계신데요. 정선아라리 속 가사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땡땡 질라나에서 이 땡땡은 무엇인가요가 문제였고요.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고 비가 내릴 것 같은 풍경을 노래한 대목이다. 요즘이 딱그 시기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요. 1번 폭염, 2번 장마, 3번 태풍, 4번 쓰나미. 이건 아닌 것 같죠? 보기 4개 드렸습니다. 보기가 3개로 좁혀진 오늘의 퀴즈. 과연 정답 많이 맞추셨을지. 1510님, 오늘도 비 오는 출근길에 청호해드린 햇살과 함께 합니다. 정답은 2번 장마로 보내주셨고요. 5955님,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저희 할머님이 관절이 아프실 때 종종 부르시는 소리. 2번 장마가 정답입니다. 라고 확신에 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078님, 제가 오늘 생일인디요. 옆지기가 미역국 끓여놓고 풀 베러 갔네요. 땀을 비 오듯 흘릴 텐데 수박 화채 만들어 놔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은 장마로 보내주셨습니다. 장마철에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7426님, 정답 2번 장마. 장맛비는 오늘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욕실 청소하고 손빨래하느라 출첵이 늦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다들 이런 이른 시간에 뭘 많이 하셨어요. 더운데 불 앞에서 미역국을 끓이질 않나. 욕실 청소, 습한데 더 습한 욕실에서 청소를 하시질 않나. 예? 잘하셨습니다. 자, 정답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창호야.
1: 오늘 정답은 2번 장마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응이.
1: 억수장마는 여러 날 동안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장마철을 말한대요.
0: 아, 그렇구나. 요즘도 비가 한번 시작되면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잖아. 창호야, 우산 챙겼어? 응, 조심히 다녀. 응.
1: 언능 맑아져갖고 친구들이랑 나가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그러게.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선물 당첨자 5955님 범장기지 떡 드리겠습니다. 아하. 축하드립니다. 2589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드리고 1510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 오는 출근길에 아하 나 막창 받는다 하시겠네요. 자, 다시 한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5955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2589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1510님께는 소금구이 막창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 애 연주, 그리고 박정미의 소리로 정선아리랑 듣는데요. 이곡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해요. 근데 2부 오늘 제가 빠르게 나타나는 날입니다. 손님 오시는 목요일이잖아요. 자, 2부에서는 소리꾼 차혜지 씨가 출연하는데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하는 거 아시죠? 자, 음악 듣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2부 첫 곡, 김수현 명창의 소리로 육자백이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에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6분 0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발라드 음악도 계절에 따라서 어떤 발라드가 좋은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 여름 발라드. 여름에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막 현악기 오케스트라 연주가 막 들어있고 이러면 좀 가을 느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노래는 피아노와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뭔가 정갈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발라드라고 생각했고요. 음식으로 따지면 살짝 신맛만 가미된 여름 나물 반찬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쿠스틱 콜라보의 노래입니다. 묘해 너와 라는 노래이고 이 노래 만든 사람은 싱어송라이터 심현보 씨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드라마에도 쓰였는데요. 2014년 방송된 K본부 드라마 연애의 발견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유미, 에릭 이런 분들이 주연한 드라마인데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과 그때 느끼는 묘한 감정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자, 호소력 짙은 목소리 그리고 감성적인 멜로디의 노래 묘해 너와 어쿠스틱 콜라보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보죠.

0: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듣고 왔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우리 동네 슈퍼스타는 소리꾼 차예지 씨 모시고 얘기 나누게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다들 켜셨나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덩덕궁 앱에도 보이는 라디오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요. 너튜브에서도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들으면 더 좋죠. 자, 차예지 씨 만나보겠습니다. 천하 씨,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은 가장 뿌리 깊은 우리 소리와 가장 뜨거운 소리를 한 몸에 품은 음악가입니다. 로커의 심장을 가진 소리꾼 차잠 밴드 차예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차예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꾼 차예지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와, 그러니까 아니 로커보다도 더 로커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던데요? 원래 락음악,
1: 네,
0: 락음악이 먼저였죠?
1: 아니요. 아,
0: 소리꾼이 먼저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와, 진짜 저는 최근에 이 정도 네. 여성 락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너무 감사합니다.
0: 어떻게 그게 돼요?
1: 아마 근데 소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0: 예.
1: 비슷한 결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 아~
1: 이런 뭔가 수련을 오래 하신 분들이 예.

0: 어떤 그런 락커의 에너지를 좀 가지고 계신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 그런 맞아. 생각도 합니다.
1: 사실 이렇게 여러 무대들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중 가수와 네. 소리꾼이 나란히 서서 노래하는 그런 콜라보 무대를 보잖아요.
0: 네.
1: 대중 가수가 대체로 먼저 불러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는데 먼저 불러 락커들도 막 노래를 불러요.
0: 네.
1: 그 다음에 소리꾼의 딱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성음의 깊이가 강도가 좀 달라요. 네. 아,
0: 너무
1: 그만큼 소리... 다들 수련을 많이 하시기
0: 그렇죠. 오래 수련하시기도 하고 네. 네.
1: 자, 차혜지 씨 아주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일을 해오고 계셨는지 간단히
0: 네.
1: 최근에 근황
0: 네.
1: 한 작년 한 6월부터 네. 살펴볼까요? 자, 짚어봅니다. 네.
0: 제가 작년 6월 1일부터 이제 또 9월 8일까지 100일 동안 혼자서 100일 상공부를 또 들어갔다가 나왔고요.
1: 우와 네. 진짜 날짜 이렇게 수 세하려가지고
0: 네,
1: 헤아려가지고 100일 딱 100일 채우는 딱 거예요?
0: 그래서 101일째 나오는
1: 우와
0: 네.
1: 작년 6월부터 9월 8일이면
0: 네.
1: 작년 여름은 없는 거네요?
0: 없었죠. 그쵸?
1: 그냥 그 산에서만 그냥, 일어났던 그쵸? 걸로. 그랬고.
0: 네. 그리고 바로 나오자마자 이제 한 달 휴식기도 컨디션 회복하고.
1: 딱 한 달 되는
0: 네,
1: 날.
0: 네. 한 달 되는 날 이제 제가 춘향가 완창을 남산고각당에서 또 올렸습니다.
1: 우와. 그러면 상공부에서
0: 네.
1: 그 김세종제 춘향가?
0: 네.
1: 그걸 하신 거예요?
0: 네. 상공부에서 공부를 한 거를 이제 결과. 발표까지
1: 아,
0: 네 이어서
1: 가는구나.
0: 네 발표를 하게 됐어요.
1: 와 그리고
0: 네.
1: 10월 25일에
0: 네.
1: 결혼하셨어요?
0: 제가, 네 제가 결혼까지 이제 아주 야무지게 일정을
1: 아니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 기간이 있어 신혼집도 해야 되고
0: 네.
1: 뭐 냉장고 사야 되고
0: 맞아요,
1: 뭐 예물도
0: 맞아요,
1: 맞춰야 되고
0: 맞아요.
1: 부모 그거를 10월 8일
0: 네.
1: 춘향가 완창 이후에
0: 네.
1: 설마
0: 네.
1: 한 보름 정도만에 하신 건 아닐 거고
0: 남편이 혼자 준비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상공부 제가 공부하는 바람에 남편이 혼자 결혼 준비를 거의 다 해줬고
1: 네.
0: 뭐 청첩장 봉투 넣는 거는 제가 소리 열심히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면서 이제 봉투 집어넣고
1: 산에서요?
0: 네 산에서 집어넣고
1: 청첩장 집어넣고
0: 네 그리고 이제 오빠 전달해주면 이제 오빠가 청첩장 돌려주고 또
1: 아 그러면
0: 네.
1: 상공부가 엄청 깊은 첩첩산 중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고
0: 네
1: 차로
0: 네?
1: 주차하고 이렇게
0: 네.
1: 갈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0: 원래 의도는
1: 네.
0: 아마도 차로도 못 들어가는 데를 원하신 것 같지만
1: 예.
0: 저는 그 양양에 있었어요.
1: 강원도
0: 양양에
1: 네.
0: 그래서 낙산사의 기운을 받아서 낙산사의 바로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1: 그러면 남편 예비 신랑
0: 네.
1: 예, 남편분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면회? 면회 아닌데 뭐라고
0: 맞아. 해야 돼? 그쵸. 거의 면회죠.
1: 만나러 이렇게 오고 그래요?
0: 한 3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1: 에,
0: 반찬 갖다 주러
1: 이제 반찬 갖다 못 산다
0: 오고,
1: 못 살아 진짜
0: 저한테 이제 컨펌 받으러 오고
1: 와 냉장고 이거 할 건데 괜찮아?
0: 아, 네 그쵸
1: 아 이거 800리터짜리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0: 네 그쵸 이제
1: 와 맙소사
0: 이러면서
1: 그랬고
0: 네
1: 예, 10월 25일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결혼하신지
0: 네 1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12월 8일에
1: 예.
0: 저희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저희 차장밴드의 첫 앨범이
1: 와.
0: 이제 발매가 또
1: 우와.
0: 됐죠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5월까지 이제 세계 최대 규모 인디밴드 경연 에머겐자라고
1: 에머겐자
0: 네,
1: 네.
0: 이제 인디밴드 경연 준결승까지 또
1: 우와.
0: 네 열차게 또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1: 이 찾아보니까
0: 네.
1: 엄청난 규모고
0: 네.
1: 우리나라 대표로 누가 이 세계 대회에 참가할 것인가 그 예선
0: 맞아요.
1: 막 엄청 치열하던데요.
0: 맞아요, 맞아요. 정말 지금 진짜로 인디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다양한 장르를
1: 하시는 분들.
0: 네, 분들과 함께 또 경연대회까지
1: 아.
0: 이제 준비했지만 이제 준결승까지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1: 와, 근데 세계 대회 준결승이니까요.
0: 네.
1: 엄청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0: 네, 너무 좋은 기회를 갖게 됐죠.
1: 야, 대단하십니다. 작년 6월 1일

0: 1일부터 올해까지 지금 네. 이 시간까지 한 1년을 진짜 가열차게 달려오셨는데요. 네. 차잔밴드. 차잔밴드는 네.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 너무 궁금하고 차잔밴드의 구성원들도 네. 궁금해요. 아~ 네, 연주자들의 연주력도 네. 상당하고 근데 막 기타 치는 분 그 손들어 가는 거 보면 네. 국악인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한번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희 차잔밴드는 어떤 이런 전통 창법을 예. 좀 이렇게 밴드 사운드랑 이제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요. 예. 그런 전통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을 오오. 또 이렇게 한번 풀어 헤치고 아. 아니면 또 재조립하고 아하. 그래서 소리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더듬들을 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소개해드리고 어어. 많은 더듬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지 오. 좀 고민하고 또 그런 팀입니다.
0: 아, 더듬이요?
1: 더늠이라고.
0: 더늠?
1: 네.
0: 오, 이제 처음 들어요.
1: 아, 이 소리. 아,
0: 제가 좀 국어무시라 가지고.
1: 아니,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썼나 네, 싶기도 한데.
0: 아, 이렇게 또 하나 배우면 너무 좋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마찬가지로.
1: 아, 이 소리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이런 성음을 말할까요?
0: 아. 네.
1: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오호.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0: 더늠이랍니다, 여러분.
1: 네. 네.
0: 아, 더늠. 차혜지 씨의 이 다채로운 더늠? 네.
1: 그렇죠.
0: 그걸 이 밴드의 연주가 네. 받아내니까 그렇게 특별한 음악을 하는 팀이고
1: 네.
0: 이 결성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차혜지 네. 씨가 이전에도 네. 뭐 고니아, 네. 뭐 알시구 이런 네. 팀에서 노래들을 많이 발표했고 저희 방송에서도 여전히 네. 그 노래들이 지금 네. 들려지고 있거든요.
1: 네, 네.
0: 차잔밴드. 난 차잔밴드를 이렇게 팔보다도 붙이고 한번 해봐야겠어라고 마음먹게 된 동기 네. 있었을 텐데요.
1: 아, 제가 사실은 그 알시고라는 팀을 18년도부터 좀 오래 네. 활동을 했는데요. 실제로 또 알시고도 그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서 이제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0: 아~
1: 네, 근데 그 알시그 팀을 이제 계속 해오던 와중에 네. 제가 이제 고니아 팀을 또 어떻게 이제 좋은 기회로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0: 오.
1: 그때 이제 고니아는 사실 해외도 많이 나가는
0: 오.
1: 팀이어서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겼어요.
0: 야, 네. 좋다.
1: 그래서 어떤 해외 이런 쇼케이스나 어떤 네. 이런 해외 투어 공연들을 다니면서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경험하고 아. 네, 몸으로 느끼고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뭐랄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됐다고 할까요?
0: 아, 뭔가 새로운 것들 네. 많이 경험하고 오셨군요.
1: 네. 오. 그래서 어떤 나도 뭔가 새로운 거를 왜냐면 알시구는 조금 작곡가가 그 당시에 있었고 예. 곡을 써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0: 아.
1: 그래서 뭔가 제가 어떤 주체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갔다기보다는
0: 거기는 만들어진 음악의 표현자로서
1: 그렇죠.
0: 목소리를 이렇게 빌려준 느낌이었다면
1: 네. 네.
0: 차잔밴드는 오롯이
1: 그렇죠.
0: 내가 하고 싶은 것
1: 네. 그런 걸 찾게 된 찾아가기 위한
0: 예.
1: 밴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야, 그렇군요.
1: 네, 뭔가 이걸 하겠다 명확한 팀이라기보다는 뭔가 차이지의 정체성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속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팀이라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차잔밴드로
1: 네.
0: 무대에 오르셨잖아요.
1: 네.
0: 와, 그때 이 곡이 너무 좋았어요. 가녀리 나이.
1: 네.
0: 앞서도 제가 막 우리 노래 나가고 이럴 때 얘기했는데 아이야 아이야 그 후렴도
1: 네.
0: 진짜 귀에 콕콕 들어왔고
1: 네.
0: 네, 어떤 곡인가요?
1: 가녀리 나이는 그 모든 분들 각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가녀린 존재에 대한
0: 있죠.
1: 얘기예요.
0: 네. 누구에게나 다
1: 누구에게나
0: 있죠.
1: 있는. 네. 그게 저한테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저로 부터 나온 노래긴 한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가녀린 존재가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밴드 사운드랑 결합해서
0: 예.
1: 어떤 난 이제 이런 억눌린 감정을 폭발하고 나는 더 나아갈 거야 하는 어떤 이런 에너지를
0: 아.
1: 네 그런 외침을 이제
0: 보여주는
1: 네 보여주는 그런 곡입니다.
0: 아 진짜 멋지더라고요. 음악을 바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차잔 밴드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서 보고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정말 멋집니다.

0: 여러분, 아이야, 아이야. 계속 맴돌게 됩니다. 자, 언제까지 맴도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8시 27분인데요. 최소한 한 35분까지는 계속 아이야, 아이야 맴돌 예정일 거예요. 차잔 밴드의 가녀린 아이 듣고 왔습니다. 차잔 밴드 활동하면서 네. 음악과 사랑을 모두 얻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뭐죠? 어떤 뭐 팬들의 사랑?
1: 팬분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네. 그 저희 밴드 이제 드러머가 네. 제 남편이에요.
0: 오. 네.
1: 그래서 저희 남편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야, 남편분이 대단하시네요.
1: 그쵸.
0: 상풍부 할 때 가서 반찬도 그쵸? 가지고 가고 밴드 음악도
1: 네.
0: 아, 그래서 작년 12월 8일에 정규 음반이 나올 수 있었군요.
1: 그렇습니다.
0: 와, 대단하시다. 네. 야, 차예지 씨의 처마가 되어지고 우산이 되어지는 남자.
1: 네.
0: 아, 송찬영 씨 드러머도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팀입니다. 차잔 밴드. 그래서 작년에 나온 이 음반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어떤 앨범인가요?
1: 이 앨범도 이제 저로부터 이제 나온 앨범인데요. 결국에는 각자가 꿈꾸는 어떤 그런 목표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들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0: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곡이에요. 네.
1: 야, 서사가 있네요.
0: 네, 서사가 있는. 그래서 뭔가 현실과 이런 비현실의 경계에서 어떤 이런 펼쳐지는 이런 감각들의 변화를 이제
1: 예.
0: 또좀 서사적으로
1: 풀어낸.
0: 풀어낸 네, 세 곡이 수록되어 있는 미라지라는 앨범입니다.
1: 오, 신기루네요, 신기루.
0: 네, 신기루.
1: 타이틀곡이 신기루.
0: 네, 그렇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제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신기루가 진짜 다할 듯, 말
1: 팔뚝
0: 듯,
1: 말 듯.
0: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럼에도 결국에는 그런 목표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여정들을 네, 하나의 챕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또 같이 봤을 때는 한 개로 합쳐지는 네,
1: 와, 세
0: 그런
1: 곡이지만 큰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하나의 작품이 될수 있는 그런 앨범
0: 네,
1: 수록곡들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 작년 6월에 그 상공부 하시면서 김세종 씨의 춘향가 막 소리를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차잔 밴드 앨범을 준비하셨을 텐데
0: 그렇습니다.
1: 혼란스럽진 않았나요?
0: 사실은
1: 네.
0: 그 녹음은 100일 들어가기 진짜 직전까지 녹음을
1: 아.
0: 진짜 빠듯하게 끝내놓고
1: 네.
0: 이제 100일 공부는 또 저의 어떤 온전한 공부니까
1: 오.
0: 다 끝내놓고 이제 들어가서
1: 예.
0: 이 앨범에 엄청난 이런 앨범이나 공부에 서로가 이제 충돌하지는 않는 네
1: 와,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1: 소리 공부 얘기로 다시 되돌아와서 어떻게 그 공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0: 아, 이게 지금 세계판소리협회에서
1: 예.
0: 지원해주는 독공 사업인데요. 네,
1: 오.
0: 올해도 이제 지원 공고가 나갔고 마감이 아마 끝난 걸로 알아요.
1: 예.
0: 근데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이 100일 독공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1: 아, 거기에 지원하셔가지고,
0: 네, 저는
1: 오호.
0: 2회차. 네,
1: 야,
0: 2회차 100일 독공에 네, 이제
1: 그랬군요.
0: 선정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1: 공부 들어가기 전과 후 변화가 많아요?
0: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많아요.
1: 많아요?
0: 네. 어떤 음악적으로는 크게 어떤 변화가 있다고 아직 찾아가는 중이라서
1: 예.
0: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이런 차이지 본인에 대한 변화는 엄청 있었어요.
1: 그러면 그 100일의
0: 네.
1: 일과표가 아침에 일어나서
0: 네.
1: 소리하고
0: 그렇죠.
1: 점심 먹고
0: 그렇죠.
1: 소리하고
0: 저녁 먹고 소리하고.
1: 그런 거예요?
0: 네,
1: 그럼
0: 그렇죠.
1: 옆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해요? 아니면 혼자?
0: 100일 독공은 독공이라서 혼자 하는
1: 혼자?
0: 네, 연습. 그래서 100일 동안 혼자 이제.
1: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와서 자 얼마나 했는지 보자 뭐 이런 것도 없고
0: 없고.
1: 오롯이
0: 네. 선생님께
1: 와
0: 배운 소리를 오롯이 차이지째로 만드는 것이 이제 100일
1: 차이지째
0: 독공의 네, 목표였습니다,
1: 오
0: 제가.
1: 이야 그래서 김세종 씨의 춘향가 완창을 했는데
0: 네.
1: 그 뭔가 좀 달랐겠네요
0: 전 진짜로
1: 예
0: 이 진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1: 응 네.
0: 전 진짜로 어떤 대단한 슈퍼 루키가 되었을 줄 알았어요. 이 전통신에서
1: 아, 그래요? 그래, 그 정도로?
0: 제가 뭔가 100일 독공하면 사실
1: 예.
0: 쉽지 않은 기회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1: 아니잖아요, 네.
0: 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해내고 뭔가 산에서 나와서 어떤 완창 발표를 했다.
1: 자, 세상아, 날 봐.
0: 네. 어떤 뭔가 이 전통회 하시는 모든 분들께 뭔가 슈퍼
1: 쫙,
0: 루키가
1: 주목받고.
0: 주목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지만
1: 예.
0: 현실은 냉담했다.
1: 아.
0: 그래서 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과였고
1: 예.
0: 네, 너무 좋았습니다.
1: 와, 그렇군요.
0: 네.
1: 김세종 씨 춘향가가
0: 네.
1: 다른 쟤에 비해서
0: 네.
1: 엄청 뭐센 표현 이런 것도 막 있다고. 저 책을 보잖아요.
0: 네.
1: 판소리며 뭐며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잘
0: 네.
1: 몰라요. 그냥 책에
0: 네.
1: 그런 걸 봤어요.
0: 네.
1: 막 그 장모가 우리 셋을 다 죽이고 가라 차라리
0: 네,
1: 막 그런
0: 맞아요.
1: 사설도 나오고 한다던데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좀 그런 어떤 근데 저는 그런 모든 게
1: 네.
0: 아, 제가 요번 100일 공부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어느 사설 한 줄에서도 사랑이 없는 부분이 없는
1: 아,
0: 거예요. 네.
1: 진짜로.
0: 모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느끼면서.
1: 고전은 달래 고전이 아니구나.
0: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아까 앞서 말한 그 앨범 수록곡 중에서 이윽고 이거 들어볼 텐데요.
0: 네.
1: 이윽고는 그 뭐지? 성시경 씨 노래.

0: 네,
1: 맞아.
0: 첫 구절 이윽고 어, 너의 모든 시간인가? 순간인가?
1: 순간?
0: 네. 네. 그 이후로 이윽고가 이렇게 제목으로 똑하니 간판이 다 달린 노래로는 처음인데 그죠?
1: 네, 네.
0: 와, 이거 어떤 노래예요?
1: 이거는 그 지금은 이제 전승되지 않고 있지만요. 옛날에 12개 판소리 12개 중에 숙영당자가
0: 어.
1: 에서 이제 이윽고라는 대목을 또 차용해서 만든 곡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어, 실제로 다섯 바탕에서도 다 이런 경치들을 멋지게 설명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0: 예.
1: 제가 저희 선생님께 이 숙영당자가 이윽고 대목을 딱 레슨을 처음 봤는데 뭔가 이 경치가 어. 실제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0: 이야, LED 없는데 그냥 막 네. 쫙
1: 뭔가 이렇게 진짜 주고 봤는데 네. 실제로 뭔가 딱 그 배경이 그려지는 것 같으면서 허, 이 노래 진짜 이 대목이 너무 좋다.
0: 와.
1: 그래서 어떤 이런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멋있고 내 나에게 지금 그려지는 이거를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내면 너무 좋겠다.
0: 야.
1: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은 이제 제가 아까 이 앨범을 말했던 그곳을 찾아가는 여정.
0: 여정.
1: 일. 어. 여정의 길을 표현한
0: 오.
1: 곡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가는 곳이 물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산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미지화한 그런 곡입니다.
0: 네, 제가 약속드렸던 8시 35분이 됐는데요. 4897님 중독성 강하네요. 아이야 아이야. 6186님 락을 듣는 듯한 기분이에요. 스틸하트의 시즈곤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락을 듣는 기분이 드실 수밖에 없는 게 락입니다. 네,
1: 그렇습니다.
0: 하드락입니다. 자, 차잔밴드의 이윽고 듣습니다.

0: 차잔 밴드의 이윽고 듣고 왔습니다. 와, 이 음악은 또 강렬하면서도 또 신비롭네요.
1: 네.
0: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2589님, 아이야, 아이야, 계속 귓전에 맴돌아요. 하루 종일 갈 듯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제가
1: 오래오래
0: 약속 드리는
1: 들어주세요.
0: 시간보다 더 지금 초과, 한도 초과됐는데요. 8시 39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SNS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공연은 항상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 준다. 어떤 의미일까요?
1: 항상 느끼진 않았던 것 같고요. 요번 완창 무대를 계기로 조금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이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엄청 고독하잖아요, 예술가들이.
0: 그렇죠.
1: 네.
0: 뭐 완창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독한 긴 시간을
1: 그렇죠.
0: 예, 공을 들여야 할수 있는 거니까요.
1: 근데 그거를 이제 뭔가 진짜 내놨을 때, 뭔가 무대에 내놨을 때는 사실 그것도 오로지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티스트의 이제 몫인 거잖아요. 그걸 내놓고 나서 어떤 평가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근데 그럼에도 무대를 딱 올라갔는데 이 무대 뒤에 도와주시는 분들, 뭐 사회 봐주신 저희 선생님, 뭐 모든 분들이 다 저를 너무 애정 어리게 봐주시는 분들이고, 딱 무대 첫 안일이를 내뱉었는데 저는 한 100명 오면 많이 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매진했어요. 남산 국악당 전석 매진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0: 많은 관심 받으셨네요.
1: 네, 근데 그분들이 또첫 안일을 내뱉었을 때 보내주시는 그런 애정 어린 눈빛들, 이런 걸 뭔가 무대에서 뭔가 한 몸에 이렇게 탁
0: 그때
1: 받으니까
0: 어땠어? 기분이 울컥했어요?
1: 너무
0: 아니면
1: 울컥했어요.
0: 그죠?
1: 너무 울컥하고, 그래서 뭔가 거기서 오는 어떤 뭔가 에너지와 이분들의 그런 기운들이, 아, 이래서 항상 좀 헷갈렸어요. 뭔가 진짜 한 분도 귀한 관객이지만 정말 한분 있는 공연장에서도 공연해봤고,
0: 1대1이었던 거예요?
1: 네, 정말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국악을 하고 있나? 이 시대에 이 전통 판소리를 꼭 해야만 하는가? 왜냐면 돈도 사실 버는 게 쉽지 않고 버텨내는 과정들도 사실
0: 너무
1: 쉽지
0: 힘든데.
1: 않으니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
0: 동시대 소리하고 계신 분들의 다 같은 고민일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1: 그쵸.
0: 이런 음악 누가 들어? 삼삼의 노래. 모르겠어. 그 노래
1: 맞아요.
0: 가사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1: 너무
0: 아니에요. 현실적인
1: 공감되는.
0: 얘기입니다.
1: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버티는 게 조금 힘들어
0: 지고
1: 지고
0: 있던
1: 있던 와중에 거기서 뭔가 너무 그 눈빛들에서 오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이래서, 그래서 꼭 관객이 많지 않더라도
0: 안타라도
1: 한번더 이런 그한 명이더라도 소중한 나에게 에너지를 보내주는 그 감정으로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해야겠다 하는 존재 이유를
0: 네,
1: 찾았습니다.
0: 앞서서 제가 그 아이야 그거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중독성 강하네요. 귓전을 맴돌아요. 뭐 이런 사연도 주시잖아요.
1: 네.
0: 여러분들의 이런 반응이 또 아티스트 음악인에게는 여운으로 계속
1: 그렇죠.
0: 남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음악하게 되는 거고. 맞아요.
1: 맞습니다.

0: 솔개님 눈이 반짝반짝 이야기하시는데 소리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집니다. 라는 문자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많은 그런 그 지지해주는 팬분들의 그런 응원이 소리꾼들을 계속 음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앞으로 예정된 계획과 목표도 궁금합니다. 차장 밴드의 보컬로서 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소리꾼으로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먼꿈 이야기도 좋고요.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계획도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1: 일단 저는 그냥 음악을 계속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어요. 네. 그냥,
0: 끊임없이 음악에 대해 고민하고
1: 그렇습니다.
0: 소리하는 사람으로.
1: 네, 왜냐면 그냥 많잖아요. 실제로 친구들도 사실은 중간에서 같이 이제 못하게 되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 뭐 동료, 선배, 후배들을 보게 되면서 언젠가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0: 그렇지만.
1: 꿈은 평생 음악하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올해 10월 17일에
0: 10월 17일? 예.
1: 네, 10월
0: 10월
1: 17일
0: 17일. 네.
1: 차잔의 첫
0: 우와.
1: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진짜
0: 두둥.
1: 두둥입니다.
0: 어디서요? 어디서요?
1: 천안
0: 네.
1: 그 충남음악창작소 라이브홀에서 진행되고요.
0: 우와.
1: 시간은 7시.
0: 7시.
1: 네,
0: 네.
1: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발매 곡이 한 8개 정도
0: 우와. 거의
1: 나올.
0: 뭐새 음반을 발표하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쇼케이스에서.
1: 네, 그래서
0: 이야.
1: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차산의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0: 네.
1: 네, 구경하러 무료 공연이거든요.
0: 무려. 그리고 저 가봤거든요.
1: 네.
0: 천안에 있는 충남음창소. 거기 또 근처에 맛집도 많아요. 네,
1: 맞아요.
0: 올드타운이잖아요, 거기가
1: 네,
0: 또.
1: 맞아요.
0: 예. 카페도 좋은
1: 그렇습니다.
0: 데
1: 그러면
0: 있고.
1: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0: 어떻게요?
1: 이 오늘 이 프로그램 창호의 드린
0: 예.
1: 햇살로 공연을 보러 오신 분은
0: 네.
1: 저녁 사드릴게요. 끝나고 오세요. 놀러
0: 진짜요?
1: 오세요.
0: 대단한데요. 여러분 가실 분들은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1: 네.
0: 저밥 먹으러 왔어요. 무슨 소리세요? 에이 무슨 말이십니까? 7월 23일에 밥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창호의 드린 햇살에서 이렇게.
1: 꼭 말씀해 주시면
0: 네.
1: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차산 밴드 뭐 SNS 계정 같은 것도 있나요?
1: 네, 뭐
0: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인스타그램에서?
1: 인스타그램에 차산 밴드
0: 그냥
1: 검색.
0: 차산 밴드 검색하면 돼요.
1: 네.
0: 오, 좋다.
1: 유튜브도 차산 밴드 네.
0: 네.
1: 하나신.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차산 밴드의 혜지 씨와 얘기 나눴는데요. 오, 얘기하면서 저도 막 말을 듣는데
1: 네.
0: 제가 음악해오고 있었던 길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도 이렇게 비추어보게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음악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더불어 하게 됐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이른 시간에 저희 창호의 드린 햇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네.
0: 앞으로 이어지는 음악 행보도 많은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지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이른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이야, 이야.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입니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용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확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소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여유로운 오전을 국악과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전국 곳곳에선 차 한 잔과 함께 즐기는 국악 브런치 콘서트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대표 오전 공연 다담이 열립니다. 따뜻한 차와 다과를 즐기며 명사의 이야기와 국악 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이날은 108개국 900여 개 도시를 여행한 여행작가 태원준이 이야기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여행이 전해준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여행의 감성을 우리 음악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립민속국악원에서도 대표 프로그램 다담이 마련되는데요. 이번엔 오전이 아닌 오후 7시 예음원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연극과 창극, 마당놀이를 넘나들며 우리 공연예술의 지평을 넓혀온 김성녀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교수가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하고요. 이어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윤이나의 가야금과 김성주 고수의 장단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됩니다. 자, 이렇게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명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들, 이번 수요일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국악이 선사하는 편안한 아침과 저녁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최고의 나들이, 대전 시림연전국악단 상설 공연 토요국악이 7월 25일 오후 2시 대전 시림연전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엔 웃다리 농악으로 무대를 채울 예정인데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웃다리 농악은 충청 및 경기 지역의 농악으로 세련되고 다양한 음악성을 갖추고 있으며 느리고 빠른 장단의 변화가 뚜렷하고 특히 두 명의 꽹과리 주자가 마치 대화를 하듯 짝을 이루어 연주하는 짝쇠가락이 특징이죠. 모처럼 완판으로 펼쳐지는 웃다리 농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전 시림연전국악원의 7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소식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림연전국악원과 대전국악방송이 마련한 국악 브런치 콘서트 우아하니 대전 시림연전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이어집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오전 국악 콘서트인 만큼 매번 실력 있는 국악인을 초청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7월의 주인공은 소리꾼 권송이입니다. 권송이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음악감독을 맡아왔고요. 드라마 정년이 소리감독, 밴드 이날치 원년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창작자입니다. 이번 공연은 일렉트로닉 듀오 해파리의 멤버인 최혜원이 사운드와 고수로 참여해 특별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깊이 있는 소리와 따뜻한 이야기로 한여름 아침을 여유롭고 특별하게 물들여보시면 좋겠네요. 8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김포 통진 두레문화센터에선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특별한 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영유아를 위한 공연부터 장애예술 무대까지 누구나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처음 만난

없는 극장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는 통진 두레문화센터가 이번엔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온 시니어 세대를 위한 시니어 스테이지를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 무대는 전통음악 창작단체 우리소리 바라지의 공연 비손입니다. 바라지는 누군가를 정성껏 돕는다는 뜻의 우리말이자 전통음악에선 소리꾼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0: 간절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따뜻한 우리 가락에 담아 전합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절기 대서입니다. 큰데 더울 서자를 쓰는데요. 대서는 음력으로 여름의 막내 6월에 들어있습니다. 농가 월령가에서 노래한 이 지음 풍경을 보면 참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초록이 무성해져서 파리와 모기가 모여들고 땅 위에 물이 고이니 참개구리 소리가 나고 봄보리와 밀과 귀리를 차례로 베어내고 젊은이들은 김매기에 전력하는 때라고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농가 월령가에서 노래한 이 무렵은 글로만 읽어도 참 바쁜데요. 할 일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집터 울타리 밑으로 돌아가면서 잡풀을 없애야 하고 날 새면 홈이 들고 긴긴해 쉴 데 없이 땀 흘려 일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정자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정해 점심 그릇 열어놓고 보리 단수를 먼저 한 잔 먹고 반찬이 있든 없든 줄인 배를 채우고 나면 시원한 바람에 잠시 낮잠을 달게 자고 일어나 일하다가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라고 농가의 풍경을 전했습니다. 대서절기가 들어있는 음력 6월 우리 농가의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농가 월령가의 기록만으로도 그 풍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데요. 그래도 정자나무 그늘 밑이 시원한 바람에 낮잠을 달게 잔다 하는 이야기만큼은 듣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평시조 태산이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